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업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번 8월을 돌아보는 시간 잠시 가져봤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8월이란 사실 아마도 여러분 그 더웠던 생각하시면서 잠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체온도 뛰어넘고 심지어 40도를 넘긴 날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온은 살면서 처음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 8월을 다 보냈습니다. 좀 힘이 들긴 했지만 그 덕에 더위에 대한 내공도 깊어졌다 할까요? 이젠 30도를 좀 넘기는 기온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8월 오늘로써 다 마무리되고요. 이젠 9월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죠. 앞으로 다가올 9월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 바라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단회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회상, 짧을 단자를 쓰는데요. 평조회상을 짧게 압축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여덟 곡 전체를 14분이 좀 넘는 짧은 시간 동안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회상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평조회상의 여덟 곡을 압축적으로 연주한 음악이죠. 단회상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곡에 따라서 상령산이나 중령산과 같은 느린 부분은 한 장단 정도만 연주를 하고요. 후반부에서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곡들은 부분 부분 여러 장단을 연주하기도 해서 전체가 원래 40분이 좀 넘는 곡을 짧게 14분 20초간 연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제천 준비했습니다. 수제천은 아명이고요. 원곡명이 빛가락 정읍입니다. 빛가락은 남녀음을 주음으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정읍은 지명인데요. 백제가요인 정읍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음악이라서 그 지명을 딴 곡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읍사는 고려시대에 무고정제를 출 때 노래됐고요. 조선 전기까지도 무고를 출 때 정읍을 노래했습니다만 조선 후기 이후 무렵부터 오늘날까지 기악곡으로만 전승되고 있습니다. 18박 한 장단의 음악이지만 연주를 할 때는 박을 좀 느리거나 혹은 빠르게 연주해서 유연한 박자 구조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수제천 감상은 1장과 4장만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화학단의 연주입니다.

최재천 1장과 4장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농낙편을 연주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오늘은 단소와 가야금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롱, 계락, 편수대엽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남창 지름시조 홀문창회입니다. 홀문창회, 문득 홀자고요. 들을 문자 창창, 바깥 외자를 쓰는데요. 문득 창 밖에서 무언가 들린다, 이런 의미죠. 음악을 듣기 전에 시조시를 읽고 먼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문창회 풍동죽하니 의시난군 이리성을. 문득 창밖에 부는 바람에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니 혹시 난군님의 신발 끄는 소리인가. 하무 백년 못 볼 임은 단장회를 모르시나. 어찌하여 백년 못 볼 임은 창자를 끊는 듯한 마음을 모르실까? 동자야, 뒷동산 송림 초당 삼간에 달 비치었다. 하마 올 듯. 동자야, 송림 초당 삼간에 달이 비치었으니 아마도 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남창지름시조 홀문창회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홀문 창회 풍동주 간이 의신안군 예리성을 하무백년 못 볼 임은 단장회를 모르시나 동자야 뒷동산 송림초당 삼간에 달 빛이었다 하마 올 듯. 남창 지름시조 홀문 창회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였고요. 노부영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윤덕 검고산조 준비했습니다. 김윤덕 명인은 1953년 무렵부터 국립국악원의 국악사로 10여 년간 재직하셨는데요. 60년대 초반에 국악사를 그만두고 운현궁 부근에서 가야금 연구소를 운영하셨습니다. 1968년에 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의 보유자로 지정이 되셔서 김윤덕 명인을 가야금 연주자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이분은 이미 1930년대부터 김용근에게 검은고 풍류를 배우셨고요. 또 한갑득에게는 검고산조도 배우셔서 검은고에도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한국국악예술학교, 지금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죠. 그곳에서 후진을 양성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윤덕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김윤덕의 검은고, 지영희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윤덕 검고 산조 들으셨는데요. 오랜만에 참 고풍스러운 산조 감상할 수 있었죠. 김윤덕의 검은 고, 지영이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민요 몇 곡 골랐습니다. 경기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발달한 음악이죠. 우리의 음악성에 각인돼 있는 오음 음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감상하는 음악입니다. 경기민요의 대표주자 하면 몇 곡이 우선 떠오르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노래

손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노랫가락은 무가가 통속화된 곡인데요. 시조시를 노랫말로 부르죠. 또 박자도 시조처럼 오박과 팔박의 혼합으로 노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춘가는 이팔청춘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신민요고요. 창부타령은 서울굿의 창부거리의 무가가 통속화된 음악입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점고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군사점고 대목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나

0: 나오지 않는 대목이죠. 흥미를 더하기 위한 장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군사 서름타령이라든지 세타령, 장승타령과 같은 대목도 다 원작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조조가 도망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들이 과연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걸 점고하는 내용이 군사점고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들어보면 군사들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모습들이 참 안쓰러운데요. 그런 내용을 담은 군사점고 대목 이번에 듣겠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조조보고 남은 군사 무던하다 바삐 불러라. 정욱이 영을 듣고 장대상에 높이 서서 좌수에 홀기 들고 우수에 칼을 짚고 군중에 호령하되 만일 점거 불참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전진에 아니맹이 불고요. 조조 듣고 아니 아니맹이가 어디서 죽었단 말이냐. 오림서 조자령 만나 창 맞아 죽었소. 아차차차참 아까운 놈 죽었다. 그 근본 없는 놈한테 허망이 죽었구나. 또 불러라. 우부전사 천청소의 허무적이 허무적이가

내고 통곡하니 조조보고 너는 천청우 도리로 오연불배 개심하니 내기는 못 배워라. 허무역이 어짜오대. 성상님 내 말을 들어보고 여보 성상님 듣주시오. 첩벽 강급한 난리 화전을 피하려다 뜻밖의 사람계가 조르르르 떠들어와 팔을 마저 부러지고 탈기우착 맞았으니 천연 굴레할 수 있소. 어서 목을 비워주오. 혼디 혼예 동동 떠서 그립던 부모와 애중한 처자군 솔 얼굴이나 보고 지고 어서 급히 죽여줘. 조조 망발로 생각하고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네 부모가 즉 내 부모여 내 부모가 즉 네 부모라. 달래야 내보내고 떠불러라. 자기병 골래종이 골래종이가 들어온다.

보고 대소하며, 야, 그놈 병신 부자놈이로구나. 저놈 어디서 낮잠 자다가 삼베락 맞은 놈 아니냐? 저런 것들 군중에 두어야 후환거리라. 우리는 앞에 달아나면 저놈은 뒤에 찾았다가 우리 간대만 꼭꼭 적병에게 일러줄 테니 저것 없애버리자. 좋은 수 있다. 저놈을 잘 씻어 폭 삶아라. 한 그릇씩 아주 먹고 가자. 홀레종이 어이없어. 조조를 물끄러미 눈이 찢어지게 한참 쳐다보더니만은 승상님 눈구녕 생긴 것이 꼭 인장시각이 되었소. 저거 보기 싫다.

저조한 배가고 또 사사기 허달려든다. 저거 오고질세가요. 아이고 저 장비군 사냐? 박들랭이 하는 말이 아니 네 아들놈이 장비군 사란 말이오. 초조군 사지. 내 이놈 초조라니. 아 인혁군 사도 몰라본단 말씀이오. 네가 내 군사 같으면 왜 그리 성하냐? 아성하거든 회차 잡수시오. 예, 그게 웬 말이냐? 아까 병든 놈은 국 끓여 먹는다 했으니 성한 놈은 회차 잡수야지요. 너는 별로 성하기에 반가워하는 날이로다. 아, 군사놈들이 모두 미련해서 죽고 병신되고 그러지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한참 싸울 때 살짝 빠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싸움꾼 직은 제일 좋습니다. 쟁취면 앞장서서 들어와서 혹은 먹고 저놈 저 매우 실군사놈이로구나. 네, 이놈 장날은 어쩌고 장때리면 집행이 삼았느냐. 아 오다가 장날은 배고파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남은 돈으로는 바늘 한 쌈 샀지요. 이 난통에 바늘은 어디다 쓰려고 샀는고? 어떤 연병할 타 죽을 놈이 만날 이렇게 치는 전장통에만 있으리까? 우리 집이 돌아가면 그립던 바노라가 우르르르 달려도록 웃으러 손길 잡고

갔던 남군 사륵 오니 반가워라. 눈물로 반길 적에 입안으로 전표 주고 아쉬워 지어 얻어에 보관해요. 아리를 살듯 살아 몰라요. 저저 듣고 그놈 잔이 치산 가로구나. 저놈 내보낸가 동시에 구연장을 잔뜩 징겨라. 더불러라. 후기면 왕등방이. 왕등방이. 그 동열 보속 엉덩이

업속 너는 어찌 하신 힘을 못 쓰는고? 성상님 듣조시오. 난중국 체질삼경 엉망진창 수라장이오.

말이오. 저저 대성이야. 오냐 내성 내 잘 알겠다. 너 죽더라도 나 살아 돌아가 너 부모 만나겠다. 또 불러라. 마병장의 구목생. 예. 이놈은 말 다 갖다 두고 말채만 손에 들고 걱정 없이 들어와. 무엇 하려오? 너는 전장에 이런 것은 없느냐? 예, 하나도 없어. 야, 그 참 신통하다. 뭐다 이리 가져오너라. 아니오. 대한총 좋은 말에 구현장을 탑북 실컷 오는 뒤 오림에서 조자령 만나 다 욕을 했어. 조조 화를 내요. 이놈 목 베어라. 내 말로.

0: 들어보. 내가 그냥 준 것이 아니오라. 그놈의 망아지 새끼도 추세를 따릅디다 그려. 말끔 자룡진으로 비어같이 도망쳐가버리니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본식 없는 셈치고 그냥 나만 살아 돌아온 것도 다행이지요. 네, 이놈, 이 난중에 말도 없이 어떻게 간단 말이냐?
1: 심어.
0: 아, 승상님 말 좋아하지 마시오. 대로는 복병이 너무 심하니 말 탈 것 없이 들 것을 만들어 타고 가시든지 더 편하게 가실 양이면 발대지게 담아 짊어지고 상곡 좁은 길로 빠져나가기 좋고 좋은 경치 구경해 가며 설렁설렁 한가위가 없으면 만사태평하실 것이오. 이놈 내가 안진병이란 말이냐? 저놈 아무 걱정 없이 말하는 게 저놈의 눈구녁 생긴 것이 일렐놈이로고 아 눈구녁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상님 눈이 꼭꼭 큰일만 됐지요. 이놈 무화과야 말아내고 구현장을 또 있는 대로 잔뜩 징겨라. 또 불러라. 흑운장에 모금줄이 해. 모금줄이 들어온다. 모금줄이 들어와. 자.

너 이놈 내 목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 다름이 아니오라 오래매는 양목에서 이런 장수 쫓아오며 조절한 놈 어디로 가더냐. 내 이놈 조절한 놈이라. 아이고 그 장수 말씀이 그렇단 말씀이지요. 그래 일렀느냐. 만일에 일렀으면 나라는 글씨 들어보시오. 주야를 찡그리고 승상반대만 일을 하니 아생년 의사를 타라. 어머 싸게 일렀구나. 글씨 들으시오.

내가 옳단 말이오. 허우, 그 녀석 그 장수를 데려다가 이 근처에 숨겨놓고 나 잡으러 온 놈이래. 윤중일로 그래 일났단 말이냐? 일렀으면 날 안 하냐? 가까워요 아주 껐다. 내 말 좀 들어보. 그래 말해봐라. 어서 들어보자. 숙자 보고자 못되니 그 장수 주먹으로 구나. 한번 맞은 것이 이렇게 목이 들어갔소. 조조조아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리 저리 전공해보니 백여 명 남은 군사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 점고 대목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예능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였고요. 조용수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사들의 모습이 비참한데요. 그들의 이름에도 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무적이란 군사가 있었죠. 허무적, 빌허, 없을무, 자취적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름이 비어서 자취가 없다는 뜻이고요. 골레종이란 군사도 있었습니다. 골레종이라고 하면 골 속에 종기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병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군사 이름에도 이와 같은 이름들을 동원한 것이겠죠. 조조 군사들의 처참한 모습, 군사 점고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나오지 않는 군사 점고 대목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비나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나리는 치국잡기, 액풀이, 살풀이 등으로 구성된 음악인데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선고사, 그리고 뒷년불에 해당하는 후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돌아가 몽상쌀 몽상 입은 이거 상쌀 거상버섯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쌀 동네 방네는 불난쌀 이웃지간 회살쌀이요 도장 난 데는 실

이번 8월에 어려웠던 일 있으셨다면 모두 실려보내고 다가올 9월을 잘 맞이해보자 하는 의미로 띄워드린 음악입니다.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삼재풀이 준비했습니다. 올해 혹시 삼재가 들어오는 분 혹은 삼재 가운데 있는 분 또 삼재가 나가는 그런 분들 모두들 계실 텐데요. 이 삼재풀이를 통해 시원하게 그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대주 건강의 유시대주 건고구명 양주부처 당산부모 모셔놓고 슬하자손 거느리고 작년 같은 해운년을 꿈결같이 다 보내고 신년새 접어들어 삼재산

삼재풀이 유지숙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그 뜨거웠던 8월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그 무더위 중에도 묵묵히 일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한 달을 마감하는 날이 월요일이라서 색다른데요. 이제 오늘로써 8월 다 내려놓으시고요. 새로운 9월 희망찬 시간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송지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휴대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 감독과 일할 때가 생각나요. 그 감독은 젊은 여성 배우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했죠. 이 여자분에게 목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배우 안소니 홉킨스의 말입니다. 조급해지기 쉬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온몸의 긴장을 툭 한번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램버트의 타임 아웃 듣고 왔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누구나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때일수록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안소니 홉킨스의 말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나와 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질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인 장병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매력부터 또 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까지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저희 공연 관람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림 뉴 웨이브 2026 이 공연인데요.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전통 음악인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번 주죠. 9월 3일 목요일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공연, 또 9월 10일 목요일 서도 소리꾼 추다해의 공연, 9월 17일 목요일 소리꾼 정은혜의 공연입니다. 모두 저녁 7시 30분 서울 홍릉에 위치한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관람을 원하는 날짜와 관람자의 성함을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바드와 정미나의 오래된 이야기.

바드와 정미나의 오래된 이야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1178번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문화시대를 들으면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때 좋아서 오늘도 찾아오셨다고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듣고 절대 잊히지 않는 박혜진의 문화시대 앞으로도 꾸준히 쭉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나라는 휴전선인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그러니까 총 4km 구간을 비무장지대, 즉 DMZ로 설정을 했죠.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덕분에 오히려 풍부한 자연이 자라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화와 생명의 상징성을 담아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인 장병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벌써 8월 마지막 날에 우리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1: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0: 네, 굉장히 큰 행사 좀 앞두고 계시니까 뭐 바쁘게 보내셨겠습니다만 8월은 선생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1: 지금 영화제 개막이 한 열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8월 내내 영화제 상영할 작품들을 뭐 선정하고 그다음에 네.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제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또는 감독님들을 위한 초청 또 뭐 여러 가지 이벤트 기획 이런 등등의 다양한

0: 사전 준비를 네. 네. 위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1: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한 어떤 이벤트가 오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제 18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이 영화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긴 하겠습니다만 정확히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0: 2009년도 말씀해 주신 대로 2009년도에 처음 출범해서 올해로 이제 18회째를 네. 맞은
1: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예.
0: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에 초점을 두고 다큐멘터리 영화의 다양한 어떤 스타일이나 뭐 주제들을 소개하는 그런 형식의 영화 축제이고요.
1: 네.
0: 앞에 이제 DMZ라고 하는 일종의 단서가 붙어 있죠.
1: 그렇죠.
0: 이게 이제 군사분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또 남북의 접경지대에서 펼쳐지는 영화제라는 어떤 특징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52개국에서 이제 144편 장단편 포함해서 이 작품들을 상영하게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접경지대, 남북한의 접경지대 고양시와 파주시
1: 네.
0: 이 일대에서 이제 두 개 극장, 총 10개, 11개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국내에서 펼쳐지는 그런 영화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왜 DMZ에서 다큐 이 조합이 연결이 처음 되었을까요?
0: 상당히 시의적이고 좀 사회적인 또 어떤 한국 사회의 좀 독특한
1: 네.
0: 그런 어떤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지대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념 대립에 의해서 이제 나눠진
1: 그렇죠.
0: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또는 드러낼 수 있는 영화 형식이 뭐냐 그것이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1: 네.
0: 설립했던
1: 네, 네.
0: 분들이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시작이 되었고 또 영화제가 표방하는 가치도 그래서 뭐 평화라든가 뭐 생명이라든가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모토로 처음부터 내걸었고 다큐멘터리 작품들 선정작들 역시 이런 면모를 좀 반영해서
1: 네.
0: 선정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는 주로 이 다큐의 주제랄까요? 그 주제성이 평화, 생명, 소통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0: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화들이 사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
1: 예.
0: 다큐멘터리의 속성 자체가
1: 그렇죠.
0: 어떤 네. 사회적인 이슈나 인간의 이슈나 또 당대의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평화라든가 뭐 분쟁의 문제라든가 또 인간들 사이의 소통이라든가
1: 뭐 인권
0: 네. 최근에는 그리고 또 생태
1: 그러네요
0: 이런
1: 네. 기후 변화 뭐 때문에도 네.
0: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작품들이 주요한 선정작들로 선정되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고 실제로 다큐의 뭐 그 나레이션이나 프리젠터로도 많이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조금은 좀 빠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대체적으로는 워낙 재밌는 상업 영화와 뭐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이제 픽션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다 아니면은 좀 교육적이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혹은 아니면 우리 수석 프로그래머께서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어떤 정도로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0: 최근에 이제 극장가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1: 예.
0: 그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크게 흥행하면서 센세이션을
1: 맞습니다.
0: 일으켰는데
1: 예.
0: 거의 10만 명 육박하는 정도.
1: 벌써요?
0: 네.
1: 예.
0: 10만 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육박하는 수준으로 흥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상당히 어두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여하튼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인간의 감정을 건드린 거죠. 관객들의
1: 그렇죠.
0: 감정을 건드려서
1: 네.
0: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픽션과 좀 대립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이 되긴 하지만
1: 네.
0: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도 스토리가 있고 상당히 드라마틱한 요소
1: 맞아요.
0: 또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속성을 다루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0: 역사적으로 봐도 최초의 영화는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네, 그때는 네. 극의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의 탄생과도 함께 겹쳐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기록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되지만 네. 여하튼 현대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런 고전적이고 예전에 전통적인 어떤 개념으로부터도 좀 벗어나거나 탈피하는 경향성도 있고 네. 저희 영화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경향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픽션, 논픽션 구분하기 전에 그 이야기의 그 본질 자체는 사실 다큐, 사실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몇 해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영화 잡지 인터뷰에서 우리 수석 프로그래머께서 요즘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나 개념, 미학 같은 가치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변화가 조금 보이긴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상영하는 작품 중에 상당수도 예. 말씀 주셨던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허구를 일부 도입한다든가 이를테면 애니메이션을 사용한다든가 네. 아니면 극적인 재현 방식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경향성들이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로 많아지고 있냐. 사실은 거의 전 세계의 다큐멘터리 영화제들을 돌아다니면 그런 영화들이 한 30, 40% 이상은 그런 극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 그래서 이야기 방식이 예전에는 그냥 고지고대로 정면 촬영이었다면 거기에 뭐 애니를 집어넣는다든지 다른 장르를 결합해서 한다는
0: 픽션,
1: 그런 건가요?
0: 예, 허구적인 장르, 허구적인 장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애니메이션, 뭐 극영화의 형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올해 저희 영화제 상영작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그런 스타일 또는 네. 새로운 어떤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흥미롭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방식의 변화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대부분은 도대체 수석 프로그래머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야? 어떤 일을 하실까요?
0: 1차적으로 뭐 영화를 고르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에 예. 앞서서 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에도 편성이 있고
1: 그렇죠.
0: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선정에 관여하고 또 영화제 전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뭐 부문별 편성을 한다든가 네. 전체 기획전을 또 기획하고 또 작품이 선정된 이후에는 어떤 감독을 초청할 것인가, 어떤 관객들에게 어필할 것인가, 네. 둘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획들을 내오고 또 그걸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총기획이네요, 총괄.
0: 거의 모든 영화제의 어떤 실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주제도 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진짜 이 수석 프로그래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화제에 물론 큰 뭐 DMZ는 DMZ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약간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영화제를 준비하시면서 아, 이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것이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0: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세상과 현실을 반영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대에 가장 인간과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일단 끌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을 선정할 것인가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네.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의적이고 흥미로운 영화를 내가 선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영화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대의 오늘날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는 오늘날의 뭐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못하고 한다면 조금 망설여지는 네. 면이 있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동시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대의 어떤 뭔가를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특히 다큐라는 장르라면 알고도 몰랐거나 알고도 몰랐거나 라는 말이 있죠. 아예 몰랐거나 하는 것을 자 다큐라는 형식을 통해서 네. 이런 일이 전 세계

0: 있었어, 혹은 너가 알고 있었지만 한 부분만 알고 있었어 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청취자들과 제가 영화제의 총 기획이다 한번 생각해보고 영화제 하나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선생님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아까 대충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보통 뭐한몇 개월 전에 뭐 공모 뭐 이런 것도 거칠 것 같고요. 어떻게 될까요?
1: 영화제는 이제 1년을 주기로 치러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1년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끝나면 다음 해 영화제의 어떤 모토,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뇌부라고 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수뇌부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주제와 이런 이슈가 매우 시급하고 이야기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런 주제, 큰 주제를 정하게 되고요. 그 주제와 또는 뭐 슬로건에 따라서 어떤 작품들로 기획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제가 9월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한 3, 4월쯤부터 작품 공모가 시작되죠. 그리고 공모를 한 2, 3개월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을 하는 선정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작품들이 선정되고요. 영화제 한두 달여를 앞두고 이제 모든 작품들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초청과 뭐 이벤트와 또 관객들의 모객과 이런 등등의 후속 작업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본 영화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0: 뭐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올해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진짜 어떤 작품들이 오르고 어떤 감독을 또 만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이제 주제 처음에 주제를 정하고 슬로건을 정한다 하셨는데 올해 슬로건은 뭘까요?
1: 올해는 이미 저희가 공표하기도 했지만 평화는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작품들을 준비했는데 이 슬로건은 이제 일단 평화라는 가치를 가장 앞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를 주창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다는
0: 그렇죠.
1: 반증이기도 해서 익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분쟁과 대립과 차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만연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겪고 있고 좀 비극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비인간 문명이나 뭐 자연 이런 모든 좀 대립하는 또 갈등하는 요소들이 많이 좀 비극을 양산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뭔가 목소리를 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발언하고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어떤 주제의식과 그리고 목소리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담아서 이제 이런 슬로건을 정해봤습니다.
0: 아주 좋은데요. 평화는 침묵하지 않는다. 실제로 뭐그 평화가 어떤 분쟁, 말씀하신 분쟁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깨진 그 평화이기도 하고, 요즘 네팔에서 있는 어떤 기후 참사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 것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절한 그런 슬로건과 주제가 아닌가. 평화는 침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은 이 주제와 슬로건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개막작과 폐막작일 텐데 올해 개막작 영화가 선정이 됐죠. 어떤 작품일까요?
1: 올해 개막작은 그 황윤 감독님이라는 그 중견 다큐멘터리스트이신데 하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황윤 감독은 이제 전작들을 통해서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그 생태 이슈, 기후 위기 여기에 초점화된 다큐멘터리 작업들 아주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로드킬 문제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채식주의와 관련된 본인도 강경한 채식주의자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군산에 사시는데 이 군산에 하제라는 마을이 있어요.
0: 마을
1: 네,
0: 이름이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작인 수라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그것도 마을 이름이었는데 이 하제가 이 간척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미군 기지 확장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멸하게 됐습니다. 그 거기 이제 거주민들이 다
0: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1: 젠트리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인간뿐만 아니고 비인간 존재들이죠.
0: 그렇죠. 생명체들이 있을 텐데.
1: 동물, 뭐

0: 애들 이런 비인간 존재들도 역시 동시에 이제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 어촌 마을인 하제를 이 감독께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1: 네.
0: 8년 동안
1: 8년을 기록했다고요?
0: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1: 와.
0: 한 마을이 소멸하게 되었는지, 또
1: 아이고.
0: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파괴된 어떤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담아서 만든 매우 감동적이고 유려한 그런 작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올해 모토나 슬로건, 이것과 매우 부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그래서 개막작으로 선정을 하게 되신
0: 네.
1: 거군요. 자, 저희가 한참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하는데, 저희가 선곡 부탁드렸더니 곡을 하나 주셨네요. 어떤 곡이고, 왜이 곡을 선곡해 주셨는지.
0: 네, 저희 올해 이제 상영 프로그램 중에 하나와 이제 좀 연결돼 있는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1: 네.
0: 루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1: 예.
0: 매우 전 세계적인 음악가이죠.
1: 그럼요.
0: 이
1: 예.
0: 역시 다큐멘터리 작품이고요. 여기에 삽입된 오퍼스라는 곡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인연이 있냐면, 이 루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를 연출한 감독이 네오소라라는 루이치 사카모토 아들입니다.
1: 네.
0: 이분이 영화 감독이기도 하시고 또 촬영자이시기도 하세요.
1: 아.
0: 근데 이분이 촬영 감독으로 참여한
1: 예.
0: 작품이 있는데, 아다치 마사오 여권 사진을 찍다라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촬영했는데, 이 작품이 저희 영화제에서 올해 상영을 하게
1: 아,
0: 됐고, 그래서
1: 네.
0: 네오소라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또 명망이 있는
1: 네.
0: 영화음악 또 음악가이신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의 삼곡을 골라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류이치 사카모토 연주로 오퍼스 함께 듣겠습니다.

0: 유이치 사카모토의 아들이자 영화 감독인 네오 소라 감독이 연출했던 다큐멘터리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삽입곡 오퍼스를 함께 들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18회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소속 프로그래머 장병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1893번 쓰시는 분께서 DMG와 평화 그리고 영화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52개국의 다큐멘터리 총 144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52개국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 나라별 다큐의 특징이 좀 보여질까요?
1: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큐멘터리는 그 시대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네. 각 지역 또는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급하고 긴급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네네. 올해 저희가 상영하는 작품들 중에서도 그 52개국 또는 뭐 특정한 아시아 뭐 또는 라틴 아메리카 유럽 네. 이 지역의 문제를 또 주제로 해서 다루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를테면 국가 지역에 따라서 좀 특성이 구별되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네, 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은 이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0: 그렇죠. 이어져 네,
1: 이어지고 이야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이것도 역시 그 지역 특정한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네. 또 이란에서 벌어졌던 최근의 어떤 분쟁 이런 네. 등등이 다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고 또 이 모든 지역과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긴급한 이슈로 제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과 네. 지구의 고통과 또 그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 지금과 같은 어떤 좀 밥 먹과 또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생태주의를 다룬 영화들이 작년과 대비해서 정말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올해 또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 이 생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감지를 못하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해줘야만 그게 이제 정말 어디 먼 곳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자꾸 이야기해주는 것이 다큐멘터리일 텐데 이번 이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도 역시나 그 전쟁, 분쟁에 관한 스토리 그리고 생태에 관한 주제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에 예전에는 사실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네. 지상파에서도 네. 그 프로그램 편성 시간이 있을 만큼 네. 굉장히 공들여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올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것을 만든 창작자들에게는 이런 목소리를 함께 들려주고 또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건 분명하겠네요.
1: 저희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창작자와의 어떤 교류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는 것인데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에 이 방송에서 지상파에서 다큐멘터리 편성 비율이
0: 많이 사라졌어요.
1: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작자들이 설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좁아진 거죠. 또 극장에서도 1년 정도의 어떤 통계 자료를 뽑아보면 다큐멘터리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1%가 안 되거든요. 0.5%, 네. 뭐 0.3%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시장에서의 존재 가치가 좀 미약하거나

0: 굉장히 힘이 없다는 것이죠. 시장성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는 공공성이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적인 가치도 좀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제에서도 창작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뭐 제작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제작 중에 있는 작품들과 제작자들을 만나게 해준다든가 영화제를 통해서 또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뭐 통해서 뭐 제작금을 제작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개막작으로 올려지는 황윤 감독의 하재 이 작품만 보더라도 이 감독님이 8년 동안 이걸 촬영을 했다고 하면은 이 제작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이거 하나에 매달리셨다는 얘긴데 생활도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촬영에 필요한 비용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제작비라는 게 과연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만약에 영화제가 아닐 경우에 요즘 사람들은 이 OTT를 사랑하니까 OTT를 통해서 다큐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0: 없지는 않지만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OTT 플랫폼을 통해서 또 공개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스타일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상업성을 추구하니까.
0: 그렇죠. 좀 주제가 명확한다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어떤 기호나 성향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범죄 다큐멘터리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탐사 이런 성격의 다큐멘터리들이 많은데 상당수의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보다 좀 더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1: 그렇죠.
0: 접근 방식도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많은 작품들이 수용되기는 좀 어렵지만 또 그 역시 적극적으로 뭔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지원에 좀 나서준다면 OTT 플랫폼들이 생태계에는 영화계 생태계에는 좀 도움이
1: 되겠죠.
0: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좀 전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방송이 오늘 이렇게 우리 좀 장병원님을 부르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이 방송을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 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수석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창작자들한테 어떤 힘이 돼주길 혹시 기대하시나요? 이거 벌써 2022년부터 DMZ를 맡고 계시죠? 이 영화제를.
0: 말씀드렸던 대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은 지원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1: 그러니까요. 아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까?
0: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판로라고 할까요?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다르냐면 해외에는 방송이 매우 큰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해주죠.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근데 한국은 예전에는 조금 있었지만 지금 이제 공중파에서 거의 편성하지 않고 또 구매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어떻게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1: 그 문제가 그 가장 크겠네요.
0: 다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유일한 통로가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 그리고 일부 이제 개봉을 하는 것인데 여하튼 영화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창작자들을 좀 지원하고 이 지원에는 이제 제작비 지원도 포함돼 있고 뭐 개봉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그 루트를 마련해 준다든가 파트너를 소개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역할을 좀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만큼의 어떤 지원의 토대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1: 혹시 DMZ 국제 다큐멘터리의 뭐 플랫폼이 있나요? 그쪽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을까요?
0: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OTT 플랫폼 다큐보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연중으로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 중에서도 청년 영화 감독들을 소개하는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때때로 기획전을 온라인으로 OTT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방송이라든가 극장에서 좀 개봉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더 많은 대중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앞서 개막작 소개해 주셨는데 뭐 워낙 많습니다. 144편이 이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섹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죠.

0: 크게는 이제 보통의 영화제들이 이 상을 두고 경합하는 경쟁 부문과 그리고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나 경향을 소개하는 비경쟁 부문이 있고요.
1: 네.
0: 또 그의 특별한 주제나 뭐 감독이나 이런 등등을 기획해서 소개하는 기획전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자, 다 소개하고 싶지만 너무 많습니다. 144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사실 수석 프로그래머에게 그중에 몇 편을 소개해드리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많지만 이 정도 한번 보실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할 만한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0: 제가 개막작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네. 영화제를 닫는 16일 날 소개되는 이제 폐막 영화가
1: 네.
0: 있는데요.
1: 예.
0: 폐막 영화는 체게바라라는 그 라틴 아메리카 혁명가인데 체게바라 마지막 동지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가인 체게바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아니고
1: 네.
0: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체게바라가 이제 체포돼서 사살됐을 때 그 네. 옆을 지키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입니다.
1: 네.
0: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좀 이 사람 다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이 연출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기록 필름과 굉장히 희귀한 체게바라의 어떤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1: 네.
0: 필름들이 좀 담겨져 있고 또 인터뷰 장면 여기 또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이들이 그 이제 그 토벌대에 쫓기면서 다니는 그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애니메이팅 기법을 또 도입한 일부 작품 네. 장면들도 볼 수 있는 폐막작 체게바라 마지막 동지들
1: 네.
0: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한 편 더 추천드리자면 중국의 시각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저우타오라고 하는 미술계에서 매우 명성이 높은
1: 예.
0: 이 저우타오 감독의 대만구의 갈비뼈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좀 특이점이 전체 영화가 한 샷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1: 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0: 영화가 한 80분 정도 되는데 하나의 샷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1: 끊지 않고.
0: 네,
1: 네. 네.
0: 근데 물론 중간에 트릭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스크린에서 볼 때는 하나의 샷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여기는 홍콩과 마카오 그다음에 대만. 을 잇는 일종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지역을 이렇게 부른대요. 대만구의 갈비뼈라고 모양이 갈비뼈처럼 생겼다라고
1: 네.
0: 해서
1: 예.
0: 그 물길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카메라를 따라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찍은 그런 작품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큐멘터리는 예전에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영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극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뭐 미술관에서도 볼만하고
1: 네.
0: 또 어떤 미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두루마리 그림처럼
1: 예.
0: 이걸 쭉 펼 때 그 두루마리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은
1: 그런 효과가 있어요.
0: 예. 하나의 샷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굉장히 신기하고 좀 특이한 그런 시각적인 양식을 또 볼 수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기획전 말씀하셨는데 기획전에는 어떤 작품들이 오를까요?
0: 그게 이제 세 개의 기획전이 있고 온라인 기획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1: 네.
0: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이슈 중에서 가장 첨예하고 또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1: 예.
0: 좀 다뤄보고자 해서요.
1: 이
0: 팔레스타인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 두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카말 알자파리라고 하는 감독과 그다음에 바스마 알샤리프 이 두 팔레스타인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을 조망하는 기획전이 있고요.
1: 네.
0: 이 두 감독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영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1: 예,
0: 하죠.
1: 예.
0: 이민자로서 또는 뭐 이주민으로서의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근데 이들이 만드는 영화는 전부 다 이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이슈를
1: 네.
0: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획전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생태주의, 그래서 에코 다큐멘터리라고 하거든요.
1: 네.
0: 새로운 장르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0: 에코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기획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의 그 하마구치 리스케라는 최근에 가장 부상하고 있는 일본 감독이죠.
1: 네, 네.
0: 이 하마구치 리스케가 2011년도에 일본의 그 도호쿠 지역에서 그 지진이 났을 때 그 생존자들과 그 주민들을 찍은 세 편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1: 네,
0: 도호쿠
1: 네.
0: 삼부작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마구치 리스케의 도호쿠 삼부작을 포함해서 10여 편의 인간과 비인간, 뭐 생태주의, 또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어떻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루어 왔는가, 그리고 영화를 생태적으로 만들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하는 그런 15편의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아까 그 이번에 영화제는 이제 영화 상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다큐멘터리의 속성상 촬영도 오래 걸리고 제작비 지원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창작자와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만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영화제 개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요?
0: 네, 뭐 일부 보도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경기도가 이제 새롭게 그 도지사가 출오시면서
1: 네.
0: 긴축 재정 정책을 표방하셨어요.
1: 어렵다고.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제도 그 영향을 좀 받게 되었는데
1: 뭐
0: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네.
0: 영화제를 불과 이제 한 달 앞두고 이런 예산 감축 정책이 시행됐고 그래서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1: 그렇죠. 예.
0: 감액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뭐
1: 네.
0: 게스트로 초청했던 감독님들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든가 또 일부 기획했던 이벤트나 행사를 뭐 치르지 못하게 된다든가
1: 네.
0: 또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상금이 축소된다든가 이런 상태에 좀 이르게 되어서
1: 네.
0: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영작들의 어떤 뭐 감소라든가 상영작들의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1: 네.
0: 작품 상영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1: 네,
0: 다른
1: 네.
0: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대중으로서도 훨씬 이제 그 다큐를 만들었던 감독과의 만남의 자리도 기대했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수가 확 줄었을 것이고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0: 네.
1: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우리 그 수석 프로그래머께서는 사실 지금은 DMG 다큐 국제영화제를 2022년부터
0: 네,
1: 하고 계시지만 전주영화제부터 아무튼 꾸준히 이 영화제들을 프로그래머로서 계속 잘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 영화제를 좀 지키고 앞으로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 혹은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 영화제가 재정의 대부분을 이제 지방자치정부
1: 예.
0: 의존하는 구조거든요. 저희 영화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의 모든 영화제가 그렇고
1: 네.
0: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영화제는 어떤 상업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더더군다나 공공재.
1: 그렇죠. 예.
0: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자립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좀 수익 모델을 조금 더이라도 더 개발할 것인가를 영화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 네.
0: 또 지방 정부에서도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기능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그리고 어떤 공공의 선에 복무하는
1: 네.
0: 그런 기능을 좀 더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과 어떤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1: 네.
0: 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래야죠. 아니, 다 어려운 건 그런데 이게 원래도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또 거기를 줄였다 하니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9월

0: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제 오늘 방송 또 들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파주와 고양에 두 개 상영관에서 11개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하는데요. 고양시의 그 킨텍스 근처에 있는 메가박스 극장, 그리고 파주 야당의 롯데시네마, 이두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요. 예매가 이미 이제 지난 25일에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싶은 작품들을 골라서 예매하실 수 있고요.
0: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홈페이지.
1: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영작은 온라인 플랫폼인 저희 그 OTT 플랫폼인 다큐보다를 통해서 개막 다음 날인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다큐보다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예산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화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또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0: 그쵸, 그쵸. 이 시대 지금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공공성이 있는 그 상징하는 그런 작품으로서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랄까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전해주신다면요.
1: 이건 좀 굉장히 개인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고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큐멘터리 첫 번째 기능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눈을 좀 트이게 해주고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물론 픽션 영화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픽션 영화도 어떤 영감과 성찰을 주지만 다큐멘터리 영화의 차이는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있었던 말이고
0: 그렇죠.
1: 실제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전달되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를 좀 넓게 해주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기능이 그 자체로 어떤 오락적인 성격도 있지만 공공의 어떤 선에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장르로 또 많은 대중들과 또 관계자들에게 좀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뭐 그런 인식의 확장을 위해서 또 저희도 나름대로 영화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기여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0: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9월 1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흥행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인 장병원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질 영화제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평화는 침묵하지 않는다.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슬로건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한국 경쟁 부문 상영작인데요. 이병훈 감독의 다큐멘터리 이날치 트레디팝의 탄생의 주인공이죠. 밴드 이날치의 히히하하를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툴툴 걱정은 걱정.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모든 이야기의 끝이 결국 그 사람이나 그 존재로 모이곤 합니다. 누가 이랬대, 그 사람이 그러더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대화 중에 자꾸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꼭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새로 태어난 귀여운 조카나 반려동물에 빠져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그 존재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언급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심리학의 용어는 아니지만 내 하루가 누군가로 가득 차버린 마음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싶죠. 이름을 입에 담기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오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꾸만 언급하고 싶어지는 소중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한 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란을 위한 노래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란을 위한 노래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무언가가 있으면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고 싶어지잖아요. 그만큼 애정이 깊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온통 누군가의 이야기로 도배하는 분들 주변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전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결론은 한결같아지는 거죠.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나는 단발이 잘 어울린대. 아, 우리 조카가 글쎄 엄마보다 이모를 먼저 불렀다니까? 그러면서 휴대폰 속 사진을 슬그머니 내밀기도 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느껴져서 어느새 미소가 함께 번지곤 하죠. 누군가를 향한 애정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넘쳐 흘러서 말끝마다 그 이름이 묻어나오는 거니까요.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떠올릴 수 있다는 건 내 삶을 가득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남들에게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는 그 이름을 마음껏 떠올려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순의 시를 노래한 그대 하나로 전해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존재 하나만으로 삶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사랑의 마음을 그린 곡이에요. 임지혜의 피처링,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그대 하나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나죠. 그대 하나로 듣고 오셨는데요. 임지혜 피처링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였어요. 김인설님께서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가득 채웁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출석 이렇게 해주셨고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올해는 유난히 더웠던 8월입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서울은 가을을 부르는 비가 옵니다. 한 달 고생하셨어요. 제작진 모든 분들 9월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하시면서 전주도 비가 오나요?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전주도 막 비가 팍 쏟아지다가 지금은 살짝 그쳤다가 근데 또 언제 쏟아질지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또 오늘도 보니까 이 비가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걸로 보여서 지금 당장은 비가 없는 지역도 오후에는 또 비 표시가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우산 하나쯤 꼭 챙겨 나가셔야겠고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걱정이에요. 우리 영디바라기님께서는 특히 이륜차 배달업 하시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더 걱정이 되거든요. 더더욱 안전운전 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빗길에 조심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78님께서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무더운 8월을 음악마루와 함께해서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다양한 국악인들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9월에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8월의 기억들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9월의 추억들 또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들 9월에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6642님께서 더위와 함께 떠나갈 8월의 끝날 아름다운 음악으로 반겨주는 우리들의 음악마루입니다. 비 내리다 그친 기분 좋은 한낮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6642님 계신 곳은 또 비가 잠깐 그친 모양이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해가 살짝 나려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알듯 모를 듯 하네요. 쏟아질 때는 막 무섭게 쏟아졌었는데 지금은 또 그새 비가 살짝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정말 그리웠었거든요. 특히 이쪽 그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었는데 전라남도, 북도 쪽으로 너무 또 갑자기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겁나기도 하고 피해 없이, 피해 없을 만큼은 좀 적당히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설님 말씀처럼 모두들 비 오는 날 안전운전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재성의 작고 귀여운 직업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감각으로 문구를 만드는 문구 작가가 들려주는 나만의 방식대로 사는 법 작은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수명과 환갑잔치에 대해서 얘기 전해드릴게요.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동화의 연주로 달빛 듣고 올게요.

달빛 감상하신 곡이었어요. 동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바람 사이인데요. 이주영의 노래 최보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침 그리고 한옥 찾지. 나 같은 문구 작가들은 모나미나 아트박스를 차리겠다는 야심찬 사업가와는 거리가 멀다. 자기만의 감각이 담긴 문구를 만들어 소소하게 팔아보고 싶다는 소상공인에 가깝다. 제작은 인쇄업체에 외주를 맡기고 홍보는 SNS를 활용한다. 판매는 대개 자체 온라인 스토어를 활용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입점 제한을 마다하진 않는다. 이런 문구 작가는 대부분 소자본으로 창업한 1인 사업자다. 자기만의 일을 하는 삶은 고용주와 계약한 직장인의 삶과는 차이가 크다. 문구 작가의 일이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정해진 업무 시간이 없다. 일하는 방식도 알아서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없고 철저히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다. 나의 노동 대가는 스스로 책정해야 한다. 퇴사는 없지만 폐업이 있다.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만큼 불안정함의 연속이다. 작은 브랜드는 열등한 상태가 아니다. 성장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니다. 문구 작가에게 성장이란 무엇일까? 좋아하는 작업에 더 몰두하는 것, 취향을 공유하는 기쁨을 극대화하는 것, 대체 불가능한 감각을 기르는 것 등등. 꼭 덩치를 키우지 않아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이다. 오히려 작게 존재해야 본질에 집중하는 데 유리하다.

펜 만들기는 과학이 아니다. 공학이나 수학도 아니다. 어떤 공식을 내 사업에 적용했다고 해서 꼭 나타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다. 펜이란 존재는 기묘하기 짝이 없어서 누군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생기지 않다가도 펜 양성에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누군가에겐 구름처럼 몰려들기도 한다. 인간관계 어려움과 재질이 비슷해서 유독 인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인기 작가는 다른 세상 생명체 같다. 소비자가 언제든 불만을 표할지 모르는 불편한 존재만은 아니다. 나의 팬이자 자존감 지킴이들이기도 하다. 울적한 기분이다가도 소비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꾼다. 이 힘을 깨달은 이후엔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매할 일이 있을 때 판매자를 향한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문구 창작은 오묘한 구석이 있다.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일로 규정하면 사업에 가깝다. 작품을 창작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예술로 느껴진다. 사업과 예술의 경계에 있는 셈이다. 경쟁이란 말은 사업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예술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문구 창작과 경쟁이란 어울릴 수도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김진희의 소금 연주로 직소 퍼즐 전해드렸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재성의 작고 귀여운 직업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작가는 자신만의 감각을 문구로 담아내는 창작자이자 인기 문구 브랜드 대표이기도 한데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기준이나 큰 틀에 맞추기보다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재미를 찾아 나아간 모습이 참 경쾌하게 다가오죠. 굳이 덩치를 키우지 않아도 내 마음이 끌리는 일에 몰두하고 내가 만든 작은 물건 하나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삶이 아닐까 싶었어요. 작아도 괜찮아. 이게 바로 나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으쓱해지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동력을 얻으면 그만인 거죠. 남들 시선을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덜 신경 쓰고 내가 좋아하는 작고 소소한 즐거움에 마음껏 빠져보는 거. 아, 이거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재성 작가의 작고 귀여운 직업과 함께 해봤어요. 나만의 길을 걸어보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노래한 곡인데요. 이엔의 노래와 연주로 하루에 전해드립니다.

이엔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하루에 듣고 오셨습니다. 한광수 작곡의 서행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바쁜 세상 속에서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걷고 싶은 마음을 담은 연주곡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세상 속

속도에 맞춰 나도 빨라지겠지 하는 마음이 담겼어요. 빗길에는 여러분 서행 그리고 안전운전 하세요.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로 서행 전해드릴게요. 8분여의 호흡입니다.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로 서행 감상하고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계락 절로절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루트머지의 연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미량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 순서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조선시대의 수명과 환갑잔치에 관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실 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라도 이 번호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세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4499님께서 오늘도 마루에서 음악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 일상에 음악이 없다면 참 건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리는 비처럼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촉촉하게 적셔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7426님께서 진영님 문자를 자주 못 보내서도 틈틈이 음악마루 질청하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씩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문자 주시면 저희 더 반갑죠. 서울은 잠시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종일 비가 온다네요. 오늘은 아파서 이틀간 일정 모두 연기했어요. 음악마루 덕분에 쉼을 누려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어디가 아프실까요? 아플 때는 약도 약이지만 쉬는 거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잘 쉬시고 빨리 나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청해 주신 곡 앙상블 신화위의 노래와 연주로 하루 종일 지금 전해드릴게요.

앙상블 시나위의 노래와 연주로 하루 종일 전해드렸는데요.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7426님 좀 아프시다고 하니까 영디바라기님께서 아프시다고 하니까 걱정되네요. 푹 쉬시고 병원 가시면 금세 나으실 거예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요. 라고 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금방 나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또 좋은 기운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라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거래처와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늘 타던 버스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볼 때 문득 오늘 하루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네 하고 안도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뭐 특별하게 뛸 듯이 기쁜 일도 눈에 띄는 이벤트도 없어서 어쩌면 조금 심심하고 허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건축을 할 때 건물이 어떤 균열이나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상태를 가장 완벽한 건실 혹은 건안의 상태라고 한대요. 눈에 띄는 커다란 사건이나 대단히 좋은 일이 당장 찾아오지 않더라도요. 모두가 별탈 없이 제자리를 지켜내고 오늘 하루가 무탈하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건 결코 심심하거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집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겠죠. 어디선가 갑작스러운 파도가 쳐도 중심을 굳건히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만한 무기가 없을 거예요. 요즘에 저 사람은 안정형이야 혹은 나는 불안형, 회피형 같아 라는 말 많이들 하는데요. 이 대인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친밀감과 독립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을 안정형이라고 하는데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성주신을 모시는 소리 준비했는데요. 판소리 연구회 소리담의 소리로 성주풀이 전해드립니다.

판소리 연구회 소리담의 소리로 성주풀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도 생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쌓아가는 시간들이 결국은 나무로 보면 멋진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수풀님의 연주로 나이테 전해드립니다.

수풀림을 연주로 나이테 감상하셨습니다. 홍수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13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 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주의보 금강 금산군 무남교. 홍수 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 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 041-851-0590부터 0594번까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수명과 환갑잔치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0: 이보게, 올해 내 나이 마흔인데 요즘 들어 기력도 없고 눈앞도 침침한 것이 이러다 회갑은커녕 50이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1: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는가? 아직 한창 때구먼.
0: 최고의 의술을 받는 전하께서도 천수를 누리는 건 어렵지 않은가?
1: 어허, 큰일 날 소리.
0: 어쨌든 자네 가문에서도 회갑잔치 한번 크게 열어봐야 하지 않겠나? 환갑까지 살면 귀신마저도 축하해준다지 않는가? 글쎄,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복이 오겠는가? 자네 집안이야 대대로 장수 집안 아닌가? 자네가 참으로 부러우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만큼 장수가 보편화됐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환갑을 맞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경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장 좋은 음식과 최고의 의술을 누렸던 조선 왕들의 평균 사망 연령조차 약 46세에 불과했습니다. 27명의 조선 국왕 중 환갑을 넘긴 임금은 태조, 정종, 광해군, 영조, 고종 정도였는데요. 일반 백성들의 추정 평균 수명은 이보다 더 짧은 35세 내외였습니다. 성인의 수명이 짧았다기보다는 전염병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험난한 고비를 넘겨 20살까지 살아남은 양반층의 경우 기대 수명이 50대 중후반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0갑자를 다 돌고 환갑을 맞이하는 일이 워낙 드물다 보니 가문에서는 떡과 과일을

정통형으로 높이 쌓아올린 고임상을 차리고 마을에 성대한 잔치를 벌였죠. 환갑잔치는 기본적으로 가문이 주최하는 사적인 행사였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신분에 관계없이 벼슬을 내리는 노인직을 주었고 70세 이상 고위 관료에게는 의자와 지팡이를 하사하며 장수를 기렸습니다. 그렇다면 문헌과 실록에 남은 조선시대 최장수 인물은 누구일까요? 중종실록에는 중종임금이 관리를 보내 조사하게 한 결과 전라도 순창에 122세의 조씨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한 인물사 기록에는 76살에 처음 결혼해 80살의 아들을 낳고 99살까지 산 홍유손이라는 인물과 권황 선생이 대표적인 장수 인물로 꼽히죠.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60갑자를 다 채우고 장수의 기쁨을 나누었던 조선시대의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곡 천년만세 전해드렸어요. 김성경의 거문고, 변종혁의 해금, 김은경의 양금, 이영섭의 단소 연주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수명과 환갑잔치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마흔이나 쉰이라는 나이가 뭐 한창대로 느껴지지만 의료 혜택이 부족하고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았던 조선시대에는 쉰이나 환갑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가문의 큰 경사였다고 하죠. 왕실조차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에 머물 만큼 생로병사의 무게가 어목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국가가 모든 백성의 환갑을 챙겨주지는 못했지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노인직 벼슬을 내리면서 어르신을 우대하려 했던 법도에서

학술에 대한 그 당시 사회 존경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실록에 남은 122세 순창 조씨 할머니 이야기부터 99세까지 삶을 누렸던 홍유손의 기록까지 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나갔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평균 수명 35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넘어온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장수의 의미를 한번더 돌아보게 됩니다.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과 환갑 문화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6642님께서 우리 마음의 나이트는 항상 젊음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마음만큼은 진짜 젊음을 유지하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마음이 젊으면 도전하는 게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마음은 모두가 다 청춘이시기 바랍니다. 훌의 노래와 연주로 1월의 정기 전해드릴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명자는 길게 살고 박복자는 우리 영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재수대통 하옵시고 잡귀 잡시는 물러가고 마-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 1월이 생겨서 천지 1월이 생긴 후에 인간 세상이 생겼다. 나라님에겐 충성동, 부모님에겐 효자동.

훌의 노래와 연주로 1월의 정기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7416님께서 사연 소개와 신청곡 잘 들었어요. 영디바라기님 회복 기원 문자 듣다 보니까 음악마루는 청취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 덕분에 라디오는 언제나 이웃사촌이고 가까이 사는 친구 같아요. 라고 따뜻한 문자 주시고 2300님께서 아, 웬 사나운 비는 그렇게 주말 내내 내리는지 어제 낮에는 순간에 광풍이 불면서 빨갛게 물들어가는 고추나무를 왼쪽에서 불다 한순간 오른쪽으로 불다 바람이 휙 지나면서 고추나무가 망가졌나 봐요. 어떡해요. 비바람 때문에 농사 피해도 있다니까 이거 마음이 안 좋네요. 더 큰 비는 없기를 바라봅니다. 김인설님께서도 일상의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음악은 꼭 필요해요 라고 문자 주시고 6642님 문자까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날 처마 밑으로 똑똑 떨어지는 낙순물 소리가 물끄러미 바깥을 보게 한다면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빗소리는 일상을 번쩍 깨우고요.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소리는 덜컥 걱정을 동반합니다. 같은 빗소리라도 맞이하는 마음은 천지 차이죠. 지금은 거센 빗줄기가 기세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겠습니다. 통제된 위험한 길이나 하천 주변은 피하셔야 하고요. 집안에서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죠. 비가 더 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빗소리로 빨리 바뀌기를 바라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연주자의 개성과 국악 관현악의 매력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세 번째 무대가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이름 그대로 연주자가 직접 작곡가가 돼 자신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만들고 또 직접 연주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무대에선 연주자들이 직접 만든 다섯 작품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협주곡 무현금을 시작으로 곽재영의 25연 가야금 협주곡 나무의 시, 박치환의 피리 협주곡 신락이 이어지고요. 신현식의 함령, 유홍, 강지은의 대금, 해금 이중 협주곡 기도까지 다채로운 악기의 색깔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기를 가장 잘 아는 연주자가 직접 만든 음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연주자의 오랜 경험이 어떤 새로운 소리로 탄생했는지 궁금한 무대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성남시립국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빛나는 모든 순간이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한진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엔 경기명창 김영임, 검은고 김선옥, 대금 김진욱이 함께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곡, 대금과 검은고 협주곡 등 다양한 무대로 익숙한 우리 소리에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12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시작된 한국음악과의 첫걸음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기념 제1회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2023년 신설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가 처음 선보이는 정기연주회인데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류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동국대학교의 전통과 건학 이념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무대는 순례의 여정, 다섯 걸음, 다섯 무대라는 주제로 꾸며집니다. 화엄경 속 선제동자가 여러 스승을 만나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의 공연도 다섯 개의 장면을 따라 하나의 음악 여정을 펼쳐가는데요. 먼저 예불과 전통음악으로 공연의 문을 열고 팔도 곳곳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와 판소리 등 우리 소리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장단이 무대를 채우고요. 국악관현악의 깊고 웅장한 울림을 지나 마지막엔 합창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세요. 대전국악방송은 중부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전통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공연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음악회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전국악방송과 이응노 미술관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회 2016 이응노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이응노 미술관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이봉근과 퓨전 국악밴드 예결밴드가 무대에 오르고요. 싱어송라이터 김세영이 진행과 공연을 맡아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족공개음악회 더욱 더 꿀잼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름처럼 재미와 흥이 가득한 무대가 준비됐는데요. 대전국악방송이 준비한 두 공연과 함께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여름 기운이 조금 약해진 느낌입니다.
1: 네, 네. 남부지방에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남원을 들렀다가 전주를 찍고 올라오는 일정 운전을 하고 이동을 했는데 아니 진짜 하늘에 마치 뭐 문이 열린 것처럼 비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 주에 비 소식이 많은데 계속 걱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가뭄은 가뭄대로 걱정이고 또 비 피해는 피해대로 걱정인데 가뭄에 폭염에 비 피해에 어느 때보다 이번 8월 한 달 진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아무쪼록 선선한 가을날이 펼쳐질 9월을 기대하면서 오늘 8월 마지막 날 월요일 8월과 안전이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최근 데뷔 9년 만에 정규 1집을 발표한 서도 밴드 춘향가 중 판벌려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드디어 이제 8월도 안녕입니다. 안녕.
0: 네.
1: 제가 안녕. 진짜 올해만큼 길고 힘들었던 그런 무더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0: 네.
1: 진짜 폭염에 지친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고 특히 습해가지고
0: 맞아요.
1: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이제 비 때문에 늦더위의 기세는 약간 꺾인 분위기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 8월의 끝날이에요. 자 여러분의 8월은 좀

0: 정말 어땠는지 8월에 관한 아주 사적인 보고서 한번 받아볼까요?
1: 아, 보고서 써야 됩니까?
0: 네, 뭐 직장에서 상사에게 올리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요. 네,
1: 결재 받아야지 우리.
0: 아, 결재 받기 위한 보고서라기보다는 네. 한번 8월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나 어땠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1: 기억나요? 8월 어떻게 보냈는지
0: 사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1: 너무 일부러 덥다밖에 네. 없는 것 같고 막
0: 끊어낸 것 같아요. 살려고
1: 뭐가 좀 바빴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네. 것 같기도 하고 좀
0: 그래도 이제 한번 되뇌이다 보면 네네네네. 떠오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여러분들의 8월 어떠셨습니까? 기록적인 더위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요. 네. 무더위 속에서 좋았던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섭섭한 일도 있었을 테고 기억하고 싶은 일까지 포함해서 문자로 네. 여러분들 8월 어땠는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8월에 관한 여러분들의 아주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 보고서
0: 네.
1: 결제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디아입니다.

0: 네, 박정욱 무가로 황해도 철물이 굿 가운데 조상거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와, 나 되게 놀라운 문자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7444님께서 저는 8월에 꾸준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영어 공부한 자필로 정리하신 노트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0: 네,
1: 사실 조카들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은 못 알아듣기도 했고 못 알아듣기도 했고 상황이 좋지 못해서 영어를 거의 못 배웠었고 저는 검정고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영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하면은 가시방석 같고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서름이 너무 커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영어를 독학으로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재밌고 새롭고 재밌기도 하고 무엇을 알아간다는 게 정말 기쁘고 스스로 너무 뿌듯합니다.
0: 와, 대단하시네요.
1: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 어쨌든 뭔가를 재미를 느낀다라는 거.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게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0: 그리고 영어 공부 해야지 마음은 사실 누구나 먹잖아요.
1: 네네.
0: 근데 실행에 이렇게 옮기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아, 되게 열심히 하시네.
0: 야, 대단하십니다.
1: 와.
0: 우리 특히 이제 해외 뭐 공연 갔다 오거나
1: 네.
0: 그러면 공항 딱 들어올 때 네. 항상 마음 먹잖아요. 그래 영어 공부하자. 근데 막상 들어오면 절대 안 하죠.
1: 안 하거나 해외 공연을 잡지 말아야겠다.
0: 그렇죠. 나갈 일을 만들지 말거나.
1: 그렇지.
0: 아니면 말을 잘하는 하거나 친구 옆에 따라다니거나
1: 로밍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0: 그렇죠.
1: 앱을 키거나 네. 뭐 이런 거죠.
0: 대단하십니다. 그 실행력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1: 네.
0: 자, 또 보겠습니다. 8월에 관한 아주 사적인 여러분들만의 보고서. 양식도 없고요. 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노경수님께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바투의 상사디아 해주셨어요.
1: 어서 오십시오.
0: 네. 김영기님께서도 제작진 여러분도 8월 한 달 수고 많으셨다고 또 인사말 남겨주셨고요.
1: 우리 제작진도 진짜 고생 많습니다.
0: 그러게요. 네. 1010님. 아하. 8월 달 발을 삐끗했는데 부서졌어요.
1: 어머머머머.
0: 그래서 깁스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야.
0: 지난번에 한번 문자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1: 그 이게 골절이 됐으면 이게 꽤 오래 갈 텐데.
0: 그렇죠. 아이고. 뼈가 붙는 데까지 자리 잡는 데까지 좀 걸리죠.
1: 더군다나 오늘도 비가 오면
0: 네.
1: 목발 짚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0: 그것도 그건데요. 무더위에 깁스하잖아요. 정말 죽음입니다.
1: 간지럽고 막
0: 정말 미칩니다.
1: 그쵸.
0: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답답해 가지고.
1: 고생 많으십니다.
0: 네.
1: 빨리 회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728님께서 8월이 정말 길었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더위라는 걸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빨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아 이번에 처음으로 더위 먹었다고 하면 이제 힘이 없고 쭉 처지고
0: 네.
1: 막 열나고 막 이런 현상이죠. 큰일 나죠 진짜.
0: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더위 먹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0: 근데 이제 올해가 또 역대급 더위였기 때문에 아, 더위 먹는 게 이런 맛이구나 맛을 느끼신 거고.
1: 아이고.

0: 근데 안타까운 건 내년, 내후년
1: 더 더울 거라고 하니까
0: 저 더위란 맛을 알아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저희가 유산균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4728님 힘내십시오. 7331님께서 우리 부부는 에어컨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땀으로 일했지만 통장 잔액 느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시면서 네. 문자 남겨주셨는데
0: 네네네네.
1: 아이고야 진짜 고생하셨네.
0: 아 저도 에어컨 청소 올해 여름 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부부가 오셨어요.
1: 네네.
0: 설마 그 부부는 아니시겠죠?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한 마음에 그 뭐 얼마 마지막 몇천 원인데 그냥 딱 맞춰가지고 몇천 원 더 그냥 올려서 입금해 드렸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1: 세상에. 에어컨 관련된 분들이 더운 데서 일하시잖아. 에어컨이 그렇죠. 꺼진 상태를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힘드실 텐데 아무튼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건 힘들지만 또 통장 잔액 느는 재미가 좋았어요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보기가 너무 좋고 저희가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파라나 육사님 가족들하고 여름 휴가로 부모님 계신 시골집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도 너무 좋았지만 아이들이 시골에서 잘 놀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1: 그렇죠. 진짜 아이들은 그 할머니가 살고 계신 그곳의 터전? 거기서 그 느껴지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안정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도 자연이잖아요.
1: 뭐 이제 계곡도 흐르고 막 네. 하니까
0: 다채로운 놀이거리들이 있어요.
1: 네네네. 네,
0: 나뭇가지도 놀이거리요, 네. 돌멩이도 놀이거리요,
1: 그죠.
0: 흙 만지는 것도 놀이거리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놀다 온 거죠.
1: 매년 가시면 좋겠다, 진짜.
0: 매년이요?
1: 매년.
0: 매년이 아니라 분기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1: 어우 그럼 더 좋고요. 예. 네. 겨울은 겨울대로 또 매력이 있으니까.
0: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뵙기 좀 그렇고.
1: 아 그렇죠.
0: 예, 분기별로 가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좋습니다.
1: 아 좋죠. 예. 또 할머니가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좋죠.
0: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1: 네.
0: 조부모님의 사랑은 또 다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1: 네.
0: 8318님 8월 좋은 일 딸이 내일 개강인데요. 대학 내내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등록금 걱정을 안 했습니다. 장하지요?
1: 이야.
0: 전액 장학금을 대학 와. 내내 4년 동안?
1: 전장인 친구들이 와. 있잖아요.
0: 저 와이프도.
1: 어.
0: 네. 와.
1: 이게 대단하십니다. 금액적으로만 따져도 이게 얼마야?
0: 엄청 큰 돈이죠.
1: 몇 천 되죠?
0: 몇 천만 원이죠.
1: 얼마나 자랑스러우셔.
0: 그러니까요. 와. 밖에 나가서 알바해서 그 몇 천만 원 벌려 그러면 그쵸. 진짜 몸 골병 나요.
1: 그렇죠.
0: 근데 공부해서 돈을 벌었다.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딱 챙겨줬다. 이거 얼마나 효자, 진짜. 효녀, 따님. 효녀지요, 효녀.
1: 네, 따님 잘 네. 키우셨네, 진짜.
0: 아, 멋진 따님이십니다.
1: 네.
0: 8288님. 저에게 8월은 연습의 달이었습니다. 여러 선생님의 소리를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1: 아
0: 덕분에 직장 스트레스는 제로. 두 분과 청국장 전화도 행복한 한 달이었네요.
1: 아 우리 저...
0: 아 가영 씨
1: 네. 예, 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희가.
0: 네.
1: 시즌 2 언제 나올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0: 저희의 팬심을 그날도 피력을 했지만 진짜 시즌 2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 만들어가지고 네네. 들고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요거는 네. 진짜 가영 씨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0: 맞아요. 네.
1: 그 목소리랑 이렇게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아 진짜 요거를 컨텐츠화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이죠 청국장 있으니까요 우물정 0302번으로.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요즘 들어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1: 네네네.
0: 이제 또 한번 바뀔 때가 됐습니다.
1: 어떤 바뀜이죠?
0: 자유로움.
1: 자유로움.
0: 네.
1: 그렇습니다.
0: 내 맘대로.
1: 그렇습니다.
0: 나는 국악을 사랑해. 그래서 내 해석대로 부를 거야. 하는
1: 좋죠.
0: 아주 자유로운.
1: 그거 좋죠.
0: 박자도 자유롭고 음정도 자유로운.
1: 네.
0: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의 국악 사랑을 소리로 만나볼 수 있는 청국장 신청 지금부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7049님께서 어제요

0: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차 마시러 가평에 갔다가 더 궁 어처구니 라는 공연을 봤습니다. 다올팀이었는데요.
1: 다올팀?
0: 네.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이었어요. 공연 보는 거 너무 좋네요. 두 분 방송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아, 다올팀 공연을 보셨어요. 얼마나 좋으셨길래 이렇게 또 남겨주셨을까.
1: 그러게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공연을 보게 되면 더 좋잖아요. 사실.
0: 네네네네.
1: 제대로 즐기고 오신 것 같습니다.
0: 궁에 있는 어처구니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아무튼 궁금하네요. 네. 어떤 내용이었을지. 그리고 어떠했길래 이렇게 너무 좋았고 다시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1: 네. 네. 자, 8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사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보고서들 문자로 계속 남겨주시고요.
0: 네.
1: 정상희 소리로 풍년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상희의 소리로 풍년가 듣고 왔습니다. 네. 자, 8월에 여러분들의 사적인 보고서 지금 받고 있어요.
1: 8365님.
0: 네.
1: 디테일하신데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
0: 네네네.
1: 냉면 3번, 콩국수 2번, 열무국수 4번 먹으니 8월이 다 갔습니다. 더웠지만 맛있는 8월로 기억하려고요. 우리 식구들이 면을 좋아해서 여름엔 국수 잔뜩 사놓고 마음껏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0: 아우,
1: 아 좋네.
0: 뭐 여름에만 국수인가요? 겨울에도 칼국수가 있는데.
1: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열무김치 딱 넣어가지고 국수.
0: 너무 좋죠.
1: 콩국수, 냉면. 그쵸. 이런 건 진짜 여름이 제맛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디테일하게 몇 번 드셨는지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네. 건강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0: 네.
1: 8365님께는 떡 선물 드릴게요.
0: 네, 떡 맛있게 드시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온면으로 또 네. 먹는 그런 또 재미가 있으니까 또
1: 좋죠.
0: 겨울은 겨울대로 추운 것대로 또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0172님께서 모기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모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모기한테 한 방 물리면 퉁퉁 붓거든요. 근데 가을 모기가 올까봐 또 걱정이긴 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1: 모기 알레르기도 있군요.
0: 진짜 너무 더워서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정말 모기가 없었던 거는 같은데 가을 모기가 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1: 보이기 시작하던데요.
0: 네, 네. 네. 근데 다행히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저 봉영씨 아기가 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방충망 모기장
1: 네.
0: 그거 해가지고 또 주무시는 것도
1: 네.
0: 0172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모기장을 막 치고 빼고 이거 귀찮잖아요.
0: 네네네.
1: 이렇게 접어져 있는데 네. 펴기만 하면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펴지는 게 있어요.
0: 텐트처럼 원터치 그 텐트 같은
1: 네,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돼요. 저 그 두 개를 샀거든요.
0: 에, 에.
1: 저희용, 아이용.
0: 에, 에.
1: 그래서 샀더니 그거 아주 좋아요.
0: 오.
1: 대신 고정을 잘 해줘야 돼요. 애가 자다 보면 그거 걷어차가지고 싹 벗겨져 있는.
0: 아 요즘 또 축구 너무 열심히 하더라.
1: 아 열심히 해요.
0: 다 차버리더라.
1: 다 차버려요. 모기장도 차버리더라고. 가을 모기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6831님께서 부모님 모시고 전복 삼계탕 함께 먹었던 게 자꾸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전복을 엄청 맛있게 드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자주 자주 사드려야겠어요 하시면서
1: 네.
0: 최고급 삼계탕 전복 삼계탕을 드셨네. 워낙 또 저게 또 귀하잖아요. 전복
1: 맞아요.
0: 삼계탕에
1: 네. 전복 손질하기 참 힘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저 토요일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횟집을 갔어요.
1: 네.
0: 애들이 이제 회를 좋아해서.
1: 네.
0: 그래서 메인 메뉴 회가 나오기 전에
1: 네.
0: 뭐 이것저것 좀 나오잖아요.
1: 애피타이저가
0: 네,
1: 나오죠.
0: 네네. 아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한 사이 이제 그 애피타이저들이 나왔어요.
1: 네.
0: 뭐 전복도 있었고
1: 네네네.
0: 뭐 문어 뭐 이런 등등이 조금 있었었거든요.
1: 네.
0: 어머나 다 먹었더라고요. 손 씻고 오는 사이에
1: 아이들에겐 그게 아마 메인 메뉴였을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1: 콘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0: 이게 뭐야? 근데 껍데기만 있더라고. 전복 껍데기만. 그래서
1: 네네네.
0: 잘했다고. 네. 아유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했었죠.
1: 그래요. 집에 가서. 맛있디?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죠?
0: 속으로.
1: 너네만 입이냐?
0: 먹고 싶더라고.
1: 아빠는 입도 아니냐?
0: 네. 아무튼 잘 먹었으니까 뭐 다행이고요.
1: 그러게요.
0: 네.
1: 7426님. 8월 22일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낭독회가 있었는데요. 사회를 맡았습니다.
0: 네.
1: 2시간 넘게 진행을 했어요.
0: 아이고.
1: 낭독회 진행은 처음이라 떨렸는데 참가팀은 물론이고 관객들까지 너무 재밌었다고 그런 반응이 왔습니다. 그날 주최 측 지부장님이 사준 늦은 점심으로 추어탕 참 맛있게 먹었고요.
0: 진짜 맛있었겠다.
1: 무엇보다 이번 행사 진행은 재능 기부여서 더 뿌듯했어요.
0: 훌륭하시네.
1: 와 재능을 또 이렇게 멋진 곳에 기부를 하셨군요.
0: 마음을 예쁘게 쓰셨네.
1: 이 사회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쉽지 않아요.
1: 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실 써 있는 멘트만 주르륵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행사의 모든 것들을 읽고 있어야 돼요.
0: 맞아요.
1: 그리고 네. 진행 사항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는 것들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가.
0: 줄타기 한다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네. 진짜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1: 맞아요.
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진짜 사회자는 줄타기 같아요. 그거를 텐션을 잘 유지를 해줘야지 이게 매끄럽게 공연이 쭉 진행이 되니까
1: 맞아요.
0: 쉽지 않은데
1: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도 진행 사항을 다 보면서 이끌어가야 되고
0: 편안하게
1: 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0: 그렇지.
1: 그리고 이제 설령 진행 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0: 웃으면서
1: 그 시간을 벌거나 혹은 그 진행 요원들에게 맞아요. 부탁을 한다라든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 아니에요.
0: 훌륭하십니다.
1: 떨리는 게 당연한데 너무 네. 잘하셨네요.
0: 네네.
1: 대단하십니다.
0: 5914님께서 다음 주에 발표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8월 내내 긴장 속에서 일했었는데 어느새 9월입니다. 잘 마무리해서 발표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이런 것도 엄청 부담되죠.
0: 엄청 부담되죠.
1: 진짜 부담돼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무대에 서고 뭐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는 사람도 프로젝트 이제 이거 발표를 하라 그러면 떨려요.
0: 떨려요.
1: 진짜 떨려요. 저희도 떨려요. 엄청.
0: 이 몇 분 안에 이 핵심들을 논리정연하게
1: 맞아요.
0: 탁탁 전달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요거 쉽지 않죠.
1: 군더더기가 붙으면 안 되거든요. 길어져도 안 되고.
0: 그렇지.
1: 근데 핵심은 살아있고. 그래서 진짜 평소에 사무직만 하시거나 말하는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발표해야 된다?
0: 다소 어려울 수 있죠.
1: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아무튼 힘내시고 잘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1: 네. 네.
0: 저희가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유일한 성공 방법은 연습이죠.
0: 그렇죠.
1: 반복된 연습입니다.
0: 툭 치면 나오게.
1: 네, 툭 치면 나오게 네. 몸에 아예 그냥 인이 박히도록
0: 네.
1: 그냥 반복해서 몸 안에 넣어야 됩니다.
0: 저희도 외우는 게 거의 직업이라.
1: 맞아요.
0: 네, 계속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네.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 사설을 다 외워서 올라가 계속 반복하는
0: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네. 돼요.
1: 진짜. 엄청 반복해요.
0: 7047님. 육아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기도 열대야가 힘든지 잠을 잘 못 자서 달래주다 보니 저도 잠이 부족하고 힘들었어요.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잘 버텼네요. 에어컨 없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이렇게.
1: 그렇죠. 에어컨과 선풍기는 여름에는 필수템이죠.
0: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1: 없으면 네. 큰일 납니다.
0: 해야 됩니다. 네. 써야 돼요.
1: 4582님 방학 때 아들내미가 자기도 비행기 타고 외국 가보고 싶다고 졸라가지고 혼났습니다. 장사 안 돼서 속 다 죽었는데 말이죠. 다음에 가자. 다음에 미안하다잉 하셨는데.
0: 아유,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지금 진짜 속 타시겠다 진짜.
1: 그렇다고 그걸 또 안 돼. 지금 장사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에게 상처일 수
0: 그치.
1: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 하고 또 둘러대게 되죠.
0: 그렇죠.
1: 이래저래 해서 바빠서 못 가.
0: 근데 속으로는 마음은 미어지지.
1: 속으로는 진짜 미어지죠.
0: 그치. 에휴, 참.
1: 그리고 지금 장사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영업 하신 분들은 사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0: 네.
1: 그 기간 동안 매출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 부담이 엄청 크죠, 사실.
0: 힘내십시오. 에.
1: 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이고. 저희가 4582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힘내십시오. 진짜 우리 같이 힘내봐요. 네. 자, 이번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은선의 가야금으로 바람의 초대 듣고 오겠습니다.

0: 커플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트의 상사디야.
5: 아유 장인어른 장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 장모님. 아유 저기요 작년에요 이야기 할머니 전통 나눔 할아버지 요거 뭔지 아시죠?
6: 아이 왜 알지. 저 이야기 할머니가 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우리 용녀가 그 하고 싶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거.
7: 맞아요 여보. 2009년에 시작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자리 잡아가지고 작년부터 전통 나눔 할아버지 사업도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의 어 전통 문화와 전통 놀이 예절 교육까지 한대잖아요.
6: 아이 나 우리 용녀 무지하게 똑똑해. 어? 아 똑똑해.
5: 아이 장인어른 저도 똑똑해요 저도.
6: 아이, 네가 뭘 똑똑해.

0: 어떻게?
1: 아, 그거 있잖아요. 한국 국학진흥원과 문체부가요. 기존에 13개 지자체에서 운영해온 그 전통 나눔 할아버지 사업을요. 인천 경북까지 확대시킨대요.
0: 야, 그래. 할아버지들하고 전통놀이 하는 게 그 재밌었나 보네.
1: 아, 그러니까요. 근데요. 단순히 전통놀이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놀이 속에 담긴 협동 정신과 이 배려, 질서, 공동체 의식 이것까지 그냥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가지고요 호응이 엄청 좋대요.
0: 아야 우리 영규도 똑똑하다. 무지하게 똑똑해.
1: 아이, 제가 똑똑하다 말씀드렸잖아요.
0: 그래. 나도 그러면은 이참에 말이야 저기 나눔 전통 나눔 할아버지로 어떻게 해봐야 되나.
2: 당신도 해봐요 진짜.
0: 아 그래. 옛날에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2: 좀 부드럽게 좀 해줘야죠.
0: 아 그래. 어쨌든 용녀도 그러면 이야기 할머니 어떻게 같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2: 여보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0: 어떻게.
2: 어린이 여러분, 옛날 옛적에 착한 동생 흥보하고요 아주 심술쟁이 형 놀부가 살았대요.
0: 야 우리 용녀 잘한다. 잘해.
2: 잘하죠.
0: 무지하게 잘해.
2: 자기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봐요.
0: 아. 어린이 여러분, 옛날 옛적에 착한 동생 누구 흥보 아주 뭐 심술쟁이 형 놀부 둘이 살았대요. 알았어 몰랐어. 아이 나는 안 되겠네.
2: 안 될 것 같아요.
0: 아이 나는 포기.
3: 그때여 박을 탄 흥보는 부자가 돼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보이는 건 전부 다 좋아 죽겄나 보더라. 하루 난 밥 껍데기까지 이뻐 보여 그 안에서 잠까지 자는 뒤 사실은 그 밥 껍데기가 타임머신이었던가 보더라.

두 눈을 떠보니 홍보집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0: 그때요 밥 한 통을 떡 갖다 놓고 타보려고 하는디 아 어찌 모르게 속이 휑한가 보지. 여보게.
1: 예.
0: 아 밥을 타는데 톱소리가 없어 쓰겄는가?
1: 안 되지요.
0: 그럼 내가 저 가서 밥 가지고 올란께 자네들은 어서 톱소리를 매겨 보게.

0: 올해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작이었죠. 아, 피에로의 노래 연주로 박에러 듣고 왔습니다.
1: 귀여운 곡이었고요.
0: 네.
1: 8376님께서 옛날 이야기가 무섭네요. 음악 지르시면 아이들이 울겠어요 하셨는데.
0: 왠지 이런 할아버지가 왠지 있을 것만 같은.
1: 그렇죠.
0: 그런 느낌적인 느낌.
1: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야기 할아버지.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될까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반응이 좋았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확대가 됐고요. 경북과 인천까지 확대돼서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전통 나눔 할아버지들이 어린이들을 만날 거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무서운 할아버지는
1: 그쵸.
0: 안 계신다는 얘기죠.
1: 네.
0: 좋았다는 얘기죠.
1: 네, 네. 오지명 할아버지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다고 8288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런 할아버지 별로 없답니다.
0: 네.
1: 자, 어쨌든 이 좋은 문화가 전국적으로 잘 퍼져나갔으면 좋겠고요.
0: 네.
1: 우리는 똑딱이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최근 독일의 한 대학병원은 건강한 단맛을 대표하는 이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무설탕 제품이 무조건 건강하다는 맹신이 과다 섭취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껌, 치약, 잼, 아이스크림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메이플, 2번 자일리톨, 3번 꿀. 일단은 껌 하면 딱 이게 저는
1: 그렇죠.
0: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1: 껌의 어떤 예. 대표하는 대명사 같은 느낌이 있죠.
0: 근데 어쨌든 이게 무조건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1: 네.
0: 무설탕 제품, 뭐 인공 감미료가 무조건 건강하다라는 맹신을 버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1: 그래서 과다 섭취가 문제라는 겁니다.
0: 네네네.
1: 네.
0: 적절히 하면 괜찮은데 과다하게 맹신하는 거는 위험하다.
1: 이런 것도 오해하면 이제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0: 그러니까.
1: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0: 네.
1: 과다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라는
0: 그렇습니다.
1: 겁니다.
0: 메이플, 자일리톨, 꿀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몸에 좋은 것도 그렇고.

0: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건 또 역효과가 나게
1: 그쵸,
0: 되잖아요.
1: 항상 뭐든지. 네, 네. 네.
0: 자, 껌을 대표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이것. 이게 치약, 잼, 아이스크림 등에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떡 선물이 걸려 있어요.
1: 네. 이게 힌트...
0: 저는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나는 저기 그거 두자인데 아, 어거지로 하면
0: 억지로?
1: 네. 네.
0: 억지로. 어떻게 해요?
1: 뭐 어린
0: 아,
1: 조그마한
0: 네.
1: 뭐 그런
0: 영어로
1: 아이들
0: 네. 네. 영어로
1: 영어로
0: 그렇죠.
1: 억지로 하면 뭐 그거 하나 정도
0: 네.
1: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네.
0: 그게 아, 말을 못 하겠네.
1: 왜요, 왜요, 왜요?
0: 가운데 두 자로. 이게 되네요. 얘가 이기려고
1: 그랬었는데. 아. 가운데 두 자?
0: 네, 가운데 두 자로.
1: 아, 두 자여야 됩니까?
0: 가 있네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네.
1: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0: 어렵습니다.
1: 네, 힌트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 자, 아무튼
0: 근데 다 알고 계세요,
1: 지금. 네.
0: 정답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뭐든 과하면 좀 안 좋죠. 이렇게
0: 네.
1: 다들 알고 이렇게 남겨주십니다. 예, 네.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0: 절대 아닙니다.
1: 네,
0: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셨는데 드시지 말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요.
1: 과하면 안 좋다.
0: 그렇죠.
1: 이게 핵심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것은 몸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좀 달아도 그냥 먹어도 돼. 많이 많이 먹지 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맹신이 과다 섭취로 이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그게 문제다.
1: 아 오늘. 이게 저희가 힌트가 드리기 좀 어렵네요.
0: 네.
1: 요 정도로 해야죠.
0: 네.
1: 비도 오니까.
0: 비랑 무슨 상관이죠?
1: 우울하고.
0: 비와 힌트의 연관관계. 네,
1: 없어요. 네. 우울하고 좀 처지고 하니까.
0: 아 그래요?
1: 네,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0: 일리가 있네요.
1: 그쵸? 일리 있죠? 자일리 있죠? 자일리 털.
0: 자일리 털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0: 설탕이든 인공 감미료든 가공 섭취 그 가공식품 섭취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1: 네.
0: 되도록이면 자연식 위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몸에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떡 선물은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적당히 먹으면 오케이 하셨는데 9632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따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가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경북 칠곡군은 해마다 장마철에 버려지거나 상품성이 낮아 폐기되던 이것이 낙동강 수질을 떨어뜨리는 등 환경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고민 끝에 2024년 칠곡군 농업기술센터는 이것을 버리는 대신 새로운 산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 이것 껍질을 건조, 분말화해, 식물성 원단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것 가죽으로 만든 가방과 명함 지갑 등 시제품도 제작해 선보였죠. 국내 첫 번째 친환경 가죽, 비건 가죽 개발이라는데 친환경 가죽 소재, 비건 가죽 소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참외, 2번 버섯, 3번 양파.
0: 상상도 못했습니다.
1: 야, 이게 가능해요?
0: 가죽 소재로 이게 변화가 가능한
1: 거예요?
0: 그리고
1: 거였고. 지금 문제 드릴 때 이것의 껍질을 건조 분말화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껍질.
1: 껍질.
0: 네.
1: 껍질이 나오는 친구여야만 하는 거겠죠.
0: 그렇죠.
1: 네. 자, 참외, 버섯, 양파 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지역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요?
0: 성주. 성주. 요거 대표하죠.
1: 네.
0: 칠곡군도 이제 성주와 함께 이거 생산량이 전국 2위라고 합니다.
1: 야, 이게 가죽으로 된다고?
0: 비건 가죽이네요, 진짜.
1: 아, 신기하다.
0: 훌륭합니다.
1: 저는 그 요게
0: 네.
1: 임산부들 엽산
0: 네.
1: 예.
0: 네.
1: 그거 섭취하는 데 있어서 요거 먹으면은 딱 좋다. 하루치가 다 있다.
0: 네.
1: 고

0: 정보를 하나 힌트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좀 진지하게 가고 싶네요.
1: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도 그런데 통했네요.
0: 오늘은 좀 네. 네, 진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1: 자, 성주 참외, 성주 버섯, 성주 양파. 정확하게 하나가 네. 딱 들어오죠?
0: 그렇습니다.
1: 네. 이제 발표할까 봐요.
0: 해도 될 것 같고 다 야, 알고 계셔 가지고 이걸로 가죽을 만들었다고. 오, 대단합니다.
1: 이게 기술 발전의 이제 선 효과죠. 그렇죠? 자, 지금 저희도 이미지로 보고 있는데요. 노란색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어요. 검정색도 있고요. 너무 예쁜데요. 디자인도 그러네. 예쁘고. 그리고 비건 가죽 아니겠습니까?
0: 그죠, 그죠.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0: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참외였대요, 참외. 세상에.
1: 네.
0: 참외로 다들 놀래시네. 참외 껍질로 가죽으로.
1: 그러니까요.
0: 좋네요, 진짜. 자, 저는 김치 선물이죠. 김치 선물을 5055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8376님은 아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양파로 아래다가 사위가 좋아하는 참외로 갑니다.
0: 잘하시네.
1: 사위를 많이 사랑하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0: 네.
1: 자, 1부 끝곡으로 양청도들이 해피밸리의 연주로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
0: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조선 후기 안성 사당패를 이끈 전설적인 꼭두새이자 최초의 여성 꼭두새로 유명한 바우더기의 부채에서 영감을 얻은 방자유기 그릇 세트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네.
1: 그래. 바우더기가 줄을 타며 흔들던 그 부채를 방자유기 접시로 만들 생각을,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0: 그러게. 남사당 바우더기 부채부터 방자유기 그릇 세트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네.
1: 그래. 바우더기가 줄을 타며 흔들던 그 부채를 방자유기 접시로 만들 생각을,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0: 그러게. 남사당 바우더기 부채부터 제주 꽃 멸치로 만든 꿀 멜젓 분말과 전통 건축물 지붕 위에 있는 조각들, 잡상을 재해석한 도어벨 등등 하나같이 다 K컬처의 뿌리인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네.
1: 그러니까 올해 공모전에는 총 1358건이 출품이 돼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데, 한국 고유의 문화와 지역의 이야기를 상품에 담아낸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네.
0: 이 정도면 일회성 기념품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굿즈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는데. 야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래?
1: 11월에 2016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 딱 기다리자고.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31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여울빛 듣고 왔습니다.
1: 네,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통해 선정 발표한 기념품 부분 최종 수상작들 진짜 멋집니다.
0: 네, 네. 정갈하고요. 저희도 네. 지금 바우더기 부채 방자유기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공사는 일회성 기념품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굿즈로도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거라고 하죠. 꼭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민간 협업도 확대하고요.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과 글로벌 펀딩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0: 네.
1: 또 뉴스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우더기의 부채에서 영감을 받은 이 방자유기 접시 그릇 세트가 진짜 예쁘고 음식을
0: 여기 또 담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저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0: 작품이어가지고.
1: 네.
0: 근데 이제 방자유기는 또 아끼면은 네. 오히려 점점 수명이 좀 줄고요.
1: 아, 그래요?
0: 자주 좀 사용을 해주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0: 네. 하나 사시죠.
1: 그럴까?
0: 네.
1: 사가지고 한번 좀 다 돌려 그냥.
0: 좋죠.
1: 그래, 오케이. 네.
0: 저 밖에 좋아한다. 밖에 좋아해. 이상화 씨 또 신용카드 긁는다.
2: 곳곳이 안티라고 내가 얘기했지. 곳곳이 지뢰맞아. 곳곳이.
0: 근데 이거 비싸지 않을까요?
2: 근데 진짜 비쌀 것 같은데.
0: 예, 지금 일단 아직은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2: 근데 저거 내가 나는 저거 사면 안 될 것 같아.
0: 왜요?
2: 이제 설거지 해놓고 예. 싱크대 위에 이제 수납해야 되는데 저 사이즈가 안 나와.
0: 수납장을 하나 새로 만들죠.
2: 이거를
0: 위한 칩 하나 만들어야
2: 돼요. 얘를 위한.
0: 그렇죠.
2: 어허, 알겠습니다.
0: 자, 조선의 아이돌 바우더기가 식탁에서 날아다니는 이 근사함. 어쨌든 이 귀한 자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1: 네.
0: K컬처에 뿌린 우리 전통이 그야말로 곳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개성, 정체성으로 꽃을 피우는 이날이 와서 참 좋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요.
1: 그렇습니다.
0: 앞으로도 쭉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오픈런 초대석 정말 귀한 분들 자리해 주셨어요.
0: 네.
1: 세상에 몇 년 만에 지금 앨범을 또 내셨어.
0: 그러니까요.
1: 와.
0: 이제 아무래도 너무 바빠가지고.
1: 바쁘고.
0: 네.
1: 너무너무 뛰어난 연주자들, 뛰어난 뮤지션 분들이거든요.
0: 네.
1: 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악단광칠.
0: 그렇습니다.
1: 만나러 갑니다.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0: 전주 세계소리 축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폐회식에 대미를 장식한 악단 광칠이 무려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9월 2일부터 새로운 신곡들을 선보이는 단독 공연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악단 광칠 저희도 또 팬심으로 이분들을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세 분이나 오늘 모셨습니다. 악단 광칠의 예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이신 김약대 씨, 그리고 보컬 유월 씨, 초령 씨, 이렇게 세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한 분씩 네.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악단 광칠 대금 연주하고 있는 김약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2: 네. 네, 안녕하세요. 악단 광칠에서 노래하는 유월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4: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초령입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6년 만에 새 앨범을 내시지 않습니까? 이번이 정규 3집이고 에이, 팬으로서 정말 많이 기다렸었는데 좀 일단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1: 우리 감독님이 해주셔야죠.
3: 네, 네네. 저희 이번 앨범 제목은 착신입니다.
1: 착신?
3: 네, 착신.
1: 신이?
3: 신이 내려온다. 안착한다.
0: 아하.
3: 안착한다. 예, 예. 이게 이제 저희가 12곡에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힘들

0: 순간들이 오잖아요. 이제
1: 네.
0: 그때그때마다 뭔가 더큰 존재를 이제 발견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았고,
1: 그렇죠. 네.
0: 저희가 있는 음악을 가지고 1, 2집을 활동했던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1: 네.
0: 이 사람이 신을 찾게 되는 이 여정을, 그리고 그 신들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이미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는 여정을 12곡에 담아봤습니다.
2: 12곡을 일부러 맞추신 건가요? 뭐
0: 아니,
2: 1년은 12달도 있을 것 같고 12간지 뭐
0: 하다
2: 이런
0: 보니까 그렇게
2: 아니 왜냐면 김약대 씨가 되게 생각이 많기 때문에
1: 깊은 분이에요.
2: 그런 컨셉들을 혹시 이렇게 맞추려고
0: 그렇게 깊게까지 갈 여력은 없었고
1: 음악 잘 만들기도 사실 그렇죠.
2: 아니고서는 6년 만에 앨범 3집 낸다는 게
3: 그래. 그러면 마이크 잡으신 김에 왜 6년이나 걸렸습니까?
2: 그러니까요.
0: 중간에 근데 이렇게 싱글 앨범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서 좀 떴던 거고, 그 무엇보다도 공연하느라 계속 바빴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공연하면 바쁜 와중에 이제 다음 번을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구상들도 같이 하면서
1: 그렇죠.
0: 뭐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 아이디어가 딱 섰을 때쯤에 한 6년이 된것 같아요.
2: 벌써 자연스럽게.
1: 굿음악이 어떻게 보면 악단광칠의 아이덴티티라고 봐도 되나요?
0: 네.
2: 그렇죠.
1: 그러면 이전 앨범들과 이번 3집과의 약간 차별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예전에 앨범을 내면서
1: 네.
0: 특히 이제 1집은 굿음악을 소재로 직접적으로 썼던 거에 의미를 뒀고,
1: 네.
0: 2집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이제 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중적으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곡을 다 만들기, 그러니까
1: 네.
0: 가사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1: 쓰기
0: 의미가
1: 시작했고.
0: 있었고, 3집에서는 오히려 이제 근원적으로 처음에 소재로 삼았던 이 굿에 대한 음악들이
1: 네.
0: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걸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힘든 것들이 있고,
1: 네.
0: 물론 굿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라는
1: 네.
0: 생각으로 그 굿의 의미들의 그 굿이라는 것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연관이 밀접하게 있는
1: 그렇죠.
0: 것 같거든요.
1: 생활 음악이었어요.
0: 네, 원래. 그것을 한 그대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점으로.
1: 그렇군요. 유월 씨 같은 경우는 서도민요 전공이시잖아요.
4: 맞아요.
1: 서도 소리. 굿소리 원래 좀 친하세요? 어떠세요?
4: 아니요, 저는 굿소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악당왕출 와서 이제. 거진 접신을 하면서
1: 여기 와서
4: 네. 예, 예.
1: 어떻든가요? 좀잘 접신이 되든가요?
4: 아, 그럼요. 무대 위에서도 너무 이제 많은 활기를 얻기도 하고 멤버들한테도
1: 예.
4: 그렇기도 하고 배우는
1: 예.
4: 게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2: 이번에 얼마 전에 이걸 타라고 읽으면 되나요? TA라고
4: 네,
2: 타 타라는 싱글을 미리 선 공개하셨어요.
4: 네.
2: 이 이유는 타를 먼저 공개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기 때문에.
4: 아, 이거를 그래서. 결정을 이제 대표님이 하셨거든요.
2: 아~
4: 아까 전에 살짝 여쭤보긴 했어요.
1: 네.
4: 그래서
2: 왜 했냐?
4: 왜 했냐?
1: 네.
4: 탈을 왜 하셨습니까?
5: 잘 나온 것 같아서.
2: 아~
1: 생각보다 깊게 생각 안 하네.
2: 아니야.
4: 생각보다 단순해요.
2: 아, 그래요?
1: 깊게 생각하다가 선택지는 최대한 감각적으로 하시네.
6: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6: 앞에 1집, 2집 느낌은 좀
1: 네.
6: 같이 막 떼창을 유도하는 그런 밝은 음악이었다면
1: 네.
6: 약간 타 같은 경우는 멜로디 라인도 그렇고 악기 사운드도 그렇고 지금 1집, 2집과는 좀 차별화된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좀 유사한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 네.
6: 좀 그래도 새로운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자 해서
1: 네.
6: 이제 처음으로 공개한 게 타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2: 네네네.
1: 지금 가장 대표다운 멘트를 하셨어요. 네, 가장 감독다운.
4: 우리 대표입니다.
1: 예.
2: 대표자 그 사업자 신청할 때 그 변경만 하면 되거든.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초령 씨가 지금 악단광칠에 합류하신 지가 그러니까 가장 막내이신 거죠?
6: 그렇죠. 막내이자 비주얼 멤버를
1: 그럼 어떻게 멤버들끼리 협의가 된 겁니까?
6: 아, 자칭이긴 합니다만.
1: 아, 자칭이에요.
6: 네, 그렇게 될지 않을까.
1: 예.
2: 재밌는 분이네요.
1: 네. 그럼 악당광실 들어오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6: 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 그럼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6: 네.
2: 그러면 지금 싱어는 두 분이신가요?
4: 네, 두 명입니다.
2: 그전에 세 분이었잖아요.
4: 네.
2: 두 분으로.
1: 그러면 초령 씨 같은 경우는 악당광칠 네. 합류 전에는 이제 밖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4: 아,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합류를 했었을 때 느낌이 또 달랐을 것 같고.
6: 일단 제가 악당 광칠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네. 말씀을 나눴던 건데 드리고 나눴던 건데.

0: 네. 네. 저는 이제 음악을 하면서 어쨌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뻐 보여야 되고 그 음악에만 집중하느라 뭔가 내가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웠어요. 부담감도 당연히 따르기도 하고.
1: 그쵸.
0: 근데 광칠의 노래를 딱 처음에 접했을 때 아, 이 사람들 진짜 음악에 심취해 있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접신했다.
1: 네.
0: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었어서 나도 이들과 함께 하면 좀 내가 원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2: 중요한 포인트죠.
0: 네네. 네.
1: 원래 판소리 전공이시죠.
0: 네네.
1: 판소리 하면서 사실 접신의 경지 요것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0: 그렇죠.
2: 남도 하면 그냥 씻김꽃 정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 보컬은 어떻게 섭외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오디션을 보셨나요? 어떻게?
3: 네, 뭐 주변에 조금
2: 소개.
3: 네, 소개들도 좀 받고. 이제 저희들도 뭔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맞을지 서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오디션 정도가 있는데 응해주시겠습니까? 해서 네.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좀 봤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초령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이제 본인 비주얼이라고 얘기했는데
4: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1: 어떤 지점이었습니까?
3: 아니 일단은 그 보컬의 톤이 좀 네.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1: 음악과 맞아야죠.
3: 유월 씨도 있는 상태이고 이게 사실은 보면서 여러 번 트랙에 올려보면서 비슷한 게 좋을지 안 비슷한 게 좋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1: 그쵸.
3: 그런데 되게 잘 섞일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차별점들도 있어서 초력 씨로 하면 좋겠다.
1: 다른데 어우러질 수 있는
3: 네네 나머지 악기들도 마찬가지
2: 보컬 그치 보컬 음색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1: 어떻게 유월 씨는 추력 씨
4: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4: 최고입니다. 최고.
2: 거의 기계네요. 기계.
1: 그러니까 폭주니까 바로 나오네.
4: 진심으로
2: 지금 AI한테 그냥 프롬프트 쓰는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
2: 너 어때? 그럼 너무 좋아.
1: 너무 좋았어.
4: 아니 어쩌실 줄 알고 미리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 그럼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4: 우선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의 음색이 되게 다르면서 절묘하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좀 달라요. 저는 약간 좀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뭔가 이렇게 행동파고 약간 이런데 초령이는 좀 이렇게 무던하고 막 좀 이렇게 언니지만 좀 이 안정감을 좀 주는 동생이지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2: 사실상 언니네요.
4: 네, 사실상 제가 많이 의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 언니가 바삐 움직이고
4: 언니가
1: 동생이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2: 어머, 언니 언니 여기 또 흘렸네. 그럼 또 이렇게 쓰는
0: 거지.
2: 상
0: 좀.
1: 막 언니가 막 지금 뭐 챙기고 있으면 언니 저 옆에 것도 뭐 이러면서 이런 상황인 거죠?
2: 너무 궁금합니다.
1: 그려집니다.
2: 이제 그 싱글에 먼저 선공개한 타 요거 두 분의 음색이 서로 다른 듯 또 잘 맞았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타라는 곡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3: 타는 이 산스크리트어의 타라라는 말이 있는데 신성한 별 를 의미하는 거고 T라고 이제 붙어 있으면 별과 별이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어서 이렇게 T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어권에 있는 이제 이 알파벳을 쓰는 문자에서 아스트로나 아니면은 스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텔라 그러니까 이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서는 T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처음으로 힘든 순간을 누군가가 맞이하고 이때 큰 존재를 찾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또 북두칠성에서 온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별을 뭔가 쫓아가려고 하고 별을 그 큰 존재라고 상징하고 상징해놓고 이 별을 찾아가겠다 마음을 먹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1: 정말 그야말로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2: 직접 작사 작곡 다.
3: 네, 작곡하고 작사는 여기 유월 씨와 같이.
1: 작사가로서 한 말씀 또 해주시는.
4: 작사가로서 들어보세요. 봐라 주시길 바랍니다.
2: 말을 옹알이부터 좀 떼야 될 것 같아요.
4: 발음이
1: 언니한테 한 말씀 해준다면.
4: 해외 초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더니.
2: 영어가 더 편한. 그럼 영어로 말씀하셔도
4: 돼요.
2: Thank you. 그러면 이거만 여쭙고 들을게요.
4: 네.
2: 작사를 먼저 합니까? 작곡을 먼저 합니까?
4: 이게 곡마다 다른데.
3: 네, 곡마다 다른데.
2: 그러면 타는?
3: 이건
2: 타는
3: 작곡을
4: 먼저.
3: 음악을 먼저 만들고.
4: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후렴구는 멜로디도 같이 만들고 약간 노래도 같이 하고.
2: 알겠습니다.
1: 네.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악단광칠의 타 한번 들어보시죠.

0: 악당광칠의 타 듣고 왔습니다.
1: 왜 싱글 내는지 인정. 어, 잘 나왔네.
0: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정보 없이 딱 들어도 이 곡은 악당광칠이네 딱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몸에 그냥 착 달라붙는 느낌.
1: 천영 씨가 굉장히 저음이 좋으시네요. 아.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탁성이 있으시네요.
2: 맞아요. 제가 좀 탁성이라서 어, 언니는 또 목소리가 좀 그러니까 쨍쨍하고
1: 그 밸런스가 딱 맞네.
2: 네네네. 서로 그럼 닮아가면서 좀 좋은 점은 좀 닮아가고 또 매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보이고.
0: 네. 이번에 달라서 더 좋았다고 네.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1: 여성 보컬인데 이렇게 탁성과 하성까지 쫙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네, 많지.
3: 또 고음도 생각보다 잘 올라가서
1: 그러니까.
3: 여러모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1: 9월 2일이네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3집 발표 단독 공연을 네. 합니다. 9월 2일.
4: 네. 내일 모레입니다.
1: 와.
0: 벌써 내일 모레군요.
4: 네. 오.
1: 극장 용에서는 처음인가요?
4: 처음이에요.
0: 용 극장이 꽤 커요.
1: 용에서
0: 네.
1: 하세요?
0: 네.
1: 용.
3: 아. 커서.
0: 쥬스는 뭐죠?
1: 쥬스.
0: 쥬스는 뭘까요? 궁금하다.
3: 극장은 사실은 워낙 유명한 극장이잖아요.
0: 그렇죠.
3: 오래 전부터 네. 그래서 한번 좀 옛날부터 하면 좋겠다 쓰고 싶은 무대였기도
1: 아,
3: 해요.
1: 네.
3: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핫한 국중박의 어떤 아, 그렇죠. 힘을 한번 저희 빌어볼까?
0: 용극장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공간이 큰데 네. 막상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면 객석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극장이거든요.

0: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객들도 악당광치를 용극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혹시 뭐 그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 막 이런 것도 있습니까?
1: 이벤트. 네. 일단 저희 제목이 착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약간 오컬트적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그래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들의 컨셉들을 저희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곧 나올 라이브 클립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 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현대적으로 묻어 있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무대 장치나 아니면 지금 연출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의 언어를 주로 잘 쓰시는 분이셔서 네. 그것하고 저희 연주가 계속 이제 뒤섞이면서 음악이 그런 저희 그 어떤 착신에 대한 세계관들이 뭔가 시각화되는 것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고 어허. 그래서 무대들도 약간 재단처럼 이렇게 아. 지금 셋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0: 예. 거기 재단.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오컬트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2: 의상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타 음악만 들어봐도 그쵸. 뭔가 와 되게 멋지겠다라는 생각.
1: 아 그래서 의상을 처음에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네. 이제 1차적으로 라이브 클립 영상 때 한번 스타일을 쭉 짜주시다가 네. 2차에서 한번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아예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게 훨씬 낫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아, 밤을 막 새시면서
3: 네,
1: 저희 연습실에 한 일주일간 계속 거기서 먹고 자고 옆 목욕탕에 씻고 하시면서 오. 옷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아마 이제 지금 보컬 두 분께서 입고 이제 착장을 하실 것 같고 그런 그렇게 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2: 이번 공연 단독 공연은 런타임이 몇 분 정도로 예상?
1: 60분이요.
2: 오, 짧네요. 네.
1: 60분.
2: 왜 이렇게 짧게?
1: 곡은 많은데.
2: 혹시 저와 같이 퇴근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0: 칼퇴를 위한 런타임?
2: 퇴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곡이 더 많은데. 왜?
1: 곡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옛날만큼 곡을 길게 쓰질 않아요.
0: 그러니까 타도 지금 맞아요. 한 3분이었어요. 3분? 지금 3분짜리 곡이었고.
1: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 고민들도 있죠. 이제 이 집에 이제 구보에 있는 것들을 같이 섞어서 공연할 거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는
0: 근데 60분 좀 짧지 않나요?
2: 근데 뭐 관객들이 관객하기 나름이지. 뒤에 앵콜 앵콜
0: 아 그런가?
2: 쭉쭉쭉 늘어나서
0: 굉장히 더 기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
2: 김약태 씨 보면 지금 약간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은 피부톤이에요. 많이 약간 탄 거 같은.
1: 네, 제 여름에 일단 좀 잘
0: 상화 잘 한국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톤 유지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2: 이렇게 잘 그을리는 사람들 보면 네. 어디 다녀왔구나 이렇게 또 알죠. 네.
1: 제가 하여튼 엄청 해외 좀 약한 편이고 되게 잘 타는 편이긴 해요.
0: 자외선은.
1: 네네.
0: 아니 보니까 차단제 안 바르세요?
1: 아 그 여름엔 또 하이도 막 개기름 때문에.
3: 상남자셔가지고
0: 두 분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그렇지. 있네요. 김약태 씨랑 상화 씨랑
2: 에이, 맞아요.
0: 피부톤도 약간 비슷하고 수염도 지금 오늘 약간 비슷하고
2: 그렇습니다. 아, 왜 여쭤보냐면 해외 투어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네 맞아요. 이번에 이제 7월 달에도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9월 달, 11월 달
2: 어디로 가세요?
4: 보통 유럽 투어로 많이 갑니다.
2: 그게 보통이에요, 유럽이?
4: 네.
0: 7월달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4: 7월달에는 이제 스웨덴 그리고 독일 그다음에 저기 프랑스 네. 등등 다녀왔어요.
0: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에서도 타 연주를 했습니까?
4: 아 그때는 이제 타가 발매 전이어서 안 했고 기존에 1집 2집 셋리스트로 공연을 했었고요.
2: 모십니다 뭐 이런 거.
4: 모십니다는 해외에서 잘
2: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4: 네.
2: 그럼 뭐예요?
4: 레퍼토리 히히나
2: 히히
4: 뭐 무진이나
2: 무진
4: 네 뭐 이런 곡들.
0: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해외 공연을 뭐 정말 무수히 다녔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0: 타 같은 곡은 어떤 나라에서 약간 반응이 좀 올 것 같아요?
4: 아 지금 상상하기로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들었을 때 네. 아라비안 나이트 같다라는 말씀
0: 전주가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4: 그리고 일부러 그런 그 음계를 의도해서 쓰신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음계를 밀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쪽 사람이라고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2: 그러네.
0: 그러네. 또 이국적으로 크시거든요. 네.
4: 중동 쪽에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
0: 아 중동 쪽에서.
1: 네. 근데 이게 참 이거 좀 억울한 면들이 있는데 아, 사실은 네네. 그런 음계를 밀고 간다기보다는 네. 그냥 같은 음계를 썼는데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0: 뉘앙스가 달라져 버리는 거구나.
1: 네. 그냥 최대한 만약에 가야금이든 아쟁이든 최대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냥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했을 뿐인데 갑자기

0: 랍이 나오고
1: 중동을 의도한 건 아니었다. 인데 아, 요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중동 쪽에 또 이제 석유 부호들이 많지 않습니까?
0: 아, 근데 뭐 제가 워낙 근데 이게 국악 에 대한 음색들이 있으면서 네. 굉장히 현대적으로 편곡이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유럽에서도 좋아할 것 같은
1: 유럽에서도 좋아할 예상을 것 같고.
0: 해봅니다.
1: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아까 그 외국에 나가서 하는 곡 중에 무진이라는 네. 곡을 한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요 무진이라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곡 이 무진이라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곡 소개를
3: 이게 좀 이 무진이라는 게 무궁무진할 때 그 무진이라는 뜻이거든요.
1: 네.
3: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좋았던 그렇죠. 일도 생기고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1: 네.
3: 하면서 내가 그 삶의 모퉁이 같은 부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1: 네.
3: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축원을 비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2: 좋은 의미네요. 타는 음악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면
1: 너무 무진. 그쪽으로 몰아가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2: 무진은 무진은 또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좀 그루틱한 것 같아요.
2: 그루
3: 제 생각에 예, 제 생각에는 좀 꿀렁꿀렁하고
2: 꿀렁 꿀렁꿀렁
1: 아 이제 알아듣겠다. 그래.
2: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네요. 에너지 충전하는 곡. 그죠?
3: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악당 광칠의 무진 해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악단 강질의 무진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막 현지인들이 일어선다고요?
2: 이미 일어서 있습니다.
1: 아하.
2: 페스티벌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스탠딩 하는 경우가 많아서
3: 예. 이거는 오히려 안 치려는 곡.
2: 예.
1: 아 그래요?
4: 아,
1: 아 여러분 좀 쉬세요. 네. 약간
2: 근데 이럴
1: 느낌?
2: 때 저희가 막 이렇게 아까 전에 이 곡 네. 소개를 드렸잖아요. 막 삶이 아름다운 곡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관객분들이 그걸 이제 영어 멘트를 듣고 그걸 생각하시 자기 신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이랬지만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뭔가 이런 모습들을 무대에서 이제 보여질 때에 대한 네. 감동들이 좀 있어요.
1: 아, 네. 있어요.
0: 나라마다 네.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관객들 스타일. 뭐 예를 들어 프랑스, 뭐 스페인.
2: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관객들을 다 일으키고 막 이렇게 호응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막 일어나 계시지만
0: 아, 기본값이
2: 네, 기본값이 근데 뭐 무대 관계자분들이나 뭐 스태프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나라 뭐 독일이나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캄한 관객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문화 자체가 좀 그런데 네. 너네 공연 보고서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공연 끝나고 오셔가지고 막 팔찌 막 나눠주시거나 만든 팔찌 주시거나 관객분들이
1: 애정 표현을 하는 거죠.
2: 애기가 막 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여기서 막 20년 동안 봤던 공연 중에 최고였다 막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3년 전에 있었던 뭐 저희가 취리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거기서 어떤 외국인 분이 무대 한 가운데서 저희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1: 어이?
2: 근데 오래된 저희의 팬이셨던 거예요.
0: 그분이?
2: 네, 그분이 스위스에 살고 계시는데
1: 예.
2: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스위스 공연을 갔어요.
1: 네.
2: 스위스에서 공연을 총 두 번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두 번을 다 오셔서, 또 너무
1: 전곡을 따라 부르면서 네.
2: 그러면서 너네 덕분에 더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싶고 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너무 감사하고
0: 예
2: 네.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1: 문화를
2: 많이
1: 들어요. 제대로 수출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단광칠이 탄생한 이후 해외 공연 일정들이 무수히 많았잖아요. 근데 해외 공연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0: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네.
1: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감독님이신 김양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무수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0: 네.
1: 어떤 해외 공연의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잘 버틸 수 있는 어떤 노하우?
3: 제가 그 시차 적응을 단번에 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1: 아 그게 뭐예요?
3: 일단은 이거 제일 좋은 건
1: 안 잔다 이런 거 아니죠?
3: 안 자요.
1: 아 그거예요?
3: 예, 아니 예를 들면 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새벽 비행기, 아침 비행기일 네. 때가 좀 효과적인데
1: 네네.
3: 일단 전날에 안 자고요.
1: 안 자고
3: 기내식을 안 먹어요.
1: 그걸 포기한다고요?
3: 네, 기내식을 안 먹고
1: 예.
3: 그러면은 잠이 진짜 쏟아지거든요.
1: 예.
3: 계속 눈 한번 뜨고 한 7시간, 4시간씩 막 지나 있어요.
1: 비행기 안에서
3: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아침이거나 오후거나 이렇게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시간이.
1: 네.
3: 그렇게 쓴 다음에 뒤부터는 저는 그게 되게 쉽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잘 때 저희가 안 먹잖아요.
1: 예.
3: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시차 적응이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 전 효과적인 것 같고
1: 그게 효과적이에요. 네. 오호.
3: 대신에 한국 와서는 계속 잠만 자요.
1: 아하.
3: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0: 편하니까 그런.
3: 아 그런가?
0: 긴장을 이제 풀고
1: 이동 시간까지도 활용을 하시는 거구나.
3: 저는 그게 좀 효과적이었던.
1: 그리고 이제 악단광칠처럼 정말 다 여러분 일하세요 해가지고 그 또 이렇게 서였으면 우리.

0: 또 그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사실 우리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무대 위에서 에너지 발산하는 거 이거 사실 쉬운
1: 않죠.
0: 일 아니거든요, 진짜. 어떠세요? 초령 씨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 막 발산하는데 힘들거나 부침이 느껴지거나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까?
1: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네. 일단은 저 보컬 혼자가 아니라 네. 6월 언니도 같이 있잖아요. 네. 워낙 같이 좀 케미도 좋기도 하고
0: 네, 네.
1: 좀 힘이 되니까 서로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컨택을 하면서 맞아요. 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무대를 서기 때문에 네. 뭔가 내가 이 에너지를 다 관객한테 줘야겠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즐기면서 네.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그 에너지가 내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걸 보시고 관객분도 같이 즐기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은 작용으로 순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즐긴다, 즐기려고
1: 네.
2: 한다.
1: 네.
2: 뭔가를 발산한다든지 뭐 주려고 하기보다는
1: 네, 그쵸.
2: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0: 저희랑 많이
2: 같아요.
0: 다르네요. 바투는 올라가기 전에 뭐 둘이 하는 얘기는 아우 피곤하다.
2: 제가
0: 피곤해서
2: 제가 엄청요.
0: 특히 상할 씨가 집에 가고 싶다. 피곤하다.
1: 그러다가
0: 무대만 올라가면 차 여러분서 막 하거든요.
3: 무대 체제이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2: 그 얘기도 하죠. 야 빨리 끝내자. 빨리.
0: 야, 시간 들어주면 안 돼.
2: 뭐야 무조건 다 휘몰이로 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음악 하나 더 들어볼 건데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영정거리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이번에 9월 3일에 용극장에서 할 때는 안 하죠.
3: 9월 2일 하진 않습니다.
2: 예. 외국 나갔을 때는 합니까? 영정거리
3: 하고 직접 가르치기도 해요. 관객분들.
0: 이걸 가르쳐요?
2: 어떻게?
3: 저 팔로우 미 이러면서 막 하나 만세. 그러면 네. 이제 따라 하시고 암만쇠 이렇게 하시면서
0: 그래요? 네.
2: 암만쇠요?
3: 영중만우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세요.
2: 이 꼭지로 싱얼롱을 한다고요?
3: 네.
0: 오.
3: 이렇게 해달라고.
1: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0: 네.
1: 이렇게 드리면은 따라 하세요.
3: 반복되는 구절이 많다 보니까.
0: 그쵸, 후기다 보니까.
3: 네.
0: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상보다 너무 막 잘 따라오거나?
3: 근데 너무 발음이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냥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아나만세 아만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영종마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영정마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그래서 와우 이러면서.
0: 그럼 지금이야 익숙하겠지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했었을 것 같아요.
3: 너무 신기했죠. 한국분들 같았어요.
0: 그냥
3: 네 머리색만 다른.
0: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2: 공연하면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자 영정거리 악단광칠의 음악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언제 들어도 좋고 시원합니다. 악단광칠의 영정거리 듣고 왔고요. 자, 이번에 9월 2일에 용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6997님께서 악단광칠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싱글도 너무 좋네요. 응원합니다 하셨고 이호환님, 슬림님께서 많은 분들이 악단광칠 최고래요. 최고다 하셨고 아모르마넷님께서 뭐야 세 분 옷 깔맞춤 하셨나요?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세 분이 약간 톤이 비슷해요.
2: 자, 지금 팥죽을 같이 셋이서 먹고 왔어.
1: 팥죽 톤. 아, 노을빛 마을님께서도 악당광칠 보고 싶구리야 하셨는데 9월 2일 극장 용해에 가시면 악당광칠을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극장이 꽤 크죠, 용극장이.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공간이고 지금 국중박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중박도 관람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악당광칠의 이 공연까지 딱 보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내년이면 벌써 악당광칠이 10주년이에요.
0: 내년이?
1: 그죠?
3: 작년이 15년 저희가 데뷔거든요. 2015년.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몇 년이야?
2: 12년이죠.
1: 내년이면 12년 차인가 그러면?
2: 작년이 10주년이었으니까.
1: 그러네요.
0: 아, 작년이 10주년이었어요?
2: 네. 그러니까 앨범을 발매한 건 2017년이 맞는데 네. 팀이 만들어진 건 2015년이어서.
1: 창단은 2015년. 네. 그럼 뭐 어쨌든 뭐 잔치 같은 거 안 합니까?
2: 저희는 뭐 일상의 잔치라.
0: 아니 손님 이제 모시고 뭐 이렇게. 혹은 공연 뭐 이렇게.
2: 아, 공연이요. 네.

0: 어떻게 한번 기획하시려면
1: 대표님 벌써 체력이
2: 근심 걱정 뭔가 많은 얼굴이에요.
1: 당진 어.
3: 아, 그게 아니라
2: 벌써 칼퇴하신 거 아니죠?
3: 혹시나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예. 11월 달에 지금 공연을 하나 할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된다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2: 오~ 지금 아직 멤버들도 모르는 눈치예요.
3: 네, 아직 모릅니다. 결정이 안 돼서.
2: 아 네네. 그래서 조심스러우셨구나. 네네, 아~
3: 하면 좋겠다.
1: 대표님이 비밀로 하는 게 좀 많나요?
0: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2: 일이 많아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1: 혼자 그래요. 이제 고민은 혼자 다 끌고 그치, 해결이 되면 그때 이런 그치. 게 있어요 이렇게
2: 안내 드리는 거죠.
1: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씩 오늘 방송 또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2: 막내 우리 초령님부터 가볼까요? 네.
4: 아 저는 바투 상사디아 네. 많이 챙겨서 봤었고,
2: 아, 진짜요?
4: 네 지인들도 많이 나오고 했어가지고, 네. 아 어떤 분위기 속에 대화가 진행되는 걸까 네. 고민을 좀 했었는데 걱정 반 이렇게 왔었는데 아, 네.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9월 1일 착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새로운 멤버로 들어와서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2: 네.
4: 네, 악당광칠의 초령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비주얼 담당이에요.
4: 비주얼 담당.
2: 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유월님.
2: 유월 씨.
5: 저도 너무 오랜만에 바투의 상사디아 나오게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네. 감사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유쾌하게 이끌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마찬가지로 9월 2일 극장용 저희 티켓 링크와 놀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니까요. 지금 당장 들어가셔가지고 예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9월 2일에 만나요. 안녕. 아.
2: 대표님 어쩜 이렇게 훌륭한 에. 에? 보컬을 두셨습니까? 아주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죠? 예.
3: 네, 9월 2일. 네, 저도 그 바투 상사지에 두 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또 저희 새 음반 들고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2: 네.
3: 저희 맞춰서 9월 30일에도 이제 두 번째 싱글이 발매가 되거든요.
2: 네네네.
3: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오늘 악당광칠 세 분이 나와주셔서 악당광칠의 아주 활기찬 공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아프지 마시고
1: 네.
2: 9월 2일 공연도 잘하시고 해외 공연도 잘 투어 다녀오시고 11월 공연도 꼭 올리시기를
1: 네.
2: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1: 저희도 끝음악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바 21의 노래로 바람이 분다 듣고요. 저희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2: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하루 종일 내리는 비에 차도 막히고 운전길이 조심스러운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 차들의 모습이 사람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길이 좁아지면 인생의 관문이라도 통과하듯 하나씩 길을 빠져나가고

환하게 뚫린 길 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대로 달려갑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들도 있죠. 아무런 신호 없이 불쑥 끼어들거나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난폭 운전을 하는 차들도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자신의 거친 습관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득 나는 내 삶의 운전대를 어떤 모습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누군가의 삶에 불쑥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리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합니다.

황규남의 노래로 가사 109사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밤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오늘은 비가 대단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방송국 오는 길에도 오전에 이제 연습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연습 끝나고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앞차와의 간격도 좀 이렇게 멀게 안전하게 두게 되고 누가 이렇게 갑자기 좀 끼어들어도 경적을 울리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좀 친절해지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특히나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들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나뿐이고 나 빼고는 모두가 나쁜 사람이 되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들 때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게 앞차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방송국 오는 길에 근처에 학교가 있나 보더라고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교를 하는데 그 체육복을 입고 이제 학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산도 안 쓰고 막 뛰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우산을 안 써도 될 정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애기 아빠가 돼서 그런지 우산 안 쓰고 가는 학생들 보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우산 안 쓰고 가는 사람들이 유독 잘 보이는 게 비 오는 날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나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비 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당히 오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누가 나한테 아이고 아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흥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반가운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딸 등교시키는데 큰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이 아! 이러길래 왜 그래 갑자기? 아빠 왜? 월요일이야. 그래 아빠도 힘들어 그랬더니 아니 심지어 첫 시간이 영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를 가는데 모두가 힘든 월요일인데도 비를 뚫고 뭐 저희 딸처럼 학교를 가는 사람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참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또 다 버텨가는 분들이 마지막 힘을 내고 계실 시간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어우러짐은 무엇인가 같이 사는 건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동옥의 대금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합주 보내드립니다.

문동옥의 대금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합주 들었습니다. 특히 문동옥 명인의 대금 성음에 이렇게 약간 그 토하듯이 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탁 그 순간 이렇게 탁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사철가 보내드릴 텐데요. 남해성 안양면 오정숙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남도민요 사철가 들었습니다. 남해성 안양면 오정숙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왔니.
1: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 멋 오늘도 이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채연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이 늘 이렇게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참 안타까운 아쉬운 소식일 것 같은데 오늘이 경기 소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오늘이 네. 제가 소개하는 경기 소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1: 거짓말 같은데요?
2: 아니 3개월이 훅 가버렸어요.
1: 이게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코너 그에서 이제 소개를 추천 음악을 이제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그냥 내가 골라서 듣는 거랑 이거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랑 상당히 온도 차이가 좀 나죠.
2: 네 맞죠. 네. 책임감도 있어가지고 음원 고를 때 사실 고심해서
1: 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 설마 나는 좋은데 안 좋아하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인고의 3개월을 네. 지새우면서 네. 오늘까지 오셨는데 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라 또 좀 더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채연 씨의 비장의 무기가 마지막까지 등장을 할지 또 여러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이 양산도입니다.
2: 네, 양산도인데요. 양산도는 사실 듣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부르기 힘든 곡입니다. 이게 경기 소리가 대부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밑에서는 백조가 굉장히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예. 곡들이 많아요. 근데 양산도는 특히나 경기민요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그런 휘갑 소리들을 정말 생색 내지 않고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힘이 있게 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1: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힘이 있게 하는 거는?
2: 힘을 빼고 하는데 힘이 있게 들리려면 공력이 쌓여야죠. 하도 해서 인이 배겨요.
1: 저희도 가락을 치는데 안 들려야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한 번씩. 가락을 치는데 안 들리게. 그래서 안 들릴 건데 왜 치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선생님들의 나중에 끝에 가선 단어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호흡을 내려놓고 이런 단어로 보통 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힘을 빼라와 호흡을 내려놓는다는 사실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양산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태평소로 이 곡을 사실 먼저 배웠었는데 태평소 능계가락을 배울 때 양산도를 항상 같이 배우거든요.
2: 네.
1: 근데 데라라라니라니로 너네로나니로나 이렇게 불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를 불고 있는 거지?
2: 맞아요.
1: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2: 돌아 돌아 어디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본절인지 후렴인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1: 노래할 때도 그렇구나.
2: 노래도 헷갈리죠.
1: 네.
2: 그리고 양산도가 또 매력이 네. 세마치긴 한데 장단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네. 정신을 놓으면 틀릴 때도 있고.
1: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시기에 저희가 남도 민요들 같은 경우에는 세마치로 부른다 그러면 항상 짝수로 딱 떨어지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2, 4, 6 아니고 2, 4, 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한 한 배가 서로서로 이렇게 맞게 떨어지는데 양산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2: 거의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더 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0: 경기 소리에 나오는 새마치 장단의 노래들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1: 거의 그
0: 그러니까 대표적인 노래들을
1: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지 새마치의 장단 새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
0: 아 짝을 만든다든가 이건
1: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무가에서도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강신이 강해지거든요.
0: 그러니까 지역이 위로 올라갈수록
1: 위로 올라갈수록 이거를 세습해서 하는 무당들보다는 이게 내가 신이 와서 내려와서 진짜로. 하는 무당들이 많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악기 중심보다는 사람 노래하는 무녀 중심이라서 노래도 하는 대로 다 맞춰라. 그래서 노래가락도 박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이제 전공생들 수업하면 새마치 장단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남도 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소리 새마치가 아닌 이상이야 기본형 내장단을 이렇게 주고 거의 맞다 이대로 치면 그 다음부터는 노래의 흐름 따라 이렇게 맥을 짚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경기 소리 경서도에 나오는 새마치 같은 경우에는 한 곡 한 곡을 다 떼서 요거는 몇 개짜리고 요거는 몇 개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1: 노래를 배우는 게
0: 많죠. 그래서 결국 수업 중간쯤 되면 우리가 지금 이럴 바에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1: 아까 태평소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양산도의 또 특징이 산타령을 했던 사당패들이 뒤쪽에 불렀던 소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0: 그래서 박자가 좀 어려운 것도 있겠군요.
1: 네, 그런 박자로 약간 리듬을 주면서 그런 선소리꾼들은 리듬으로 약간 노는 걸 많이 했고 그런 걸로 포인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0: 양산도를 들어볼 텐데 그러면 그 전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힘있게 들려야 되는데 힘을 빼고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한번 혹시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뭐 예를 들면 눈 속에 푸른 설은 창부기생이여 이렇게
0: 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기는
1: 들리기는 들려요. 그 미분음이 다 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사당패 소리니까 마지막에는 또 힘차게 이요 이게 요 이렇게 훅 치는 게 있어요.
0: 이게 딱 걷어서 딱 가는 게 있군요.
1: 마지막에를 쳐줍니다. 이렇게.
0: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1: 근데 요거는 약간 선생님들마다도 뭐 남자애들은 좀 이렇게 해라 좀 걷어서 이렇게 힘차게 해라 끊어서 해라 이런 게 있고 뭐 여성 소리꾼들은 끝에를 예쁘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안비취, 묵개월,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양산도를 들어볼 텐데 세 분의 그 개인적인 개성 노래를 하실 때의 특징이 다 다르시잖아요.
1: 너무 다르죠.
0: 근데 이렇게 후렴하고 또 소절을 하나씩 받으면 애초에 음악을 듣기 전부터 이미 약간 기대치가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떤 분이?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취향에는 어떤 분이 맞으시는지 한번 구분을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민요 양산도 보내드립니다.

0: 경기민요 양산도 들었습니다. 묵기월 안비취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양산도의 후렴이 노랫말이 다 다른가요?
1: 네. 다 다르진 않고 한 네. 대표적으로 한 세네 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를 부르던 사람이 부르면 이제 그제야 뒤따라옵니다. 이제
0: 아 그럼 나머지. 후렴할 타이밍에 다 같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쓱 묻어서 들어오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이제 갑작스럽게 공연을 하러 갔는데 뭐 네. 맞추고 들어가면 뭐 같이 하는 경우도 예, 많지만 예. 아니면 뭐 로다 세월 하면 세월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약간 일노래처럼 뒷부분을
0: 그렇구나. 네. 이 양산도가 애초에 쉬운 노래가 부를 때 이번 네. 공연은 양산도를 하겠어 이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노래는 설명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 잘 안 불러요.
0: 아 그래요?
1: 이게 약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제가 뭐 나이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경기민요를 시작했기 때문에 연습 없이 그리고 많이 네.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할 수 있는 곡이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기 소리가 약간 예술 음악 쪽인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이제 잘 부르는데 양산도 같은 소리를 잘 부르는 소리꾼들도 잘 없고
0: 이것도 약간 그 일종의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나 보면 어르신들 중에 양산도 노래 자체는 몰라도 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요즘 그렇군요. 예. 무대에서 들을 때도 저 사람이 힘을 빼고 힘있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많이 지켜볼 수 있는 노래.
1: 네, 그렇죠. 요거 하나로 약간 소리의 결을 많이 판가름할 수 있고 아~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서도랑 경기가 굉장히 다르게 부르는 곡 중에 하나지만
0: 양산도가
1: 네, 네. 둘 다 어쨌든 주요 레퍼토리 민요로 들어있기 때문에 두 전공 계열에서 네, 그 다른 맛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서도 민요 하시는 분이 부르는 양산도 예, 예, 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야 이거는 사실 이 소리를 경기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노들강변.
1: 노들강변입니다.
0: 정말 유명한 곡이죠.
1: 너무 유명하고 또 이게 막 레코드 산업이 이제 시작. 됐을 때 나온 곡인데 그것을 이제 민요 창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경기민요가 파워가 셌는지를 알 수 있는 곡이기도 하죠.
0: 신민요인 거죠?
1: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작곡 작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얼마나 경기민요를 유행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경기민요의 맛과 멋을 또 담아서 잘 녹여낸 신민요이기도 하기 때문에

0: 그 민요 책에
1: 예.
0: 들어있어요.
1: 노들강변이.
0: 노들강변이. 네.
1: 오.
0: 아예 전통 배우는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제 수록되어 있는 신민요는 금강산 타령이 있고요.
1: 오.
0: 네, 그 경기민요 전하명
1: 예.
0: 그것도 작곡자가 있는 곡이에요. 작곡.
1: 최정식
0: 명창이.
1: 예.
0: 그리고 노들강변이 있고.
1: 오.
0: 그리고 근데 이 두 개는 신민요로 안 쳐요. 경기민요 하는 사람들.
1: 인기만 많으면 장땡이다.
0: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추석달 울산
1: 예.
0: 아가씨
1: 예.
0: 이런 건 진짜 신민요라고 사람들이 예. 생각을 하고 소리꾼들이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이 노들강변은 신민요임에도 불구하고 신민요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시는.
1: 최현 씨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제외하더라도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무조건 신민요에 들어가야 하는 노래니까.
0: 네.
1: 그걸 빼고. 예를 들면 울산 아가씨나 다른 노래들과 이 노래들을 비교를 했을 때에
0: 제 생각에는 노래가 어렵습니다.
1: 아, 난이도를 포함한 곡이다.
0: 그리고 그 금강산 타령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1: 아, 너무 어렵죠.
0: 네. 네. 근데 이 노들강변이 너무 유행하기도 했고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신민요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1: 노들강변이 난이도가 있어요?
0: 있죠.
1: 노들강변
0: 노들강 이렇게
1: 오 지금 일부러 기죽이려고 막 노신 것 같은데
0: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이 노들강변이
1: 예.
0: 쉽게 부르기 어렵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쉽게 잘 부르기 어려운데
1: 네. 이 노래를 저는 이분의 소리로 오늘 고르신 거 보고
0: 네.
1: 역시 미감이 뛰어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주랑 명창의 소리로 준비해 오셨는데
0: 네.
1: 엄청 까랑까랑 하시더라고요.
0: 까랑까랑하고 목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옹 이렇게
1: 예.
0: 알맹이가 딱 맺혀 있으시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 고주랑 선생님의 음가가
1: 예.
0: 너무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1: 오.
0: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지만 뭐 고백화 명창이라든지
1: 예.
0: 아니면 뭐 유명한 김옥신 명창 뭐 이진숙 선생님도
1: 예.
0: 계시고 전영희 선생님이라고 또 계세요. 옛날에 전수철
1: 예,
0: 선생님이랑
1: 예,
0: 많이
1: 예,
0: 하셨던. 근데 그런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음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1: 고주랑 명창의 소리도 제가 참 오랜만에 최현 씨 덕분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주랑의 소리로 노들강변 보내드립니다.

0: 고주랑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들강변 보내드렸습니다.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이죠. 네. 전통 노래 중에 이렇게 작사 작곡을 말씀드릴 일이 잘 없는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참 반갑더라고요. 누가 만들었고 누가 지었는지를 캘 수 있을 만큼 캐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어서는 경복궁 타령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1: 네. 경복궁 타령 요즘 진짜 안 부릅니다. 진짜 거의 그 경기민요 레퍼토리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0: 앞에 양산도도 그렇고 네. 경복궁 타령도 그렇고 특히 경복궁 타령 같은 경우에는 참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한데 무대에서 선택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1: 가창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더 지금은 커졌죠. 옛날에는 네. 그 노래가 유행하고 네. 그 노래를 향유하셨던 분들이 많이 관객으로 계셨고
0: 그렇죠. 같이 이제 막 즐거워하고 네. 박수치고 막 네. 주임새하고 이런
1: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어떻게 보면 관객층이 계셨는데
0: 지금은 들려줘야 하는
1: 네 지금은 좀 많이 돌아가시고 예, 하셨기 때문에
0: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1: 모르시죠 노래들을.
0: 이게 참 그런 점이 있네요. 듣고 싶은 노래를 주로 선곡을 해야 되는 세대.
1: 네.
0: 들려주고 싶은 곡을 주로 선곡을 하는 세대.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제일 활발한 극장의 분위기는 듣고 싶어하는 곡이 많을 때이긴 한데.
1: 그쵸? 맞아요. 그래야 그 장르가 활발하게 뭔가 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0: 경복궁 타령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곡도 어려운가요? 역시나?
1: 어렵진 않습니다. 이 곡은 다 같이 기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합창으로 네. 마지막에 늘 선택하는 곡이 이제 선생님께서 메이신데 만세 만세 만만세라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진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하면 이제 뒤에 3단 고음 후렴을 무조건 해봅니다.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
0: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원고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백 기세라고 하면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야 출두야 뭐 암행어사 출두하옵신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기세의 기백이 있는데 네. 경기선에도 그런 게 있었나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세 만세 만만세 네. 약진하는 대한민국
1: 엄청난 애국 정신
0: 아 암행어사보다 훨씬 더 센 거죠 약진하는 네. 대한민국이면
1: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의 어릴 적 기억에는 아직 남아있는데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곡을 꼭 마지막 커튼콜로 많이 선곡을 하셨었어요
0: 약간 서양 오케스트라 그 절정 부분이랑 네. 비슷한 부분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는 약진하는 대한민국 가사 노랫말은 누가 지으셨을까 궁금하기도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닌 시절부터 있었던 노래일 텐데
1: 네.
0: 참 엄청난 노랫말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임, 이춘희, 전숙희, 지화자의 소리로 경기민요 경복궁 타령 보내드립니다.

0: 경기민요 경복궁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김영임, 이춘희, 전숙희, 지화자의 소리였는데 음악 나가는 동안 천 씨가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번 더 해주시죠.
1: 아, 네. 이 노래를 하시는데 이제 최창남 선생님이 네. 보통 장구를 많이 치셨는데 그죠, 최창남 네. 선생님이 장구를 치시다가 너무 신나셔서 네. 이걸 하실 때 거의 속도를 두 배를 올리세요. 약 지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하시면서 너무 신나셔가지고 이 장구 채편으로
0: 네.
1: 이윤주 선생님인지 묵계열 선생님이신지 선생님의 머리를 탕탕탕 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어떻게
0: 그때
1: 인간 문화재시니까
0: 그러니까 그때 인간 문화재.
1: 네, 근데 두분다 인간 문화재시니까 네. 상관없지만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저에게는 네, 너무
0: 지금 봐도 충격적인 장면인데 사실 그런 한 장면 때문에 이 노래를 애정해야 될 이유가 또 생기더라고요.
1: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경복궁 타령.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네. 잘 커튼콜 하고 싶어서 경복궁 타령을 마지막으로 골랐습니다.
0: 이제 진짜 커튼콜은 채연 씨가 직접 불러 주실 거죠?
1: 네. 네.
0: 청춘가 준비 오셨습니다.
1: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네. 저는 진짜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청춘가에는 물론 노래가락 상부 타령도 그렇지만 저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들어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멜로디는 굉장히 경토리가 밝고 쾌활하지만 그 안에 있는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 저는 그런 것들을 경기민요가 뭔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슬플 때도 밝은 멜로디에 표현을 하지만 그것들을 잘 뭔가 희로애락을 담아서 노래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선곡해봤습니다.
0: 약간 그 감정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천안도 삼거리
1: 네.
0: 그거를 노래가 좋다 해서 듣는데 그 김종성 어르신인가요? 천안도 삼거리 능수야버들은 이렇게 하는데
1: 네.
0: 그 보통은 이제 글로 치면 늘 들을 때 물결 표시로 듣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 노래를 듣는데 물결 표시가 아니라 말줄임표 있잖아요.
1: 아.
0: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1: 네.
0: 와, 경기 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를 처음 말았는데 이채연 씨의 청춘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0: 저도 그렇게 청춘가를 느끼기 때문에 뭔가 청춘가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통 독창회 끝나고 앵콜 해달라고 하면 청춘가를 거의 매번 불렀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처음에 보통 이팔 청춘의 소년몸 되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1: 그 뒤에 노랫말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0: 아, 네. 이팔 청춘의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네.
1: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내드름 같은 거고.
0: 네네네.
1: 그 뒤부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노랫말들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채연 씨는 주로 어떤 노랫말 좋아하세요?
0: 제가 좋아하는 거는
1: 이거는 그거죠. 그런 거죠. 몸으로 부르면 아는데
0: 몸으로 부르면 아는데
1: 머리로 할 때는 잘 모르겠는 거. 저는 알아요. 저도 이 가락 쳐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죠? 그리고 손은 이미 치고 있고 약간 네네네. 이런 게 있어요.
0: 그래서 갑자기 하다 보면 그냥 하고 싶은 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절 그냥 부르려고 생각 없이
1: 최고의 커튼콜이죠. 진짜 커튼콜인 거죠. 네. 청취자분들도 채연 씨가 어떤 노랫말을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오는지도
0: 준비 안 했습니다.
1: 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연 씨의 노래로 청춘가 보내드립니다.

0: 이채연 씨의 노래로 청춘가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딘지 네. 알겠네요. 강상에 둥둥둥 떠가는 접해야 한마는 이내 몸 시리코서 가거라. 한이 많으신 상태인가요 요즘?
1: 그런가 봐요.
0: 오늘 장장 3개월 동안 쌓였던 한을 여기서 풀고 이제 청취자분들과 끝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수고 진짜 많으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3개월 동안 제가 좋아하는 경기 소리를 소개하느라 너무 즐거웠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부른 청춘가처럼 매일 청춘으로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노래가 좋다도 이채연 씨의 청춘을 응원하고 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씨는 또 이 코너가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보고 또 자주자주 초대해서 모셔야 될 분이니까요.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도 공연장에서도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끝곡이자 일부 끝곡이 되겠네요. 충청도 천안에 아까 제가 잠깐 불러드렸던 곡인데 피디님이 선곡해 주셨어요. 천안도 삼거리를 김종성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연 씨 그동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행복하세요.
2: 천안도 삼거리 능수나 파들은 침못에 겨워서 청루러졌구나. 무정 세워라 오고 가지 말아라. 아까운데 청춘 다 늙어가노라. 날다를 가거라 날 모

유색신예로다. 오동추야에 탈이 동동 밝은데 임해동동 생각이 새로동동 나누나 야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자리에 앉거든 당초에 나오지를 말았구나. 왔다 가면 그저 나가니 모든 터에다

천하를 시내 고고다진 눈 어느 곳에서 만나보려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전생에 무슨 함으로 이 세상에 갈게 그야도 각도가 꿀 방방곡곡 다니던 일은 곽소에 들어도 나는 문이 건네 원령이야 그뿐이었던가 23세기 황천객을 되었는가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어디를 가고 서이고 부르는가 포고지고

임방울의 소리로 단가 추억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의 얼굴을 보고지고 죽물이 장단으로 딱 두 장단이 노래의 마무리를 맺는데 참 이 죽물이 두 장단은 과연 누구의 선택이었을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수도 없이 치는 죽물이인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생색을 날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임방울의 소리로 단가 추억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떠나간 이 사랑을 그리면서 부른 노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2부에서 보내드리는 추억의 보고지고는 1부에서 헤어진 채연 씨를 향한 시선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처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우유보치님께서 1부의 채연 씨 노래 들으시고 어찌저리 수많은 음을 재빠르게 하나하나 훑고 지나가시나요? R&B 하나도 안 부럽다. 그나저나 채연님 다음 특집은 언제 오시나요? 아쉬우니까 희모리 잡가 향한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못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채연 씨가 청춘가를 부르니까 휘모리 잡가 치아라. 청춘가 좋아요. 청춘가, 청춘가. 아예 가지 말라면 안 되니 노래가 좋다 해 또 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또 하반기 때 채연 씨와 분명히 만날 날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대감이 좀 주니까 예, 제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도민요 긴 아리 자진 아리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같이 스튜디오 밖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참 좋은 노래다라는 거. 이게 서도민요 잘 모를 때는 진짜 비 오면 육자비기 아니면 흥타령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노래가 좋다 방송 진행하면서 가장 얻은 큰 수확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들을 수 있는 전통음악이 더 많이 생겼다. 예, 노래가 더 많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긴 아리 자진 아리 보내드립니다.

소도민요 기나리 자지나리를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2014년이 이제 청마 푸른말의 해였다고 합니다. 청마년 2014년의 추권덕담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동양별신굿의 명인이셨던 분이죠. 김정희 명인의 소리와 장구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른 유갈류도 마고 주고 유갈다 더단살은 칠할 칠성에 막아주고 칠할달 드던살은 팔을 푸름에 막아주고 팔월달 드던살은 구월

가지고 9월달 드던 쌀은 10월 상달 마가지고 10월달 드던

통제딸 뜨던 살은 섣달 그 몸에 막아주고냐. 정치를 이파를 상구월 사시절 오동지 육섰다 천하동절 다 지나갈지라도 하루와 치고

부부간데 이별살도 막아주고 온갖 복을 점재합시다. 두끼비 복은 뛰어들 거야. 바람 복은 불어들고 구름 복은 붕괴붕괴 떠들어오게 점재하시고.

갑오년 이해분에 말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아무리 뛰어 다녀도 발병 안 나고 또 청말같이 동서사방

차를 몰고 다니라. 또 농사 짓는 사람이나 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나라를 지키는 우리 젊은 청춘들이나 모든 사람이 말처럼 우리 동서사방 팔방을 다니더라도 재수나 있게끔 점재해 주시면 청말처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과 같이 다 이뤄달라는 소원 성취 바람이옵니다. 2014년도에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물론하고 재수 소망 이뤄달라는 뜻으로 오늘 이 덕담을 드리고 또 마음과 뜻과 소원 성취대로 이뤄달라는 이 동해안 별신꽃에 전수조교 김정희가 이렇게 발언을 드리고 추원 덕담을 드리고

중간에 나오는 장구 울림이 대단히 독특하죠. 둥둥 이런 소리가 나는데 동양별신 곳에서 쓰는 장구의 특징이기도 하고 특히나 김정희 명인이 연주하실 때는 장구를 생각보다 이렇게 바짝 조이지 않고 조금 느끈하게 이렇게 늦춰놓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드럼 연주자들이 심벌을 치거나 플로탐을 치거나 또 발로는 하이햇이나 킥 드럼을 치죠. 그래서 온몸 특히 이제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다 쓰잖아요. 그걸 각자가 자리에서 다른 리듬을 연주하는 걸 이제 사지분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장구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소리를 저렇게 하려면 도대체 분리가 어디까지 돼야 가능한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희 명인의 소리와 장구 장단으로 축원 덕담 2014년도에 있었던 축원 덕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국악방송에서 했던 방송 내용 중에 나온 노래를 저희가 또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1716님께서 민왕님, 저는 어제 서울 구경하고 왔습니다. 손자들도 보고 싶고 이쁜 며느리 전화가 와서 한번 다녀가시라고 해서 손자들 많이 안아보고 며느리 용돈까지 챙겨줘서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쑥스럽지만 자랑 한번 합니다. 서울은 정말로 사람이 많습디다. 서울 사람 참 많죠. 저도 서울 처음 몰라와서 진짜 놀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으니까. 예. 아무튼 며느님이 참 살가우신 분 같아요. 예. 미리 그러니까 먼저 전화가 와서 한번 다녀가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가실 때 이렇게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거 보면 그게 참 다 하는 것 같아도 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716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살다 보면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실제로 행동은 못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참 착하고 참하고 지혜로운 며느님을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며느님 칭찬을 좀 많이 하시면 또 그게 두 분의 사이를 어떻게 더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받는 봉투를 좀더 두껍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너무 찌들어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서용성류 해금산조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용성류라는 이름이 붙은 산조는 대금, 아쟁, 피리, 해금 산조가 있는데요. 서용성 명인은 자신의 대금 산조와 아쟁 산조를 완성한 이후인 1988년에 구음으로 해금 산조 한 바탕을 짰다고 합니다. 당시 선생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재직 중이었고요. 민속악단 단원이었던 박혜선과 정악단의 양경숙에게 구음으로 산조 가락을 전했고 1989년 양경숙 독주회에서 처음으로 서용성류 해금 산조가 발표됩니다. 구음으로 산조 한바탕을 짰다는 것은 산조의 창작사에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아들인 서용호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서용성 명인은 병환 중에도 태평소 산조를 구음으로 전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서용성 명인은 산조의 원리를 꿰뚫고 있었고 음악을 자유자재로 구성하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용성류 해금산조는 진양조로 시작해서 중모리, 중중모리, 빠른 중중모리, 자진모리, 언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도 신민요와 판소리 가락, 그리고 서공철류와 김병호류의 가야금 산조 가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산조와 마찬가지로 계면조 위주의 선율에 우조가 섞여 있는데요. 특히 드렁제, 그러니까 설렁제 가락이 있는 것이 이 산조의 특징입니다. 설렁제는 판소리에서 씩씩하고 호탕한 느낌을 주는 가락이죠. 서용성류 해금산조의 덜렁제도 이 판소리와 동일한 구성음을 가지고 있고요. 판소리에서 호령하는 느낌이 나는 선율과 흡사한 선율이 등장합니다. 또한 서용성류 해금산조는 즉흥적인 성격이 강한 산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선율이나 운지법, 식임새 등이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어서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매력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들어볼 텐데요. 김성아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서용성류 해금산조 중에서 중모리부터 자진모리 대목까지 1993년 11월 7일에

중간에 나오는 추임새 소리가 오 선생님들이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그 전문가의 냄새, 전문가의 향기, 냄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문가의 향기가 무시 느껴지는 그런 참 눅진한 추임새, 대단히 인상적이네요. 김성아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서용석류 해금산조 중에서 중머리부터 자진모리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1993년 11월에 있었던 국립국악원 우면당 공연실황 음원이었습니다. 앞서서 서울 구경 갔다가 손자들도 많이 안아보고 며느리가 용돈까지 챙겨줬다고 자랑하신 1716님께서 민왕님, 그래도 자랑할 국악방송이 저한테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손자들까지 있는 할머니한테 이런 말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디 가서 말 참 예쁘게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는 말을 왜 그렇게 밉게 하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 듣는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주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용돈을 주겠지. 이춘희의 소리로 휘모리 잡가 바위타령 보내드립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희모리 잡가 바위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1716님께서 야호! 민왕님께서는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힘도 있으시고 한 가지도 나무랄 곳이 없는 분께서 이거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칭찬을 해주시니 이보다 기쁠 수가 있을까요? 늘 응원드립니다. 꾸벅하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용돈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분 좋은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5055님께서 여든 중반 나이에 국악방송은 인생 말년의 유일한 낙이고 희망입니다. 연평도 남봉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문자사연 보내서 신청곡 즐기실 정도면 아직 한창 때이십니다. 인생 말년 아니시니까요. 예, 청춘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55님의 신청곡 오늘 방송 생방송 끝곡이 되겠네요. 김경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연평도 난봉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파뚝선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와 남원, 전통의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두 지역에서 만나는 상설공연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전주 대사습청 토요 상설공연 9월 공연입니다. 전주 대사습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전통 예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9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살풀이춤 보존회가 무대에 올라 태평무, 타령입춤, 살풀이춤, 금선무를 비롯한 다채로운 춤을 선보이고요. 9월 12일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전문 예술단체 젊은 소리쟁이가 찾아옵니다. 장구산조를 비롯해서 영남 북춤과 덧배기춤, 판노름 등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남원으로 가볼까요?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공연 2016 하반기 광활로원 음악회가 남원의 대표 명소인 광활로원 완월정에서 펼쳐집니다. 9월엔 10일과 17일 목요일 하루 두 차례씩 오후 2시와 4시에 공연이 열리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광활로원의 풍경 속에서 산조와 판소리, 민속무용, 민요, 사물놀이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엔 전주와 남원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만나보세요. 한국 신무용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 시대를 풍미한 춤의 세계를 만나는 공연 9월 9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끈 고 김백봉 선생의 예술 세계와 춤의 가치를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신무용 100주년이자 김백봉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라 더욱 뜻깊습니다. 한국 신무용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춤의 세계를 만들어 오며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그 중심에서 한국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김백봉 선생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김백봉 선생의 대표 레퍼토리 6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백봉 선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백봉 부채춤과 김백봉 화관무를 비롯해 대표 작품들을 만나며 한 사람의 춤이 제자에게 전해지고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에게 직접 춤을 배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 시간 몸으로 익히고 이어온 춤의 정신을 다시 무대 위에 펼쳐낸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예술총감독 양성옥을 비롯한 제자들이 공연의 흐름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작품을 만들어 갔는데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긴

100년 공연을 넘어 지난 100년의 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그려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는 9월 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입니다.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만나볼 수 있는 두 편의 국악관현악 정기연주회 소식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보여주는 두 무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50회 정기연주회 바르도 달빛축원이 9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달빛 아래에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음악으로 꾸며지는데요. 제의와 축원의 음악으로 위로하며 달빛 아래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천안에서도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제92회 정기연주회 경풍가흥이 9월 11일 금요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우리 음악의 흥을 담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기혜성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태평소 연주자 이승헌과 소리꾼 남상일이 특별협연자로 함께하는데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을까? 매일 옷장과 신발장 앞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고민이죠.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신발장 앞에서의 고민이 평소보다 더 깊어지는데요. 아예 비 오는 날 신으라고 만들어진 레인부츠, 일명 장화도 있지만요. 출근하는 복장에 신기엔 너무 튀기도 하고요. 빗물을 막아주는 건 좋지만 종일 신고 다니기엔 좀 무겁고 갑갑한 게 문제죠. 그렇다고 평소에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기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소재도 많고요. 무엇보다 방수가 안 돼서 하루 종일 젖은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할 수도 있죠. 비 오는 날의 신발 고민처럼 완벽한 정답이 없는 문제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삶이란 원래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최악의 오답만은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키우는 과정이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주했습니다. 이 학기에는 홀로아리랑의 산도깨비와 닐리리아가 더해졌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 곡을 익히고 연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학생들의 개인차가 심하다 보니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익히고 나아가야 할 6학년 학생들에게 응원의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욕심이 과한 국악 선생님의 지도는 잔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봄디님의 응원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박목월의 시, 장사에게 노래로 아홉 켤레의 신발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진행한 대한민학회 정기연주의 티켓 선물 이벤트는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당첨 문자 보내드렸으니까요. 샵 0302번으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대로 공연 당일에 티켓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새로운 공연 선물이 있어요.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박경서의 신작 물의 시간인데요. 9월 18일 금요일 7시, 9월 19일 토요일 4시, 7시 이렇게 총 3차례 진행되는 공연 중에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직접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물의 시간

시간은 박경소가 대부도에 거주하며 오랜 시간 경기 서해의 바다와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야금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때는 일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죠. 박경소는 이러한 물의 질서와 움직임에서 음악적 구조와 리듬을 발견해 바다의 시간을 음악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공연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경소가 물을 바라보고 기록해온 사진과 영상, 글과 녹음 자료가 전시로 펼쳐지며 이 기록에서 출발한 음악이 가야금 연주로 이어지는데요. 이 전시와 공연 그리고 서해의 풍경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흥 맑은 물 상상놀이 비포어는요. 과거 하수처리 시설의 일부를 재생해 만든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합니다. 한때 물이 머물고 흘러가던 원형 공간과 지하 통로를 따라 가야금 연주와 영상 그리고 전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공연장의 위치가 오이도 해변이 있는 쪽이라서요. 도심에 있는 공연장처럼 교통편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시흥 맑은 물 상상누리 비포어 위치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꼭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7시, 9월 19일 토요일 4시, 7시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공연과 전시를 핑계삼아 아예 그날 바다 나들이를 계획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 그리고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당첨자 분들께는 티켓 두 장씩 드릴게요.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며칠 비를 기다렸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6시는 맛있는 라디오 기다림.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비 오는 날은 그리고 슬리퍼가 편해요. 비 오는 날 슬리퍼 신고 나갔다 오면 주택이라 마당에 수도가 있어서 발 씻으면 돼요 라고 해주셨네요. 비 오는 날 슬리퍼도 많이들 신으시죠. 자, 만나사랑님도 비 오는 날 뭘 신어도 발이 젖을 것 같아서 집 밖을 안 나가는 게 상책이지만 그래도 정 나가야 한다면 삼선 슬리퍼는 어떨까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슬리퍼들 많이도 또 신으십니다. 드세강님께서 비와 더위 낭만 없었던 8월이 가는 끝날 언제나 낭만과 즐거움 가득 안고 오시는 보미님과 만나의 멋진 음악 선곡 저녁길의 즐거움과 행복의 상징 우리들은 만나라고 부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녁길의 즐거움과 행복의 상징이 만나라니. 어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750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겠죠. 8월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8월의 마지막 날도 만나와 함께합니다. 좀 전에 잠깐 나갔다는데 안 젖을 수가 없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물이 잘 빠지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어요. 어릴 때는 물 웅덩이에 일부러 발을 담갔었는데 이젠 피해 다니게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꼭 이렇게 뭔가 도랑이 생긴데 비 오는 날 꼭 거기로 걸어다니면서 발을 씻고 다녔던 그런 기억 나거든요. 추억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자, 9193님께서요. 저는 비 올 때 군화를 신어요. 요즘 군화 가볍게 잘 나와서 명품 장화 저리 가랍니다. 해주셨네요. 군화도 어우 괜찮겠습니다. 그죠? 튼튼하고. 네. 8888님께서요. 사진과 함께 토요일에 하늘극장에서 하늘도 반겨주고 공연 관람도 잘했어요. 하시면서 맑은 하늘 사진도 함께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네. 지난주 주말에 저희가 티켓 프로모션으로 공명의 콘서트 네, 안내 드렸었는데요. 그거 잘 보고 오셨네요. 자, 917.

하나님께서는요, 늘 국악방송 감사해요. 텃밭에 비가 올 때 검정 고무신 사서 올여름 패션으로 하시면서 예쁜 꽃 고무신 네, 사진도 함께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2018님께서는요, 비 오는 날에는 뽀송뽀송함을 유지하기 위해 출근할 때는 등산화 신어요. 파란 하늘이 보여 퇴근길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등산화도 물이 안 들어가지요. 네, 좋은 선택하셨네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게요. 싸이의 원곡이고요. 오늘은 윤세연의 노래로 함께 들어봅니다. 나팔바지.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전통 신발 이름을 맞춰주세요. 오늘날에도 비 오는 날은 무슨 신발을 신고 나갈지가 여전한 고민거리지만 옛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전통 신발 중에도 비가 와서 땅이 진 날을 신기 좋도록 만들어진 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신은 빗물이나 진흙이 발에 튀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높은 굽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신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복이 나가죠. 1번 집신, 2번 고무신, 3번 남학신, 4번 꽃가신, 5번 어르신, 6번 팔등신.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듣고 올게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용우의 노래로 방아타령.

김요구의 노래로 방아타령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전통 신발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나무를 파서 만든 신으로 특히 비 오는 날 신기 좋았다고 하죠. 1번 집신, 2번 고무신, 3번 남학신, 4번 꽃가신, 5번 어르신, 6번 팔등신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시네요. 4802님, 1790님, 1967님 정답 주셨고요. 3033님께서 전 이거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신발을 신어보신 분이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까요?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참고로. 네. 7219님, 7796님, 그리고 3185님, 4253님 정답 주셨고요. 0118님께서 재밌는 오답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신고 어디 가신? 그러게요. 어딜 가실까요? 그걸 신고 불편하실 텐데요. 자, 7484님께서 새싹사연으로 첫 출근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0750님 그리고 8093님, 윤혜성님, 0067님 정답 주셨고요. 2018님께서 무겁고 아프고 불편했을 듯해요. 아파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나무를 깎아서 파서 이렇게 만든 신이니까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김인설님께서요. 옛날에 비 올 때나 신었죠. 신발이 편해야 발이 안 아픈데 이건 무거워서 불편했을 듯 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인설님께서는 이 신발을 혹시 신어보셨나요? 오, 이 착화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정말로 불편했을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요. 네, 자, 그리고 7331님께서 할아버지가 신고 다니셨던 추억 해주셨네요. 아, 신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셨던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0093님께서요. 여기는 충북 영동읍. 적당하게 늦장마 비가 오고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우, 제가

명동 참 좋아하는데요. 너무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고장이잖아요. 6376님께서도 완도가 고향인 저는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녀왔어요.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옛날에는 고무신을 신는 경우는 많았었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 가면요. 이제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 추억이 저도 있네요. 자, 이 신발을 꼭 비 오는 날에만 신었던 건 아니지만요. 비 오는 날에 특히 유용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이것 찾듯이라는 속담도 있다고 하네요. 몹시 아쉬워서 찾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속담 풀이가 돼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옛 이야기 중에 집신 장수와 이것 장수를 두 아들로 둔 어머니 이야기도 있죠. 비가 오는 날도 맑은 날도 아들 걱정이 끊이지 않는 어머니 이야기에서 비 오는 날에 잘 팔리는 바로 그 신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집신, 2번 고무신, 3번 남학신, 4번 꽃가신, 5번 어르신, 6번 팔등신 중에 정답이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이춘희의 노래로 경기 잡과 휘머리 잡과 맹꽁이 타령 힌트곡으로 듣습니다.

0: 하기로 백지 한 장 손에 들고 경무청으로 제돈 타러 가는 맹공이다서.
1: 이춘희의 노래로 경기잡과 휘모리잡과 맹꽁이 타령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집신장수와 이것장수를 두 아들로 둔 어머니 이야기도 네, 살짝 드렸는데요. 7796님께서 큰아들일까 작은아들일까 집신은 누가 팔며 누가 이것을 팔까 하시면서 네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628님께서는요. 나무를 깎아 만든 신발 저도 한번 신어보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발바닥이 까만색이 될 때까지 신은 기억이 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검정 고무신 그리고 흰 고무신 네 기억나네요 정말. 자 634 하나님께서요. 저는 어릴 때 게다짝 신발을 신어본 적이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 신발은 일본의 신발이죠.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는데요. 네. 자, 8318님께서요. 딸 어릴 때 박물관에서 봤네요. 그리고 나팔바지도 국악으로 들으니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신발이 이젠 박물관에 있군요. 네. 자, 2379님께서는요. 옛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셨다는데 오동나무, 버드나무, 피나무가 안 갈라지고 가볍고 좋다네요. 아 그렇군요. 저는 어려서 고무신 이쁜 거 신고 다녔어요. 오늘 비가 와서 김치 빈대떡 했는데 참 맛있네요.

0: 보디 8월도 고생하셨어요. 9월도 행복하시고 늘 지금처럼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들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시면서 맛있게 만드신 이 김치 전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저요갑 부분에 전 꼬투리 부분 좀 떼어서 먹고 싶어요. 여기가 제일 맛있거든요. 바삭하니. 자, 그리고 3499님께서요. 퀴즈 드리려고 하는데 딱 손님이 오시네요. 늦게라도 보냅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오답으로 김유신, 이순신, 윤종신. 이것도 삼신 세트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유, 재치가 있으십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이 신을 신으면 비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밑바닥을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게 만든 편리한 신발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에는 발목 부츠를 신습니다. 8월이 어찌 갔는지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진짜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옛날에 일상품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땐 정말 뭐가 없었을 텐데 어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들도 참 많죠. 승승장구님께서도 박물관에서 본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친환경 신발인 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렇죠. 정말 옛날에 이 산업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모든 게다 친환경이었죠. 그런 시절에는. 그렇죠? 소금꽃님께서요. 저는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어요. 이젠 꽃가신 신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미 신고 다니시는 거 아닐까요? 꽃가신. 자, 3014님께서는요.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김인설님께서 아까 제가 신어보셨나요? 말씀드렸더니, 안 신어봤죠. 이야기만 들었어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만나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신발 직접 신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8888님께서는요. 어릴 때 집신을 만들고 신고 다닌 모습은 많이 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집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신고 다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보라님께서요. 난 당신이 좋아요. 우리 여보 당신. 이거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번 써먹어 봐야겠네요. 자, 2987님께서는요. 지금은 집신 만드는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집신과 이것. 요즘엔 우산 장사만 호황.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요.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을 좀 발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정말 재밌는 오답으로 보내주신 오답들만 있었고요. 틀리신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정답 3번 남학신이었죠. 이 남학신 말고도 비 오는 날진 땅에서 신는 신을 진신이라고 하고요. 마른 땅에서만 신는 신을 마른신이라고 했었는데요. 남학신은 진신으로만 신는 게 아니라 맑은 날 마른신으로도 신었지만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서 말을 탈 때나 먼 길을 갈 때는 신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남학신 말고도 대표적인 진신으로는 가죽을 기름에 절여서 물에 젖지 않도록 만든 유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한국 신발관 앞에 와 있는데요. 이곳엔 국내 유일 신발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전시장이 있어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신발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발까지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은 남학신 장수 어머니가 걱정하실 날씨였지만 전국적으로 집신 장수 어머님들도 마음이 편치 못한 날이었죠.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서부에

150mm 이상, 전북 서해안에 12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80mm까지 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수도권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무더위 속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에 그치는 반면 남부지방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대구와 전주 32도, 포항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반디의 연주한 노래로 한우가 북천이 말다컨을 듣고 왔습니다. 윤혜성님께서요. 남학신 보긴 했지만 신어보지는 못했네요 해주셨고요. 간난이님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 딱딱한 걸 어찌 신고 다니셨는지 정말 불편하셨겠어요. 그래도 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들은 참 행복한 세상에 사는 건데 라고 해주셨네요. 아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물이 안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물보라님께서요. 진 땅엔 장화, 마른 땅엔 운동화 하시면서 답은 남학신 보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 외할머니는 흰 고무신 신으셨어요. 겨울에는 털이 있는 고무신 신으셨죠. 여름에 조각들 신청드려봐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겨울에는 이렇게 안쪽에 검정 고무신 안쪽에 이렇게 털이 있는 네, 그 신발 저희 할머니 신발이었는데

천지윤의 해금 연주로 여름의 조각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7426님께서요. 국명 콘서트 문예친과 문화예술친구와 함께 잘 보고 왔어요. 전통악기와 현대악기 등을 절묘하게 이용하여 다양한 음악세계를 보여준 공연이었답니다. 도자기로 만든 편경소리도 좋았어요 해주셨고요. 2723님께서도 만나 덕분에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공명팀이 30년이나 된 오래된 팀이었네요.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시고 대단들 하세요.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신청드려요. 그리고 남학신 신으면 키도 커지고 빗물도 안 닦고 일석이조겠어요. 해주셨네요. 아, 이 키 커지는 효과가 또 있네요. 생각해보니까요. 자, 272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시작의 연주와 노래로 살별지자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비 오는 날 나의 신발 선택은 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738님께서요. 만나 기다리다 깜빡 잠들어서 이제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단잠 주무셨죠? 네, 그럼 좋습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주말에는 비만 하루 종일 오더니 오늘은 땡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바람바람님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앞서 날씨 전해드릴 때도 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또 중부지방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죠. 간난이님께서요. 저는 비 오는 날 샌들 신고 다녀요. 운동화는 다 젖고 그래서 맨발로 맘 놓고 젖은 상태로 샌들 신고 돌아다닌답니다. 더운 거 싫어하는 저는 그게 딱 좋아요.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 들으며 이 시간 즐겨요. 8월의 마지막 날도 다 갔네요. 진짜 더운 여름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원해지겠죠. 8월도 고생하셨어요. 9월도 좋은 일 있으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정말로 정말로 더워도 너무 더운 8월 여러분 정말 잘 이겨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보라님께서도요. 저도 맨발에 샌들 신고 왔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삼승아버지님께서 오늘은 아파트 동대표 회의가 있어서 결방합니다. 보미님 수고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회의 잘하고 오세요. 내일 뵐게요. 1790님께서요. 앞서 단소 지도하시느라 정말 애쓰시는 와중에 우리 학생들 응원차 네, 좀 응원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답장이 오셨습니다. 봄디님의 응원의 소리 잘 담았습니다. 저마다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다르겠지만 봄디님의 응원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선생님이 너무 힘드십니다. 저도 이렇게 클래스 수업할 때 학생들이 각기 능력치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참 정말 지도하는데 애먹거든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곡을 완곡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의 정말 어떤 목표 지점이 되실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선생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6924님께서요. 야호 야호 비 오는 날은 무조건 장화입니다. 그리고 단소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1790님께 예, 보내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단소 배우다가 중인 무항 태 올라가다가 태에서 무너졌어요. 암만 해도 소리가 안 나더군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관악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이 단소가요. 사실 우리 이렇게 좀 작고 가벼워서 초등학교에서 배우기로 해서 이제 국악기 네 가장 처음 접하는 국악기이긴 한데 정말 어려운 악기입니다. 이거는 비밀인데요. 저도 단소를 잘 못 봅니다. 단소를요. 조금만 불어도 이 볼이 너무 아프고 숨이 너무 차고 머리가 핑핑 돌아요. 정말 어려운 악기예요. 우리 1790님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갖고 싶습니다. 꿈이 야무지지만 이런 신발이 생기면 하늘을 날아서 출근하고 싶습니다. 해주셨네요. 꿈이 야무지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야무진 꿈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한번 바라볼게요. 아, 굉장한데요. 하늘 나는 신발이 있으면 모두가 구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늘을 날아서 출근하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밴드 경지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비화.

김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 국경에 가까운 히말라야 산악지대입니다. 당시 빙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막대한 양의 얼음과 암석이 계곡으로 쏟아졌고 강물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네팔 라수와 지역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이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으로 현재까지 구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이 확인돼 구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의 헬기 운항 허가가 늦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고 지점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육로로 접근해 사고 현장 인근까지 수색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수색도 함께 추진하면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이번 세기 말까지 아시아 고산지대 빙하의 최대 75%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국제기관의 2020년 조사 결과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 빙하 호수 3,624곳 중 47곳은 고위험 호수로 분류되어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에 붕괴된 사면은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정된 위험 지역을 감시하는 방식으로는 이번과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을 대비할 수 없어 신속한 경보와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5994님, 5234님 두 분이 청해 주신 곡이죠. 레인 1992, 박소연과 홍도기의 연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5234님께서요. 둔촌동에서 꿀벌 스튜디오 사진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우울한 마음을 달래줄 레인 1992 음악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5994님도 비오는 날이라 신청하신다면서 같은 곡 청해 주셨네요. 그래 오늘 비가 와서 또 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조금 없으실 수도 있죠. 그래도 5234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승승장구님께서 네팔홍수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적적으로 우리 국민들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환경 문제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빗길 안전 귀가하세요. 내일 세 달 9월에 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홍수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서 실종된 모든 분들 무사 구조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7796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구하나 칠하나님 6341님께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의 마지막 날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도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만나사랑님의 신청곡이에요. 김주리의 해금연주로 카레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이이이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이이이이 이렇게 내가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0: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26년 정말 정말로 더웠던 8월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도 집안일과 닮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먼지가 쌓이듯 마음에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쌓이는데요. 빨래를 개듯 지나간 일들을 하나씩 접어두고 설거지하듯 마음에 남은 찌꺼기도 깨끗이 씻어내야 비로소 다음 계절을 맞을 수 있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8월을 보내기 전에 우리 마음에도 작은 대청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잘한 일은 잘했다고 남겨두고 아쉬운 일은 그만 털어내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무사히 온 나에게 참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주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혜인 시인의 시에 김진우가 곡을 붙인 살아있는 날은 소프라노 이병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8월을 보내면서 무언가를 더 준비하고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덥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까지 어지러웠던 여름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그러니 8월의 마지막 날에는 지난 시간을 평가하기보다 여름을 잘 건너온 자신에게 작은 박수를 그리고 우리를 돌봐준 세상과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현준 씨, 김현준 작곡, 청산에 살리라. 바리톤 고성현이 부르고요. 한성훈 씨, 한성훈 작곡, 그대 그리는 노래, 과천시립 여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고성현이 부른 청산에 살리라, 과천시립 여성합창단이 부른 그대 그리는 노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필연 시인의 시 봉숭아 꽃물에서 뽑았습니다. 엄마랑 마주 앉아 꽃물 드렸지. 손톱보다 더 빨개진 내 손가락. 금세 지워진다 미소 짓던 울 엄마.

김필현 씨, 김선자 작곡, 봉숭아 꽃물,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13번님께서 코로 들어오는 숨이 살짝 편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청곡도 남깁니다. 첫사랑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면서 공기가 바뀌고 여름도 슬슬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매서운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가을 날씨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김효근 씨, 김효근 작곡, 첫사랑,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릅니다.

2813번님의 신청곡 첫사랑 소프라노 이혜원이 불렀고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정인섭 씨 현재명 작곡 산들바람 테너 최승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돌아보면 더 잘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아쉬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나간 시간까지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죠. 잘한 것은 추억으로 남기고 아쉬운 것은 배움으로 남기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놓아두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9월의 첫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가곡 우조 삼수대엽 담 안에 섰는 꽃이입니다. 이슬기의 가야금 이선경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다마.

0: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3일 선릉아트홀의 선보인 복원음악 레처 콘서트 이영섭의 근대정화 남겨진 숨 기록에서 울림으로 이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선릉아트홀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77석 규모의 전통음악 전문 소극장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대금, 판소리, 해금, 피리, 가야금 등 5명의 예술가들이 5색깔의 무대를 펼쳐 선보였습니다. 그 무대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근대 정악 명인들의 가락을 복원한 이영섭의 대금 공연 3일 공연을 시작으로 이처가는 중고째 적벽가를 살펴본 박성환의 판소리 공연, 또 지영이 명인으로 시작된 경기무속의 뿌리를 탐구했던 김정림의 해금 공연, 그리고 60년 전 녹음과 오늘날의 정악을 대조하며 변화의 궤적을 살펴본 김철의 피리 공연, 그리고 끝으로 가야금 산조의 자유로운 즉흥성을 세밀하게 복원해냈던 추정연의 가야금 공연, 이렇게 31일까지 밀도 높은 무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시작의 문을 열었던 근대 정악 남겨진 숨 기록에서 울림으로 이 공연을 선보인 이영섭 대금 연주자를 FM과학당 특별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최근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최근에 저희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4인놀이라는 팀이
0: 네.
1: 미국 순회 공연을 좀 가게 되어서
0: 네.
1: 뉴욕에서 또 그리고 LA에서 두 번의 공연을 마치고 예, 돌아왔습니다.
0: 그러셨구나.
1: 네.
0: 바쁜 여름을 보내신 것 같아요. 7월에는 오늘 함께하는 선릉아트홀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1: 네.
0: 그리고 또 8월에는 4인놀이의 미국 순회 공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네. 문학적입니다. 남겨진 숨 기록에서 울림으로. 이 제목과 말에는 좀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1: 제가 이번 연주회에서 주제를 삼은 것들이 결국에는 음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음원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0: 네.
1: 그 선생님들의 이제 이 관악기라는 게 숨결로 연주를 하는 거다 보니까
0: 네.
1: 지금까지 남겨진 숨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음악으로 듣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아, 또 과거 선배님들의 숨결과 지금을 네.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대금 연주자 이영섭 씨의 숨결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연결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크게 세 곡이 올랐는데요. 김계선째 청성고, 두 번째로는

1966년 김성진가락 평조회상 상영산,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양금 노도균 씨와 함께 한 무대였는데요. 영산회상, 세령산부터 군악까지 이렇게 총 세 곡을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렉처 콘서트였기 때문에 연주자가 직접 해설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들어갔는데요. 정악이라는 음악 장르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0: 정확 음원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1: 우선 우리 모든 국악 전공자들은 네. 정악을 가장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0: 아, 악기를 배울 때요?
1: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음악이 무슨 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악기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숨을 불어넣는 거라든지

0: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분이 1960년대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그 당대의 정학 명인분들 또 민속학 명인분들의 음원을 굉장히 많이 채록을 하셨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것을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에 들어가면은 무료로 다 감상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1: 네.
0: 또 그것을 많이 듣게 되면서 이번 연주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앞서 1960년대 로버트 가피아스의 아카이브도 같이 네. 거론해 주셨고 하는데 실제로 근대 명인들의 음원을 찾아보시니까
0: 네.
1: 지금 우리가 연주하는 정악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이 프로그램북을 좀 보니까 옛 연주자들의 음악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0: 네.
1: 등등의 그런 약간의 감회 같은 것들이 적혀있는데 스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나요?
0: 지금 가장 오래된 정악 음원을 찾을 수 있는 건 다 1910년대 SP 음반이라든지
1: 네.
0: 또 30년대에 재발매된 아악 정수라든지 이런 음반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이왕직 아악부가 굉장히 규모가 작았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호흡점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지금 우리가 뭐 흔히 감상하는 청송곡 이런 곡들은 당연히 대금이나 단소 독주곡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 당시에는 생황, 단소, 뭐 가야금의 삼중주로도 청송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1: 예.
0: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오히려 그 이 인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상상이 좀 들고요. 또 독주 음원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1930년대에 발매된 아악 정수 음원에는 이 김계선 선생님이 홀로 연주하신 그 대금 음원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호흡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론화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본다든지 연구해본다든지 그런 장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면이 또 있을 정도로
1: 네.
0: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고 또 음악이 당연히 이 시대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하는 거는 저는 좀 당연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로운 구성이라든지
0: 네.
1: 또 실험적인 면들
0: 네. 네.
1: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 바로 중농 김계선 선생인데요. 1891년에 태어나서 조선 말기와 또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대금 명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왕직 아악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국악을 전공하는 아악부원들, 아학생들을 양성했던 일종의 교육기관이자 연주기관인데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김계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역사 속에 김계선이라는 음악가는 좀 어떤 점이 매력적인 음악가였나요?
0: 일단 김계선 선생님은 출신 자체가 일단 좋지 않았다? 약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이왕직 아악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 직책까지는 못 올라가셨어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그 신분제의 잔재가 아무래도 네.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계선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어떤 연주력,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제자를 길러낼 수 없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특이점이 있고
1: 네.
0: 그래서 뭐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김계선 선생님이 그 전성기 시절에 이미 이왕직 아악부에서 나오셨어요.
1: 네.
0: 그래서 뭐 이 정악뿐만 아니라 민속악에도 능통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대금 정악계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녹성 김성진 선생님도 사실은 이 김계선 선생님께 따로 이 사가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사가에서 김성진 선생님께 사사를 안 했다면은
1: 네.
0: 지금 대금 색깔이 또 많이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이 김계선 선생님의 어떤 독보적인 능력은 김계선 이전에 김계선 없고 김계선 이후에 김계선 없다라는 유명한 말로도 대처가

0: 될 만큼 독보적인 어떤 연주력 그리고 창의성
1: 네.
0: 그런 것들이 이 청송곡이라든지 이 대금 독주곡 상령산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풀어서 연주해내는 그런 첫 시도를 하신 인물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음원을 좀 들어볼 텐데요. 옛날 음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김계선 명인의 가락을 바탕으로 좀 뒤쪽에 샘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력을 더하여 보완을 해서
0: 네. 예,
1: 하나의 곡을 완성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김계선 선생님이 1930년도에 발매하신 청송곡 음원은 사실 그 당시에는 SP 음반이기 때문에 수록할 수 있는 시간이 3분 남짓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김계선 선생님이 이 청송곡이 원래는 가곡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3장을 연주한 후에 중렴 연주하고 4호장을 연주하는 것이 맞으나
1: 네.
0: 3장까지 연주하고 중렴을 짧게 연주하고 뒤에 다른 가락을 붙여서 연주를 하셨어요.
1: 음반 안에 다 안 들어가니까.
0: 네네. 그래서 김계선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길게 이렇게 다듬음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사셨다면
1: 네.
0: 4, 5장을 어떻게 부셨을까 라는 그 접근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 네.
0: 4, 5장 가곡에 있는 그 4, 5장 가락을 김계선 선생님의 1, 2, 3장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유추해서 이제 가락을 붙여봤습니다.
1: 이야, 재밌네요. 재밌는 상상입니다. SP 음반 그러니까 쇼트 플레이
0: 네.
1: 짧 음원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또 김계선 명인이 청송곡을 뒷부분을 좀 요약하고 생략해가지고 하지만 네. 또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녹음을 한 음원을 오늘 FM과학당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는 이영섭 선생님께서 좀 새롭게 이렇게 상상력을 덧붙여 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7월 3일 선릉아트홀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이영섭의 근대정악 남겨진 숨 그 공연의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중농 김계선째 청성곡 이영섭 선생의 독주로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지난 7월 3일 선릉아트홀 보건음악 렉처 콘서트 오늘 FM과학당 초대석에 나와 계시는 대금연주자 이영섭 선생의 근대정악 남겨진 숨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그 무대의 첫 번째를 장식한 중농 김계선째 청성고 이영섭 선생의 대금 독주로 만나봤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뒷부분을 또 다르게 살짝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선보였던 공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성 김성진 명인의 음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에 태어나서 이왕직 아학부원 양성소에서 공부했고요. 또 졸업 뒤에는 이영섭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김계선을 직접 찾아가서 대금정악을 배우기도 하셨던 분인데 이번 공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사제 관계로도 이어지는 셈인데요.
1: 그렇죠.
0: 예, 이 음원 역시 1966년에 그 로버트 가피아스가 남긴 음원에서 출발.

0: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영섭 선생님 그 오래된 음원들을 처음 발견하셨을 때좀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1: 일단 지금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0: 네.
1: 너무 생소하다라는 정도로 다르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은 사실 뭐한 30년 전 음원을 들어봐도 뭐 요즘 음원을 들어봐도 합주를 들어보면 거의 뭐큰 차이가 없고
0: 네.
1: 그런 데서 야, 좀 뭔가 누가 조금 더 잘한다. 뭐 누가 내가 듣기에는 누가 좀 소리가 더 크다, 작다, 뭐 빠르다. 느리다 요런 어떤 좀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음악을 판단하는 부분이 컸다면
0: 네.
1: 아예 이렇게 옛날 음원을 들어보니까 아예 그 악구 처리 같은 게 아예 다르고 또 녹음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구사를 하시는 연주를 듣고 굉장히 생소하고 그러면서도 왜 이거를 요즘에는
0: 안
1: 이렇게
0: 할지?
1: 못하지?
0: 못하지.
1: 예,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없고 그런 게 굉장히 좀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가장 좀 컸죠. 네.
0: 그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를 딱 찾으신 건 없으시죠?
1: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이 당일날 연주의 날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이 대금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녹성 김성진 선생님의 제자가 아닌 정악 연주자분은 지금 한 50대 이상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녹성 선생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거는 녹성 선생님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0: 이렇게
1: 그래 너 그것도 맞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그래 네가 하는 그것도 맞다. 또 다른 분이 오면 그래 그렇게 부는 것도 맞다. 라는 꼭 항상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 방식으로 연주를 하실 수 있지만
0: 네.
1: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가 선생님 이렇게 부는 건 맞을까요? 그랬을 때는 그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칭찬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굳어진 거 아닌가. 어떤 자기화가 이 지금 선생님들이 다 녹성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그게 맞다라는 확신이 합쳐진 어떤
0: 네.
1: 자기화가 그 녹성 선생님의 단계까지는 못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참 과거라고 해서 지금보다 못 살았을 것 같고 또 뭔가 교육의 체계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일반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옛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대부분 그러한데 또 이영섭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러한 점들이 이 전통음악의 구전심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더욱더 훌륭한 교육방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들어볼 음원도 녹성 김성진 선생님이 저승에서 들으시면서 이영섭의 가락도 맞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김성진 가락 평조회상 상영산입니다. 이영섭의 대금독주로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1916년에 태어나 1996년에 고인이 된 김성진 명인이 남긴 1966년 김성진 가락 평조회상 상영산. 오늘 FM과학당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는 이영섭 선생의 대금 독주로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3일 선릉아트홀에 오른 보건음악 레처 콘서트 이영섭의 근대정악 남겨진 숨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앞서 김계선째 청성고 그리고 김성진가락 상영사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 복원을 한다고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을 하세요? 일종의 악보를 딴다라고.
1: 그렇죠. 일단은 악보를 전부 다 땁니다. 악보를 전부 다 뭐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네. 오선보가 아닌 정간보로 이제 체보를 하는데 또 일단은 체보를 하더라도 악보는 악보일 뿐이지 사실은 이게 음악이라는 건 소리로 표현이 이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이런 소리를 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연구를 많이 하죠.
0: 이 작업의 과정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느낌표보다는 계속 같은 그 대금 연주자로서의 물음표를 줄겁게 던지는
1: 그렇죠.
0: 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나중에 우리 이영섭 선생님이 남기신 음원을 100년 뒤에 후배가 예, 정간부에 체보를 하면서 우리 이영섭 선생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뭐 그런 좀 재밌는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공연의 마지막 음악에서는 좀 악기가 달라집니다. 대금 대신 단소가 등장하고 여기에 양금이 함께합니다. 본래는 대금을 전공했지만 후대에는 단소와 당적 연주로도 이름을 남긴 인물인데요. 특히 이영섭 선생님은 이러한 봉해룡이 가락을 이어가는 방식, 즉 프레이징에 좀 많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김영윤은 가야금 명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음원,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실 음원은 봉해룡의 단소와 김영윤의 양금이 함께한 영산회상 그 일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 무대에서는 단소와 양금으로 이렇게 다시 복원하여 연주하셨는데 일단은 그 생각하실 때 두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는 좀 어떤 매력이 생기나요? 단소와 양금이.
1: 일단은 이 단소와 양금이라는 편성 자체가 네. 주는 게 이 현악기 중에서도 양금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 뒤에 그 오는 식임새 처리가 없는 악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음악이 청아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악 현악기들은 다 식임새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도
0: 뒤에 힘을 주죠.
1: 네. 네. 근데 양금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관악기의 어떤 그 변화무쌍한 가락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0: 네.
1: 또 제가 연구로 삼았던 이 봉해룡 선생과 김영윤 선생의 이 양금 단소 병주는 두 분인 다 해탄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0: 어떤 그런 자유로운 가락을 연주하시는 거예요.
1: 푸는 가락이라고 네. 해서.
0: 그렇죠. 네. 그래서 김용윤 선생님의 양금 연주도 원래 우리가 양금 정악보에 있는 방식으로 연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 분이 마치 정악으로 시나위 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프레이징이라든지 치는 음을 완전 달리 가져가는 걸 즉각 반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연주를 선택했습니다.
1: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시대에는 정악을 연주하자라고 할 만큼 정악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0: 그렇죠. 그냥 음악 연주하자 이게 네. 맞겠죠.
1: 네.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정악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 발을 정자가 주는 이 뭔가 상징적인 게 참 큰 것 같아요.
0: 네.
1: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번에 만나보실 작품은 영산회상 그중 세령산부터 군악까지인데 원래 음원에는 세령산부터 타령까지 있었는데 이번 연주를 위해서 군악까지 좀 없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또 완성해서 연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이영섭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복원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작업인가요?
0: 이 복원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술계 쪽에서 어떤 작품을 복원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1: 네.
0: 그것은 뭐 원래 옛날에 있던 작품이거나 어떤 유물을 그 원 상태에 맞게끔 복원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더 클 텐데 이 음악에서의 복원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떠한 거냐면 뭐 서양 음악에서도 보면은 14세기 음악을 하시는 전문 단체들도 있고 뭐
1: 네.
0: 이렇게 되게 다양한 그 복원 음악 전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복원 음악이라고 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원인 연주라기보다는 원전 연주라고 표현하는 게 음악계에선 좀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정악이 10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일 거고 뭐 민속악도 100년 전의 모습이 비슷할 거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복원 제가 이 복원이라는 타이틀로 이
1: 공연을 하셨지만
0: 공연을 했지만
1: 네.
0: 유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음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인들의 소리를 통해서 아 지금 현행의 어떤 모습과는 다른 게 있다면
1: 네.
0: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음악적으로든 아니면은 진짜 뭐 이야기로든 서로 한번 그 한번 장을 열자
1: 네네.
0: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복원 연주에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뭐 김계선제 청송곡도 그렇고 이 지금 들려드릴 봉혜룡 김영윤제 양금 단소 연주에서도 뭔가 하나는 조금 더 추가한 거를 해서 달아보는 게 좀 재밌고 조금 더 의미가 완성되지 않나라는
1: 네.
0: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원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은 유추라는 단어 참 이번 공연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날 공연에서 세 번째 무대에 오른 영산회상 원래 이날 공연에서는 세령산부터 군악까지 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편집된 음원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혜룡의 단소와 김영윤의 양금 연주가 담긴 음원을 토대로 새롭게 유추하고 복원한 이영섭표 영산회상입니다. 단소 이영섭, 양금 노도균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과거의 봉해룡의 단수와

0: 김영윤의 양금이 함께한 영산의 상, 그 음원을 토대로 새롭게 복원한 버전이었습니다. 이영섭의 단소, 노두균의 양금 연주로 만나본 영산의 상 중 그 일부였고요. 이 중 군악은 원래 음원에는 없었는데 이번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를 위해서 이영섭 선생님께서 새롭게 복원을 했습니다. 이번 무대 하시면서 좀 음악가로서 생각과 시선도 살짝 바뀌셨거나 더 성숙한 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우리 전통음악은 진짜 이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 네.
1: 그런 막연했던 어떤 생각들이 없다면 이것을 음원으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되게 이걸 현실화해서 내 상상을 조금씩 더 더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음원 자료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작업들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0: 네, 말씀 잘 들어왔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또 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공연이라든지 프로젝트 등등이 있으신가요?
1: 일단 저희 4인 놀이가 지금 활동을 12년 넘게 했는데 음반이 네. 아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음반 작업을 하자.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4인 놀이 음반 작업을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생각이고요.
0: 네.
1: 또 12월 30일 날 저희 4인 놀이의 멤버인 윤석영 씨가 독주회를 하는데
0: 네.
1: 이 독주회가 좀 의미 깊은 게 부친 되시는 윤유석 선생님이 이제 타계하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2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해서 재밌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0: 네, 오늘 FM구악당 초대석에 대금연주자 이영섭 선생님과 함께 선릉아트홀 복원음악 시리즈 근대정악 남겨진 숨 공연 실황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FM구악당 지난 7월 3일 선릉아트홀에 오른 복원음악 렉처콘서트 이영섭의 근대정악 남겨진 숨 공연 실황과 또 초대석으로 이영섭 연주자를 모셔가지고 여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FM 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이 32. 인생에서 무서운 것은 다 그렇게 오더라. 들킬 새라 미리 와 기다리고 있더라. 최영미 시인의 시 어떤 게릴라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쑥 찾아드는 어떤 두려운 것들, 삶이라는 그 커다란 무거움에 대해서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삶은 항상 준비 없이 들이닥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 삶은 더 많은 기쁨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피어 부서지.

부서지 쏟아져 내 마음.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주보라의 사목풍기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는데요. 오프닝에선 최영미 시인의 시, 어떤 게릴라의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이 끝나가는 걸 느끼며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 낯선 삶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좋은 점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악단광칠의 무진 만나보시겠습니다.

악단광칠의 무진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신하위 전해드릴게요. 문동옥의 대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연주입니다.

문동옥의 대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시나위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 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 만나볼 시인은 어쩌면 조금 의외의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한강 작가는 소설가로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한강의 문학은 시에서 시작됐죠. 1993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서울의 겨울을 비롯한 다섯 편의 시를 발표했고 이듬해 단편소설 붉은 닻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작가로서의 작업은 소설에 더 집중되었지만 한강 작가는 틈틈이 시를 써왔고 등단 20년 뒤인 2013년 그동안 쓴 시 가운데 60편을 골라 첫 시집 서랍의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편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한강을 먼저 알고 이 시집을 읽으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삶과 죽음, 몸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희미한 빛까지 한강의 소설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질문들이 시에서는 더 짧고 응축된 언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어른을 위한 동화죠. 눈물 상자를 아티스트 서도 씨가 음악으로 구성했습니다. 서도와 완기가 함께하는 눈물 상자 만나보시죠.

서도와 완기가 함께한 눈물상자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시인으로서의 한강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설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시인으로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시를 쓰는지 작품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회복기의 노래였는데요. 아주 짧은 시인데 이 제목엔 회복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이 시에선 무언가가 완전히 나았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누워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얼굴 위로 햇빛이 내립니다. 아주 작은 위로가 거기 머물 뿐인 거죠. 시인은 그 빛에서 어떤 희망이나 교훈을 찾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죠. 어쩌면 한강의 시에서 회복이란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기보다 다시 햇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순간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아직 알 수 없어도 잠시 얼굴에 닿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도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작가가 오래 골몰하고 고민한 인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내밀한 목소리로 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강 작가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날 새외 여러분의 연주로 햇살이 다시 내게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풍경을 그릴 수 있는 음악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면서 어떤 풍경 떠오르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름 운, 낮잠을 깨니 흰 구름 둥둥 가운데 일부 전해드릴게요. 임재원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임재원의 여러분의 연주로 구름 운 낮잠을 깨니 흰 구름 둥둥 가운데 일부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한용운 시 임준희 작곡의 하늘 끝 먼지 없어를 문현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독서의 계절, 독서의 달 9월에 펼쳐지는 서울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무더위로 잠시 문을 닫았던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야외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고요. 아주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QR코드만 찍으면 약 20만 권의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행사는 2주 동안 펼쳐지는데 서울도서관과 서울시청 일대에 설치된 QR코드로 위치를 인증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전자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됐던 위치 기반 전자책은 서울 야외 도서관 세 곳이 운영하는 날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9월부터는 평일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 장소도 넓힌 거라고 해요. 도서관 휴관일에도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공간에 인증용 QR코드와 안내 배너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책을 매개로 하는 작가와 시민의 만남도 마련됩니다. 읽다, 고전부터 AI까지 철학으로 시대를 만나다를 주제로 작가 힙톡이 열리는데요. 힙톡이란 최근 MZ세대 유행어인 텍스트 힙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를 세련되고 멋지다는 뜻의 힙으로 소비하는 문화죠. 서울시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9월에 시작되고 야외 도서관은 자치구로 확대돼서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풀새출의 풍류도시 감상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서울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행사에선 학교와 문화시설 56곳에 팝업 야외도서관 키트를 활용한 소규모 야외독서공간도 만든다고 합니다. 팝업 야외도서관 키트란 이동식 책장, 의자, 매트, 엄선된 도서가 패키지로 구성된 이동식 도서 세트라고 해요. 네, 서울시 광장 하면 또 경복궁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경복궁 타령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최수연과 두 번째 달이 함께하는 경복궁 타령, 그리고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경복궁 타령 만나보시면서 두 곡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른 느낌의 경복궁 타령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최수연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경복궁 타령, 그리고 이어서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경복궁 타령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가을이 오면 만나보시죠.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가을이 오면 감상하셨습니다. 네, 유난히 뜨거웠던 올해 여름, 이 8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의 끝곡 예네 도시 어느 저녁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을을 담은 9월에 또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2시간 남짓 남았네요. 달력에서 숫자 하나 바뀌는 것 뿐인데 왠지 여름과 헤어지는 기분이 드는 것도 같죠? 뭐 날은 덥고 습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선풍기 에어컨 찾는 건 여전하지만 말이에요. 9월이 돼도 당분간 여름은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올여름 아쉬웠던 것들 남은 여름에 해보면 어떨까요? 여름 과일이나 여름 제철 음식도 마지막으로 맛보고 공기가 달라지기 전에 바다 구경도 가보고 또 아이스크림 물고 더운 밤 산책도 해보고 말이에요. 여름의 끝자락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정석 씨의 노래였죠. 여름날의 추억 오늘 첫 곡으로 같이 들었어요. 덥다 뜨겁다 했던 여름인데 시간이 가긴 갑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 31일이고요. 뭐 이제 1시간 55분 지나면

물보라님, 어느새 8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추적 추적 비가 한 시간째 내려요. 비가 꽤 많이 오죠 올 여름. 예, 초반엔 잘 안 오는 거 막 가뭄과 장마와 폭우와 가뭄, 이게 하도 막 무한루프처럼 돌아가니까 어땠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아무튼 요즘은 비가 자주 온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가을모기님, 올해 처음으로 포도 선물 받았어요. 어느새 가을도 추석도 성큼 다가오고 있나 봐요. 남은 한 해도 달콤한 포도처럼 좋은 일들로 알알이 채워지길 바라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글도 예쁘게 잘 쓰셨다. 이 보통 우리가 바래요라고 하는데 바라요라고 쓰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만 해도 뭐뭐뭐 하길 바라 이러면 밖에서 피디님이 바라가 뭐야 바라가 현미냐 바라게 막 이러면서 저 뭐야 바래라고 다시 해 뭐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뭐야 이제 그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바라가 맞는 건데 거기다 대고 아닌데요 선생님 바라가 맞는데 했다간 다음 주부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래로 고치고 그랬지. 그랬는데 청취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바른말을 써주시니까 제가 방송하기 너무 편하고 제가 문득 까먹었던 거 다시 되새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유재하 씨의 노래 듣고 갑니다. 텅 빈 오늘 밤.

유재하 씨의 텅 빈 오늘 밤 들었습니다. 자, 공연 티켓 준비해 있습니다. 가객 송창식 with friends, 안예은 씨, 함춘호 밴드, 그리고 유리상자가 함께하는 공연이에요. 9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 말머리 공연 달고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모두 10분 추첨해서 티켓 2장씩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오늘 선곡표에 올려드릴게요. 조금 정보를 좀 더 드리자면, 유리상자는 그 유리상자의 노래는 부르는 공연이 아니고요. 송창식 씨 노래를 유리상자가 3곡 정도 부르고, 송창식 선생님하고 한 3곡 정도 같이 부르고, 또 여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도 있고 아주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티켓 협찬. 예, 마지막 날이니까 꼭 막차라도 타시기 바랄게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 신청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해보세요. 자, 여기 사연 번호가 메이플팝님이신데요. 주말에 가족 종친회 벌초 행사가 있어서 처음으로 갔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가족분들과 모이는 행사라 낯도 가리고 불편해서 안 갔었거든요. 아우, 근데 웬걸 밥 먹고 잠깐 앉아 있었더니 용돈 봉투까지 쥐어주시네요. 진작 갈 걸 그랬어요. 아우, 아까워라. 그동안 몇 년 동안 그거 모으면 다 얼마야. 처음이라 주신 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 그 불편하고 뭐 아유 나 막 겸연쩍고 이래가지고 미루고 피하고 이러다가 결국 하고서는 아우 이걸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은 게 있죠. 우리 메이플팜님 그러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아유 핸드폰이 그냥 전화만 되면 됐지 뭐 이러다가 한 4인가 5인가 뭐 그 시리즈 나왔을 때 처음 샀거든요. 아우 이 좋은 걸 왜 안 산 거야. 그래서 옆에서 먼저 쓰던 친구들한테 막 뭐라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니가 같이 하자 그래야지. 니가 안 한댔잖아. 안 해도 임마 억지로라도 니가 억지로 그래야 친구지. 이런 적도 있고요. 라식 수술도 뭐가 어떠고 저쩌고 하다가 한 다른 분들보다 한 20년 늦게 했는데 원래 한 20년은 기다렸다 해야지 안전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린 것도 있는데 아우 이렇게 좋은 걸 왜 돋보기 이 좋은 걸 내가 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유 뭐 잘 골라야지. 또 너무 덮어놓고 하면 안 되지만. 아, 자, 게스트도 빨리 모셔야 되겠네요. 더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월요일 월간 그 남자 하는 날인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 소리꾼 정승준 씨를 모십니다. 정승준 씨입니다. 자,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예, 너무 훈남이에요. 예, 잘생기고 아주 지금도 밖에 계속 서 계시는데

보통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들어오시는데 계속 저기 서 계시는 게 마치 그 운동선수가 라인 밖에서 자기 순서 기다리는데 빨리 내 순서 와라. 내가 들어가서 그냥 골도 넣고 뭐 홈런도 치고 할 거야. 막 이런 그 각오가 보이는 듯 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자, 정승준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다 환영합니다.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자, 2부에 K클래식 한장 같이 넘길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국악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듀스의 노래입니다. 나를 돌아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자, 오늘 또 한 분의 뛰어난 젊은 소리꾼 만나봅니다. 정승준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승준입니다.
0: 정승준 씨, 우리 이음밤 첫 출연이신데
1: 네.
0: 여기 카메라 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음 가족분들께 인사 좀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네. 소리꾼 느낌보다는
1: 네.
0: 운동선수상이다 혹은 배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클로버님께서 훈남 배구선수상이래요.
1: 배구요?
0: 배구선수 어떻게 생겼나요?
1: 그러게요. 저같이 배구선수. 생겼나?
0: 일단 운동을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기신 건 맞고요.
1: 네.
0: 푸들푸들님은 저 갑자기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1: 저 때문에 우울함이 다 사라진 거면은 정말 극찬이네요. 감사합니다.
0: 화면만 보고 우울함이 네. 갑자기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1: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외모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0: 아니에요. 지금 이 방에서는 1등이시잖아요. 어찌됐건. 예, 우리 인설이님 애인 있나요?
1: 예, 아 없습니다.
0: 아, 없으시대요. 이분 네. 남자분이신데 그 본인이 없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 출연자가 나오면 있을까봐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1: 아이고,
0: 예, 없다고 다행입니다.
1: 네.
0: 밤토리님도 오 분명 국악인이라 하셨는데 구릿빛 피부에 건강하신 모습이 운동선수 같으세요. 운동도 좋아하시나요?
1: 네, 운동 많이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자꾸 다른 얘기부터 하게 됐는데 일단 네. 나온 김에
1: 네, 소리꾼인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운동 이야기로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0: 아, 수영을 네. 수영을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1: 거의 날마다 이제 안 바쁠 때는 거의 날마다 이제 저녁에 강습을 받고 상급반에 앞에 이제 1, 2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0: 와 그러면 접영은 기본
1: 아 접영을 그래도 제 자신 있어 하는 거
0: 그리고 그것도 할 줄 아세요? 이병 서서 예. 물에 떠 있는 거
1: 예, 스컬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 떠 있는 것도
0: 그게 제일 어렵던데
1: 그쵸 이제 물을 많이 이렇게 만져야 되니까
0: 예,
1: 예 이렇게
0: 물을 만져줘야 되는구나.
1: 그렇죠. 물의 무거움을 이렇게 느껴줘야 돼요.
0: 아,
1: 애기 다루듯이.
0: 나는 항상 물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저리 가 이러니까 안 되었던 건가 보다.
1: 그럼 이제 빠져서 이제 꼬르륵.
0: 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네. 전공이 판소리시라고요.
1: 네, 전 소리꾼입니다. 판소리를 전공했고
0: 예, 예.
1: 이제 16살부터. 이제 성창순 선생님께
0: 네. 네,
1: 작고하신 성창순 선생님께 보성 소리를 배웠습니다.
0: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여기 많이 등장하시거든요 우리 음밤에
1: 그쵸.
0: 김준수 씨, 김수인 씨,
1: 네.
0: 유태평양 씨도 얼마 전 네. 다녀갔고 그런 분들하고는 이렇게 뭐 나이대라든가 뭐 관계 이런 게 어떻게 되세요?
1: 이제 친구 다 동료고 친구죠. 이제 준수 씨랑 저랑 같은 연생입니다. 91년생.
0: 아 그렇구나. 아, 되게 동안이시다. 예.
1: 생일도 하루 차이예요. 준수 씨랑.
0: 아하.
1: 9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9월 26일.
0: 예예. 예.
1: 그날 뭐가 있었나봐요.
0: 그렇군요. 그럼 유태평양 씨하고.
1: 아 예, 유태평양 씨는 저보다 한 살 이제 유태평양 씨가 한 살 동생. 이제 근데 아. 뭐 동료죠. 친구고 동료죠. 네.
0: 수영은 유태평양 씨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1: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예. 아 진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하거든요. 평양 씨가.
0: 오, 예, 예.
1: 그래서 진짜 쉐입이 달라졌어요. 살 엄청 최근에 되게 건강하게 또 뺐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
1: 아 저는 요즘에 힘들어 가지고 점점 찌고 있는데.
0: 아니 근데 체격이 진짜 좋으세요. 그리고 피부가 원래 까무잡잡하신 거 이렇게 구릿빛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운동

0: 아니한 사람들 그 톤이 좀 나오시는데.
1: 예, 아, 바다를 이제 올해에 좀 자주 갔었어가지고
0: 네.
1: 바다 수영하니까 또 타더라고요.
0: 그렇구나. 그 유태평양 씨하고 김준수 씨하고 살로메 공연 얼마 전에 같이 하셨는데 거기 같이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네.
1: 맞습니다.
0: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1: 이제 메나드라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예,
0: 아하.
1: 이제 시종장이죠.
0: 예.
1: 이제 그 살롬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그이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다
0: 헤롯
1: 보니까
0: 왕을
1: 네.
0: 중심으로 그 밑에 이제
1: 그쵸.
0: 딸이죠?
1: 예,
0: 저기가
1: 딸이
0: 살롬의,
1: 살롬의
0: 예.
1: 예고 이제 저는 이제 살롬에게 복수를 하는 역할입니다.
0: 뭐 앙심을 품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1: 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던 사람을
0: 예.
1: 이제 원래는 노예 출신의 이제 노예 출신의 극 중에서 남친을
0: 예.
1: 이제 제가 왕비랑 사랑을 나누면서 높은 자리에 올려놨는데 이 남친이 공주에게 사랑을 빠져서 저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근데 어리석게도 그 공주에게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증명하다가 바보같이 자결을 해요.
0: 어머.
1: 근데 또 이제 공주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이나 정말 하나의 그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공주를 죽여야겠다라는 이제 계속 마음을 갖고 있다가
0: 자, 이제 여기까지만 예, 해주시고.
1: 예, 그
0: 사실
1: 정도까지만.
0: 이게 창극으로 발현이 되기에는 되게 좀 난해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그 보수적인
1: 그쵸.
0: 문화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막 남,
1: 네.
0: 막 동성 간에 그런 것도
1: 맞아요.
0: 나오고, 뭐.
1: 네. 근데 이제 요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
0: 예.
1: 게 제가 맡은 메나드 역할이 원래는 이제 원래 극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0: 예.
1: 작품에는 시종이 여자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0: 아하.
1: 이 내용 자체 이 원작의 내용을 이제 고선웅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언어들로 편찬을 하면서 이제 저 메나드라는 역할이 새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0: 네, 아직도 이제 서울 공연은 마쳤지만 지방 공연들이 이제 줄줄이 예, 계획이
1: 그쵸.
0: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서 직접
1: 네.
0: 예, 작품 만나시고 정승준 씨의 연기도
1: 네.
0: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오열 연기를 하거든요. 막 눈물
0: 아,
1: 연기도 하고 이러는데
0: 예.
1: 사실 이렇게 전 소리꾼이다 보니까 뭐 연기에 막 되게 대단히 자신이 막 있진 않지만
0: 오, 예.
1: 그 순간에 무대에서 또 굉장히 감정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많은 응원을 얻고 있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공연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릴로정님께서도 공연장에서만 뵙다가 스튜디오에서 뵈니 더 멋있으신데요. 예. 그리고
1: 그래요?
0: 순수앤님은요.
1: 네.
0: 이게 뭐야? 좀 읽어주실래요, 직접?
1: 대학 신입생 때썸 탔던 승준이가 생각난다. 너왜 나한테 금반지 주고 나중에 다른 애한테 갔니? 사랑과 우정 중에 우정이 더 중요했니?
0: 이승준 씨가 그 우리 정승준 씨 아니죠?
1: 아닌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저는
0: 그냥
1: 금반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주었다는 얘긴데
1: 아,
0: 이름
1: 그럼 제가 줬네.
0: 예. 동명의 승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다 대고 저희
1: 순수엔 미안하다. 그땐 내가 어렸어.
0: 그러게. 그때 그렇게 될줄 알았으면 금반지 아낄 걸뭐 예? 아니 무슨 소리야. 자, 그래요. 우리 정승준 씨 오늘 라이브 두 곡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월간 그 남자. 정승준 씨에게 노래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실시간으로 사연 보내 주십시오. 신나는 사연, 위로가 필요한 사연 상관없습니다. 사연 보내 주시면 정승준 씨가 준비해 오신 음악에 맞는 분에게 불러 드리도록 할게요. 말머리 내 노래 달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사연 뽑힌 분에겐 이 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리죠. 자, 밤에 노래하시는 건 상관없으세요?
1: 아, 그럼요. 네.
0: 네.
1: 오히려 밤이 좀더 편한 것 같은데.

0: 다행입니다. 저희한테 딱 맞는 초대 손님이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라이브는 미리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분의 사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아, 예. 예, 제가 미리 사연을 받고 네. 이제 좀 많이 그 공감을 받아서 이분에게 꼭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웬즈데이님께서 제 사연을 읽어볼까요?
0: 네. 읽어볼까? 예.
1: 요 며칠 회사 일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대충 때우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비슷한 심정으로 살아가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밥 먹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아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 밥도 대충 응? 건너뛰면서 대충 먹으면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사는지.
1: 그러니까요.
0: 승준님도 밥 못 챙겨 먹을 정도로 바쁠 때 있으시죠?
1: 그쵸. 그 사실 이제 지방이나 뭐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시간이나 뭐 이동 시간에 따라서
0: 예.
1: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예. 뭐 또 이동 많다 보면 정말 막 일주일 동안 김밥만 먹을 때도 있고. 저는 근데 김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아, 저도요.
1: 네.
0: 그래. 난 한 달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1: 오, 한 달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0: 아, 그 대신 이제 뭐 참치김밥, 소고기 그쵸. 김밥 이렇게 계속 바꿔야지.
1: 그렇죠, 그렇죠.
0: 안에 들어가는 거.
1: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정말 없으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떻게 이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정말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0: 아니 그럴 때는 그 약간의 이제 순간적인 슬럼프잖아요, 그게.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건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1: 그럴 때는
0: 예.
1: 일이 없을 때의 저를 상상하면은 바로 치유가 됩니다.
0: 그 초조한, 그 네. 초조해야 하는 나를. 네.
1: 그렇죠. 일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 뭐라도 하는 게 낫지. 누군가 나를 불러줌에 감사해야 된다.
0: 네.
1: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웬즈데이님이 전에 어떤 상황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회사 일이 휘몰아칠 때는. 그 구직 활동을 몇 년째 하고 있는 나를 상상한다든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갑자기 내일부터 어디 갈 데가 없어진 그런 그쵸. 끔찍한 상상을 잠깐 해보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까요?
1: 그니까요.
0: 그래요. 웬즈데이님에게 우리 정승준님은 어떤 곡을 불러주시게 될까요?
1: 아, 좀 제가 용감한 선곡을 했는데
0: 네.
1: 가요를 사실 준비했어요.
0: 원래 가요도 잘 부르세요? 자주 부르세요?
1: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정말 약간 많이 위안을 받았던 곡이에요.
0: 네.
1: 이제 정승환 님이 부르신 보통의 하루라는 노래인데
0: 네.
1: 제가 이제 이 노래를 그래도 이렇게 들려드리면 또 여기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많이 공감하고 위로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0: 네.
1: 그 곡을 이제 선곡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발라드 곡을 야, 이게 방송에서 불러야겠다고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1: 그렇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리꾼이니까
0: 예.
1: 소리도 이제 소리를 더 들려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판소리는 또 이제 좀 이따 뭐 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고
0: 예, 예, 예.
1: 가요 하나 한번 불러볼까 하고.
0: 그래요. 그럼 예. 저 라이브 석으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1: 네.
0: 정승환 씨의 곡을 정승준 씨가 불러주십니다. 약간 이름도 비슷한 정승준에서 정승환도 나오고 이세준도 나오고 막 분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2: 떨리네요.
0: 떨리세요?
2: 네.
0: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배구 선수상이라고 했었는데 그 뭐야 배구 경기 보다 보면은 이렇게 라인 밖에서 교체를 기다리는 선수, 축구 같은 것도 그래요. 교체 라인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 안에 있는 축구 선수가 빨리 나와야지 내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뛰는데 나오는 애들은 특히 이기고 있는 팀은 이제 시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막 걷는 건지 뛰는 건지 이러면서 온단 말이죠. 그럼 아우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잘할 테야 라는 표정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막상 공이 오니까 살짝 긴장한 느낌이에요.
1: 아, 네. 잘 해봐야죠.

0: 잘해봐야죠. 근데 진짜 그 뭐랄까 호감형이시다. 예,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1: 감사합니다.
0: 표정도 그렇고 정승환 씨의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보통의 하루 오늘 정승준 씨 덕분에 저희한테 되게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노래는 보통의 하루.

0: 정승준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클로버님께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순수한 목소리가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참 순수하다, 매력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아. 네, 올라갔고요. 한준희님께서 잘하고 계세요. 떨지 마요. 약간 조금 긴장한 듯한 느낌이 여러분들께 전해지면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네, 문혜영님도 조금 긴장하시는데 귀여우세요 하셨는데 좀 긴장하신 거예요?
1: 아 이게 어쨌든 제 전공으로 이렇게 생방송에서 제 전공이 아닌 다른 노래를 불러보는 게 거의 처음이라
0: 아, 예.
1: 크로스오버 빼고요.
0: 아, 예. 예.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웨스턴 가드님께서 국악하시는 분들 가요 부를 때 독특한 국악 바이브가 있던데 승준님은 그냥 가수 바이브네요. 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물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원래 직업을 가장 감쪽같이 속인 노래인 것 같아요.
1: 아.
0: 그 소리꾼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1: 예, 아, 소리꾼 중에서도 이제 미성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듣는
0: 예,
1: 편인데
0: 예.
1: 이제 좀 저는 이게 장르가 살짝 구분이 될 때 더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요를 부를 때는 좀 더 그냥 제 느낌보다는 좀 더 그냥 가사 느낌에 그냥 더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같아.
0: 오, 그러니까 지금 가요 부를 때랑 이 소리 할 때랑 발성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이 되세요?
1: 아유,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데, 해보는 거죠.
0: 어려운데 자유자재로 된다는 얘기.
1: 아, 그 아닙니다. 아유.
0: 아, 예,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막 하트가 완전히 막 흘러 넘치고요.
1: 네.
0: 예, 순남이세요. 순수한 두부남.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애견남, 미성.
1: 네. 예,
0: 보통 이제 남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칭찬의 의미로 건네는 많은 여성분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스며듭니다.
1: 네.
0: 아예 가수로 나설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도 보이는 것 같아요.
1: 아니, 뭐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면 사실 요즘 시대에는 좀 다양하게 다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습니다.
1: 이미 뭐 소리꾼이면서 가수죠.
0: 그렇죠. 그런 거죠.
1: 네, 그래.
0: 예. 예. 방송에 예. 나와서 노래를 가수 가요를 부르는데
1: 그렇죠.
0: 예, 가수이신 거죠. 자, 정승준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잘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스텔라 잠과 폴킴이 함께합니다. 보통날의 기적.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월간 그 남자 특별 게스트 소리꾼 정승준 씨를 모셨는데요. 이번 두 번째 노래의 주인공을 이제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소개해 드릴까요?
1: 이제
0: 뭉치님 사연부터.
1: 네, 뭉치님께서 와, 저 수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반가워요. 근데 겁이 많아서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조언과 응원 부탁드려요. 뭉치님, 이게 날마다 하느냐 안 하느냐도 되게 많이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 레슨을 받고 수업을 받으면서 자유수영에 가서 조금 배우셨던 거를 복기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냥 화이팅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제대로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다음 물보라님은요. 네,
1: 다초점 안경 맞추고 왔어요. 안경 너무 비싸요. 50만 원 목돈 들었어요.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50만 원이나.
0: 다초점 안경이 뭔지 아세요 혹시?
1: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나중에 탈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1: 이게 약간 난시를 위한
0: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 죄송합니다.
0: 나이 먹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아직 몰라도 돼요. 6287님.
1: 아들이 영어 학원 한 달 쉬고 오늘부터 새로운 곳에서 영어 시작했습니다. 영어 이름이 해리인 저희 아들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0: 해리에게.
1: 해리, dear 해리, cheer up.
0: 야, 영어도 잘하네. 자, 2096님.
1: 네, 1톤 트럭에 가득 채워진 자재 내리느라 땀과 비에 젖었더니 감기 기운이 있네요. 알맞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왜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오늘 안 그래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0: 네. 자, 아이고, 감기 기운 딱 퇴치하고 주무셔야 되겠는데, 뭐 약 있으면 좀 드시고 아니면 비타민C라도 그냥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예.
0: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 봐요. 9414님.
1: 네. 8월의 마지막 날, 올해 59세 생일은 더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특별한 분께 특별한 선물도 받게 돼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깊은 건 둘째 이모와 함께 식사했어요. 너무나 잘 드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0: 예,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0: 자, 이 가운데 어떤 분께 노래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1: 저는
0: 느낌이 왔어요.
1: 네, 9414님께
0: 9414님. 예. 네,
1: 오늘 또 정말 이제 50대의 마지막도 생일이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뜻깊은 날이고 또 특별한 분께 선물도 받았다고 하시니 제가 또 좀 신나고 재미있는 음악으로 좀 이렇게 흥을 돋궈드리면
0: 너무 좋아요.
1: 네, 어떨까 해서.
0: 9414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자, 그럼 승준님 저기 라이브석으로 다시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0: 오늘 고수를 한 분 모시고 오셨는데 이민영 씨입니다. 이민영 씨도 너무 훈남이어가지고 아까 처음 등장할 때 채팅창 또 난리 났었어요. 훈남 대파 대 뭐라고 파티라고.
1: 제 오랜 친구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0: 대학 동기인 네. 두 분이 들려주는 심청가 중에 방아타령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1: 그때여 소리꾼 정승준과 고수 이민영이 국악방송 라디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방아타령을 한번 놀아보겄다.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다들 야 역시 소리꾼이구나. 네. 네.
2: 이렇게
1: 예예 예. 자리로 와주시면 되고요. 물원님께서 진국이다. 행복터치님 확실히 소리를 더 잘하시네요.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나다님 오늘은 그냥 미소가 지어집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다들 어쩜 이렇게 미소가 예쁘냐고.
0: 아
1: 예. 그게 생글생글 예. 웃으면서 소리를 해주시니까 더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소리꾼 중에서도 미성
0: 네,
1: 평가.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아요.
0: 아, 네.
1: 아, 뒤에 그
0: 아, 조금 예. 조금 또 생방이라서 약간 긴장을 했더니 아, 이거 잘했을랑가 모르겠네요.
1: 어머. 잘했을랑가 모르겠단가? 예. 아니, 엄청 잘하셨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발라드 할 때 그 풋풋한 순수함이 또 매력이었다면 지금은 네. 진짜 막 이게 노련하신 분 아. 네, 그런 느낌이 왔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예, 우리 정승준님. 네. 사실, 그, 오늘 이음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팬텀싱어에도 네. 출연하셨었다고요?
0: 아, 예, 팬텀싱어에도 출연했었고, 예. 최근에 또 뭐, MBN에서
1: 네.
0: 그,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긴 했는데, 별로 조금밖에 안 나와서요.
1: 아 그렇구나. 예 앞으로 나올 일 많을 텐데요. 뭐.
0: 에이,
1: 예 모우라님께서는 네. 직접 읽어주실래요? 예.
0: 정승준님의 심청가를 듣다 보니 한복 곱게 입은 춤꾼이 춤추는 모습이 떠올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생글생글 예 웃는 그런 춤꾼이. 네. 또 6186님은요?
0: 종일 비가 와서 기분이 다운되고 있었는데 승규님 판소리를 들으니 흥이 절로 납니다. 얼씨구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5299님
0: 속이 뻥 뚫리는 소리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기 여기 분위기가 다 좀 이렇게 칭찬을 잘 해주시는
1: 아니요 칭찬 절

0: 절대 안 하는 분들이세요. 아. 일단. 난 처음 칭찬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사연의 주인공 9414님이신데
1: 내 노래 주인공 이진아. 사연은 녹음을 놓쳤지만 소리는 녹음 잘했어요. 정승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웬즈데이님이 9414님이신가요?
0: 아니 그 웬즈데이님은 첫 번째 사연이고
1: 9414 저기 59세 생일이신
0: 맞습니다.
1: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생신 축하드립니다.
0: 우리 이음 가족분들이 칭찬을 원래 잘해주시는 분들이지만 네. 진짜 너무 막 그냥 그게 다란 칭찬을 하실 때랑 네. 그냥 이렇게 예의상 하실 때랑 저는 구분이 가거든요. 오늘은 100% 다 진심이에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진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마칠 시간이.
1: 살짝 또 약간 판소리 할 때 또 긴장했는지 살짝 땀이 좀 났는데. 아유 또 오늘 너무 또 이세준 쌤께서 너무 편안하게 또 잘 이끌어주시고
0: 고맙습니다.
1: 피디님이랑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너무 좀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밖에서 흐뭇하게 봐주시니까 네. 좀 응원에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댓글은 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제가 위로 받고 많이 응원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0: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 주셨어요. 네. 우리 이민영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다음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1부 끝곡 아이유의 드라마 들으면서 승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크라잉넛의 요거보다는 조금 템포가 있는 노래죠. 그런데 카더가든이 정말 멋지게 다시 불러줬어요. 수세희님께서 주말에 창작 뮤지컬 엉클스에서 락보컬로 완벽 빙의한 모습에 진심 감동했어요. 긴 파마머리 분장에 살짝 충격 먹고 시작했지만 진심을 다해 불러주신 넘버들 덕분에 귀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쭌디 애정신 때문에 다음 공연이 보고 싶으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에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방송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쭌디가 지난주에 뮤지컬을 시작했잖아요. 엉클스라고. 근데 애정신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 그랬죠. 근데 뭔가 드라마가 부족하다고 공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애정신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 대사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약간 스포가 되려나, 이제 과거 연인

이었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서 친구들과 모여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꿈속에 찾아온 것 같은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건데, 예, 거기서 이제 그런 게 팬분들이 미리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뭐 있냐고 해서 아니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와서 봤다가 이제 살짝 그런 게 있으니까 당황하셔가지고 팬들이 그래가지고 그 뮤지컬에 출연하신.

막 웃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제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 뮤지컬 배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배우와 손을 잡았습니다. 뭐 자꾸 웃음이 나냐 이렇게 주책 없이. 예. 자,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진 보면서 얘기 나눠주시죠. 주말에 찍은 사진 보내주십시오. 예, 카페에서 또 비오는 창밖을 찍은 사진, 쇼핑 가서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찍은 전신샷, 예, 같이 산책하다가 사랑스러워서 찍은 아이 뒷모습 등등 여러분의 핸드폰 빨리 이렇게 보시고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금요일날 찍은 사진도 괜찮아요. 금요일이면 뭐 주말이지 뭐.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요. 그 중에 스태프들 투표로 한 분 뽑아서 유튜브에 사진 보여드리고 선물도 두 개로 두 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인증샷 샵 0302로 받아요. 이미지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듭니다. 자, 일기예보의 노래 인형의 꿈, 또 신성우 씨의 노래 서시 두 곡 듣고 옵니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신성우 씨의 서시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00님이세요. 주말에 낮에 따온 봉숭아 꽃과 잎에 약간의 소금과 식초를 넣고 찌어서 손톱 위에 올리고 묶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풀어보니 옅은 봉숭아 물이 들었네요. 첫눈 올 때까지 버텨주려나요? 예,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에 두 군데 묶으셨군요. 아, 예쁘게 잘 들었다. 저 어렸을 때 해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누나가 있는 집 아이들은 이런 걸 누리고 살았었죠.

있죠.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이게 어떤 누나가 저한테 해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나가 셋이나 있어서 막 해주면서, 이거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라고 저한테 얘기해준 것도 기억이 나고요. 첫사랑이 뭐야? 라고 내가 되물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열심히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2089님께서 꽃게 한 마리 넣고 계란 탁 넣고 혼라 했어요. 혼라, 혼자 라면 먹는 거 혼라라고 하는군요. 우와, 좀 사시나요 2089님? 라면 하나 끓이는데 꽃게를 한 마리를 통째로 넣었네 거의. 와, 제대로다 진짜. 그러면 뭐 이렇게 향 혹은 뭐 이렇게 분말가루 요 정도, 혹 아니면 뭐 끼케야 건더기 수프에 좀 껴있는 거 요런 거는 봤어도 저렇게. 예전에 소백산인가 겨울에, 예, 단체로 이렇게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대게, 대게는 아니다, 홍게, 홍게 그거 쪄서 먹고 그게 많이 남아서 그거 남은 거 다 때려 붓고 라면을 한 10개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혼자서도 되네 저게. 아우, 먹고 싶다. 8554님, 비가 와서 강아지 운동장 대관에서 똥강아지들과 다녀왔습니다. 너무 이뻐서 올려봅니다 해주셨어요. 아, 나 우리 이음 가족들이 뭐 강아지들 뭐 똥강아지들 이러면 이게 진짜 강아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진짜 똥강아지, 아니 똥강아지는 아니고 방송에서 자꾸 똥강아지라 그래. 그냥 강아지들인데요. 예, 아무리 봐도. 예. 너무 이쁘다. 좀 큰 사진으로 보고 싶다. 무슨 저 사진 작가들이 강아지들 이렇게 예쁘게 찍어놓은 사진들 모아놓은 거 보면 있을 법한 그런 예쁜 사진이에요. 강아지 운동장을 대관했다고 하셨는데, 운동장이 이제 야외 운동장은 아니고 저렇게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곳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저 밖에 운동장도 또 따로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아, 비가 와서 그랬다고 하니까, 예, 실내 운동장이구나. 카페 같이 생겼어요. 오, 혼자 보기가 너무 죄송하네. 노래 듣습니다. 샤반영의 헤요.

샵 안녕의 해요, 정일영의 기도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기도는 드라마 가을동화의 OST였죠. 예.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곡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더 볼까요? 4897님이십니다. 주말에 손녀 보기 했어요. 의사 선생님 된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픈 곳 다 보고는 기린도 아야 라면서 진료를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밥도 맛있대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미키마우스 가방 메고 그 기린 뭐야 이게 이렇게 장난감 청진기로 진료해주고 있어요. 아,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그나마 이거 뭐야 의사 선생님 또 환자 놀이가 좀 편해요. 내가 환자이고 우리 아가가 의사애죠. 그러면 계속 누워있으면 일어나면 아니야 아파서 못 일어나. 그러면 한동안은 넘어가 주다가 이제 해도 넘어가다 싶으면 아야 이러면서 일어나라고 하죠. 어우, 기린도 있고 동물들을 많이 갖다 놔야 되겠구나. 그냥 진료 보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게 애쓰셨습니다. 4897님. 2806님 새싹 사연인데요. 몽골에 가서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쏟아지는 별을 보며 마음껏 힐링하고 왔어요. 게르에서 자고 말도 타고 친구들과 실컷 웃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몽골의 넓은 하늘처럼 제 마음도 조금은 넓어진 것 같아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그 밑에 사막으로 보입니다. 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거는 물론 말도 타셨겠지만 저건 낙타죠. 제 눈에만 그런 거 아니죠. 낙타를 타시고, 낙타 아직 못 타봤는데 재밌었겠다. 게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둥근 텐트, 큰 텐트 집. 그 몽골 쪽들 나오는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너무 재밌었겠다. 저도 몽골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밤에 진짜 별이 쏟아지고 뭐 걸어도 끝도 없고 되게 뭔가 우리가 휴양 뭐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예, 마음의 힐링은 엄청나다고 하던데 넓어진 마음으로 돌아오신 2806님의 주말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은 0760님이신데요. 토요일에 무의도에 백합조개 캐러 갔었어요.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조개는 몇 개 못 캐고 물 빠진 갯벌만 걷다가 발을 이렇게 태우고 왔어요. 어머, 볕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물 빠진 바다를 걷는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얼핏 보고 무슨 저 다치신 건가 했는데 양말, 얇은 투명한 갈색 양말 신으신 것처럼 발이 발목까지 탔어요. 보통은 양말을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기만 하얗고 나머지 위가 타는데 반대가 됐어 지금. 그러니까 위에까진 바지를 입으시고 뭐 밑에만 탄 거야. 얼마나 재밌게 다니셨길래 세상에. 약간 화산 기운이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괜찮으신 거 맞죠? 좀 약 좀 바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연만 보고는 너무 재밌었겠다 했는데 발을 보고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하이하이님이 청해 주신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그리고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신지훈 씨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935님, 오늘 아내 생일. 주말에 가족들 모여 케이크 촛불 켜고 밥도 먹었죠. 제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 자랑합니다. 제겐 아직도 23살 어린 각시랍니다. 누가 59세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준님 하셨는데. 아니, 사진을 잘못 올리셨어요. 따님 사진을 올리시면 어떡하세요? 아내분 생일이지 하면서. 예? 설마 저분이 아내신 건 아니겠죠? 59세 아내분? 말도 안 됩니다. 진짜요. 농담 아니고. 아, 아까 9414님이 50대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셨었는데 일부에 소개되셨던 그분이신가요? 그럼 이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한번 보내주실래요? 4935님이시든 9414님이시든 괜히 전혀 상관없는 분들을 제가 엮는 건 아닌지. 근데 엄청난 동안이십니다. 예,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케이크도 너무 예쁘네요. 아까 그 제가 그 게르라고 뭐야 몽골 텐트 그 비슷하게 생긴 케이크를 들고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선물 받으실 분 다섯 분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일단 2806님, 7792님, 6287님, 8554님, 3903님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베스트 포토, 우리 제작진이 어떤 사진을 뽑았을까요? 2806님의 사진. 아, 예, 몽골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우리 2806님의 사진을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다. 예, 꼭 한번 나도 저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게 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주말 풍경 나눠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 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가봅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힘든 현실에 지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신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죠. 그 여정, 그 서사를 음악에 담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단 광칠. 곧 발표될 정규 3집 착신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낼 거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 한 곡을 얼마 전에 선공개했는데요. 오늘은 그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래 속 주인공 또는 화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따지고도 싶고 답을 듣고도 싶을 때가 있을 테니까요. 악단 광칠은 우리 무속의 바탕을 둔 음악을 통해서 그 마음을 대신 외쳐주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한판 굿과 같은 곡이 아닌가 싶어요. 악단 광칠의 T.A. 타

매일 웃음에 탈을 써. 탈 뒤에선 슬픔의 철가면을 만들어. 나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가. 다시 살게 하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 다시 꽃 피우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삶에 지친 사람의 노래이긴 하지만 절망과 탄식에 그치지는 않죠. 오히려 삶에 대한 열망이 느껴집니다. 자, 악당 광칠의 정규 3집을

은 11월에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은 그 예고편 티저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주정단님께서 예, 악단광칠 공연 실제로 봤는데 정말 열정이 넘쳤어요. 예, 저도 한번 얼마 전에 봤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예, 그때 맞죠? 봤어요. 9903님께서 체육 그리 좋아하던 우리 딸 확실히 고등학생 되고 나니 체력이 부쩍 딸리는 것 같아 너무 짠하네요. 공부 같은 거 왜 해? 시크한 척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막상 현실에 순응했는지 요즘 시험 기간 앞두고 밤마다 혼자 조용히 방에 있는 게 기특하지만 맴이 좀 그렇네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게요. 학생들 보면 좀 짠하죠. 그 이렇게 표현하니까 표현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아직 애들인데 아유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거 막 참아가면서 그게 사실 그거 자체가 공부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우리 꼬맹이 1학년짜리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거 제가 타원을 딱 시키고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데 아기 엄마가 갔다 와서 숙제부터 하고 이렇게 뭐 놀게 놀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저기 숙제 먼저 하고 놀까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러고서 숙제 그럼 하고 있어 아빠 손 씻고 올게. 손을 씻으면서 좀 짠한 거예요. 아유 저게 저 8살짜리가 학교 갔다가 학원으로 바로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바로 또 숙제 하겠다고 저 준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놀고 하자 그러고 딱 나왔는데 벌써 다 했어. 숙제 안 해 그랬더니 다 했는데 뭔데 숙제가 요거 뭐 한 페이지 쓰는 건 아, 세 줄 되더라고. 아 그래 내가 오버했구나. 야 그건 하고 놀아야지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지. 전지현의 소금 연주입니다. 여름날의 추억.

전지현 씨의 소금 연주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8399님, 준디, 연세 많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처음이다 보니 늘 고민이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부모님께 최선인 건지 늘 의문이랍니다. 정답이 있긴 있을까요? 하셨는데, 예, 뭔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고민. 연세 많은 부모님과 일상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선 아닌가요? 예, 그 정도면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예, 최선의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예, 그 다음은 이제 최선도 차선도 아닌 그냥 취향의 문제인 거지. 그런 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맞춰가면 되는 거죠. 일단 일상을 공유한다는 게, 예,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제일 어려운 걸 하고 계신데요. 뭐 나머지 것들은, 예, 충분히, 예,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잘 맞춰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96님, 제가 아내를 위해 닭볶음탕 만들어봤어요. 달게, 감자, 단호박, 양파 넣고 만들었더니 최고였어요. 엄지척 받았어요. 이야, 이 사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예, 아내분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저 단호박도 보이고 진짜 재료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한 숟가락 먹어보고 싶다 진짜. 아, 오늘 여러분이 음식 사진 같은 거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밤 잘 참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오늘도 2시간 꽉 채웠네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이, 오늘이 8월 31일인가요? 내일이 이제 9월 1일이구나. 9, 10, 11, 12, 네 달밖에 안 남은, 예, 올해도, 예,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곡 노스텔지어 들려드려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8월을 마감하는 날이 되니까요. 뭔가 숙연해집니다. 이번 8월에는 우리가 그동안 잘 겪어보지 못했던 큰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의 체온도 훌쩍 뛰어넘고 무려 40도도 넘기는 뜨거운 날에 대한 경험 우리 모두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 덕에 더위에 대한 내공도 좀 생겨난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더위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만의 8월 풍경은 저마다 다르셨을 듯합니다.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이 나실 듯한데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이제 오늘은 이 화려했던 8월을 잘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의 9월을 위한 준비를 잘 해보는 그런 하루로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부지런히 해가 떠오르는 동창의 밝은 희망을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업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번 8월을 돌아보는 시간 잠시 가져봤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8월이란 사실 아마도 여러분 그 더웠던 생각하시면서 잠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체온도 뛰어넘고 심지어 40도를 넘긴 날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온은 살면서 처음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 8월을 다 보냈습니다. 좀 힘이 들긴 했지만 그 덕에 더위에 대한 내공도 깊어졌다 할까요? 이젠 30도를 좀 넘기는 기온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8월 오늘로써 다 마무리되고요. 이젠 9월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죠. 앞으로 다가올 9월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 바라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단회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회상, 짧을 단자를 쓰는데요. 평조회상을 짧게 압축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8곡 전체를 14분이 좀 넘는 짧은 시간 동안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회상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평조회상의 여덟 곡을 압축적으로 연주한 음악이죠. 단회상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곡에 따라서 상령산이나 중령산과 같은 느린 부분은 한 장단 정도만 연주를 하고요. 후반부에서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곡들은 부분 부분 여러 장단을 연주하기도 해서 전체가 원래 40분이 좀 넘는 곡을 짧게 14분 20초간 연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향악곡의 백미, 수제천 준비했습니다. 수제천은 아명이고요. 원곡명이 빗가락 정읍입니다. 빗가락은 남녀음을 주음으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정읍은 지명인데요. 백제가요인 정읍사에서 그 유래를 찾습니다.

찾을 수 있는 음악이라서 그 지명을 딴 곡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읍사는 고려시대에 무고정제를 출 때 노래됐고요. 조선 전기까지도 무고를 출 때 정읍을 노래했습니다만 조선 후기 이후 무렵부터 오늘날까지 기악곡으로만 전승되고 있습니다. 18박 한 장단의 음악이지만 연주를 할 때는 박을 좀 느리거나 혹은 빠르게 연주해서 유연한 박자 구조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수재천 감상은 1장과 4장만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화학단의 연주입니다.

수재천 1장과 4장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농낙편을 연주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오늘은 단소와 가야금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농, 계락, 편수대업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남창 지름 시조 홀문창회입니다. 홀문창회, 문득 홀자고요. 들을 문자 창창, 바깥 외자를 쓰는데요. 문득 창 밖에서 무언가 들린다, 이런 의미죠. 음악을 듣기 전에 시조시를 읽고 먼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문창회 풍동죽하니 의시난군 이리성을. 문득 창밖에 부는 바람에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니 혹시 난군님의 신발 끄는 소리인가. 하무 백년 못 볼 임은 단장회를 모르시나. 어찌하여 백년 못 볼 임은 창자를 끊는 듯한 마음을 모르실까? 동자야, 뒷동산 송림초당 삼간에 달 비치었다. 하마 올 듯. 동자야, 송림초당 삼간에 달이 비치었으니 아마도 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남창지름시조 홀문창회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홀문 창회 풍동주 간이 의신안군 예리성을 하무백년 못 볼 임은 단장회를 모르시나 동자야 뒷동산 송림초당 삼간에 달 빛이었다 하마 올 듯. 남창 지름시조 홀문 창회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였고요. 노부영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윤덕 검고사한조 준비했습니다. 김윤덕 명인은 1953년 무렵부터 국립국악원의 국악사로 10여 년간 재직하셨는데요. 60년대 초반에 국악사를 그만두고 운현궁 부근에서 가야금 연구소를 운영하셨습니다. 1968년에 무형문화재 가야금사한조의 보유자로 지정이 되셔서 김윤덕 명인을 가야금 연주자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이분은 이미 1930년대부터 김용근에게 검은고 풍류를 배우셨고요. 또 한갑득에게는 검고산조도 배우셔서 검은고에도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한국국악예술학교, 지금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죠. 그곳에서 후진을 양성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윤덕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김윤덕의 검은고, 지영희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Thank you.

김윤덕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오랜만에 참 고풍스러운 산조 감상할 수 있었죠. 김윤덕의 검은고, 지영이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민요

오음음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감상하는 음악입니다. 경기민요의 대표주자 하면 몇 곡이 우선 떠오르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노랫가락은 무가가 통속화된 곡인데요. 시조시를 노랫말로 부르죠. 또 박자도 시조처럼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노랫가락은 무가가 통속화된 곡인데요. 시조시를 노랫말로 부르죠. 또 박자도 시조처럼 오박과 팔박의 혼합으로 노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춘가는 28청춘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신민요고요. 창부타령은 서울굿의 창부거리의 무가가 통속화된 음악입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0: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점고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군사점고 대목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나오지 않는 대목이죠. 흥미를 더하기 위한 장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군사 설움타령이라든지 세타령, 장승타령과 같은 대목도 다 원작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조조가 도망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들이 과연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걸 점고하는 내용이 군사점고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들어보면 군사들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모습들이 참 안쓰러운데요. 그런 내용을 담은 군사점고 대목 이번에 듣겠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조조보고 남은 군사 무던하다 밭배 불러라. 정욱이 영을 듣고 장대상에 높이 서서 좌수에 홀기 들고 우수에 칼을 짚고 군중에 호령하되 만일 점고 불참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전진에 아니맹이 불고요. 조조 듣고 아니 아니맹이가 어디서 죽었단 말이냐. 오림서 조자령 만나 창 맞아 죽었어. 아차차차 참 아까운 놈 죽었다. 그 근본 없는 놈한테 허망이 죽었구나. 또 불러라. 우부전사 천청소의 허무적이 허무적에 가고 울며 들어오네. 두고보사 손에 들어

내고 통곡하니 조져보고 너는 천청우 도리로 오연불배 계시마니 내기는 못 배워라. 허무 여기 어짜오대 성사

아주 멀어지고 타리우 참 맞았으니 저는 굴레할 수 있소.

애중한 처자고 널 얼굴이나 보고 지고 어서급히 죽여줘. 저조 망발로 생각하고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네 부모가 즉 내 부모여, 내 부모가 즉 네 부모라. 달래야 내보내고 떠불러라. 자기 병 골래종이. 골래종이가 들어온다. 제.

열고 왼발이 쭉 늘어져 다리 열고 공대팔 거침없이 휘저근역 꽁충꽁충 모두 발로 뛰어들어와 예 저저보고 대소하며 야 그놈 병신 부자놈이로구나 저놈 어디서 낮잠 자다가 삼베랑 맞은 놈 아니냐 저런 것들 군중에 두어야 후한

그리라. 우리는 앞에 달아나면 저놈은 뒤에 찾았다가 우리 간대만 꼭꼭 적병에게 일러줄 테니 적어도 없애버리자. 좋은 수 있다. 저놈을 잘 씻어 폭 삶아라. 한 그릇씩 아주 먹고 가자. 홀레종이 어이없어. 조조를 물구름이 눈이 찢어지게 한참 쳐다보더니만은 승상님 눈구녕 생긴 것이 꼭 인장시각이 되었소. 저거 보기 싫다 말 안 해라. 우기병 박들랭이!

여든다. 저거 오고 질색하여 아이고 저 장비군사냐? 박들령이 하는 말이 아니 네 아들놈이 장비군사란 말이오. 초조군사지. 내 이놈 초조라지. 아 인혁군사도 몰라본단 말씀이오. 네가 내 군사 같으면 왜 그리 성하냐? 아성하거든 회체 잡수시오. 예 그게 웬 말이냐? 아까 병든 놈은 국 끓여 먹는다 했으니 성한 놈은 회체 잡수야지요. 너는 별로 성하기에 반가워하는 날이로다. 아 군사놈들이 모두 미련해서 죽고 병신되고 그러지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한참 싸울 때 살짝 빠져 산꼭대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싸움꾼인 적은 제일 좋습니다. 쟁취면 앞장서서 들어와서 혹은 먹고

후기병 왕덩방이 왕덩방이 거동열 보속 엉덩이를

통보다. 뭐다 이리 가져오너라. 아니오. 대한총 좋은 말에 구현장을 탑북 실고 오는 뒤 오림에서 조자령 만나 다 요불었소. 조조 화를 내요. 이놈 목 베어라. 내 말 좀 들어보. 내가 그냥 준 것이 아니오라. 그놈의 망아지 새끼도 추세를 따릅디다 그려. 말끔 자룡진으로 비어같이 도망쳐가버리니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본식 없는 셈치고 그냥 나만 살아 돌아온 것도 다행이지요. 네, 이놈 이 난중에 말도 없이 어떻게 간단 말이냐. 아 승상님 말 좋아하지 마시오. 대로는 복병이 너무 심하니 말 탈 것 없이 들 것을 만들어 타고 가시든지 더 편하게 가실 양이면 발대지게 담어 짊어지고 상복 좁은 길로 빠져나가기 좋고 좋은 경치 구경해 가며 설렁설렁 한가위가 없으면 만사태평하실 것이오. 이놈 내가 안진병이란 말이냐? 저놈 아무 걱정 없이 말하는 게 저놈의 눈구녁 생긴 것이 일렐놈이로고 아 눈구녁으로 말씀드리자면 승상님 눈이 꼭꼭 큰일만 됐지요. 이놈 무화과야 말아내고 구현장을 또 있는 대로 잔뜩 징겨라. 또 불러라. 흑운장에 모금줄이 해. 모금줄이 들어온다. 모금줄이 들어와. 자.

너 이놈 내 목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 다름이 아니오라 오리미륵 양목에서 이룬 장수 쫓아오며 조절한 놈 어디로 가더냐. 내 이름 조절한 놈이라. 아이고 그 장수 말씀이 그렇단 말씀이지요. 그래 일렀느냐. 만일에 일렀으면 나라라 글씨 들어보시오. 주야를 찡그리고 승상반대만 일하니 아생년 우산을 타라. 어머 싸게 일렀구나. 글씨 들으시오.

그치, 옳단 말이오. 허우, 그 녀석, 그 장수를 데려다가 이 근처에 숨겨놓고 나 잡으러 온 놈이게. 윤죽일로. 그래, 일났단 말이냐? 일렀으면 달아나자. 가까워요, 아주 껐다. 내말 좀 들어보. 그래, 말해봐라. 어서 들어보자. 숙자 보고자 못되니 그 장수 주먹으로 구나. 한번 맞은 것이 이렇게 목이 들어갔소. 조조조아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리 저리 전공해보니 백여 명남은 군사 병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 점고 대목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예능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였고요. 조용수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사들의 모습이 비참한데요. 그들의 이름에도 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무적이란 군사가 있었죠. 허무적, 빌허, 없을무, 자취적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름이 비어서 자취가 없다는 뜻이고요. 골레종이란 군사도 있었습니다. 골레종이라고 하면 골 속에 종기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병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군사 이름에도 이와 같은 이름들을 동원한 것이겠죠. 조조 군사들의 처참한 모습, 군사 점고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나오지 않는 군사 점고 대목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비나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나리는 치국잡기, 액풀이, 살풀이 등으로 구성된 음악인데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선고사, 그리고 뒷년불에 해당하는 후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쌀 몽상 입은 이거 상쌀 거상버섯 달상이라 장인 삼촌복 채쌀 동네방네는 불난쌀 이웃집간 회살쌀이요 도장난 되는 실물쌀

안방을 접어들럭 이벽 저벽 벽 판살 내 외지간에 공망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마살 내금신 조항신 외금신 조항신

이번 8월에 어려웠던 일 있으셨다면 모두 실려보내고 다가올 9월을 잘 맞이해보자 하는 의미로 띄워드린 음악입니다.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삼재풀이 준비했습니다. 올해 혹시 삼재가 들어오는 분 혹은 삼재 가운데 있는 분 또 삼재가 나가는 그런 분들 모두들 계실 텐데요. 이 삼재풀이를 통해 시원하게 그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삼재풀이 유지숙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그 뜨거웠던 8월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그 무더위 중에도 묵묵히 일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한 달을 마감하는 날이 월요일이라서 색다른데요. 이제 오늘로써 8월 다 내려놓으시고요. 새로운 9월 희망찬 시간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송지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튼 설이 울째 동방은 점점 밝아오는 뒤 이날인즉 행선날이라. 벌써 선인들은 문전에 당도하여 갈대를 재촉하니 심청이 가만히 나가 선인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응당 갈 줄 아우나 부친을 속였으니 부친의 조반이나 망종 치어드리옵고 떠난 것이 어떠하오리까. 선인들이 허락하늘 심청이 들어가서 눈물 섞어 밥을 지어 상을 들고 들어오며 아버지 일어나 진지 잡수세요. 신봉사 일어나며 예 오늘 아침밥은 어찌리 일렀느냐. 그런디 그참 꿈도 이상하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어디로 가더구나 그려. 그래서 내가 뛰고 둥글고 울고 야단을 했지야. 수레라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라 아마도 승상댁에서 너를 감아태워 갈 꿈인가 보다. 심청이 더욱 기가 막혀

보고 문을 열고 나서 보니 선인들이 늘어서 성물대가 늦어간다. 최초이기 성화 같은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부친을 영영 속일 수는 없는지라. 닫은 몸 벌쩡 열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

신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여봐라 청아, 이게 웬일이여. 예? 여 아침 반찬이 좋더니 뭘 먹고 체했느냐? 체 안 되는 소금이 제일이니라. 소금 좀 먹어보아라. 이게 뭘 보고 놀랬느냐? 아니 어느 놈이 봉사 딸이라고 챙겨주냐? 어찌어요 이러느냐? 아가 가까보다 말아요라. 심청이 정신 차려. 아이고 아버지. 천하 몹쓸 부려이시군. 아버지를 속였나이다. 신봉사 이 말 듣고, 아니 원 이 자식아, 네가 나를 속였은들 효성 있는 네 마음이 얼마나 큰 일을 속였으리라고 이렇게 아비를 깜짝 놀래게 한단 말이냐.

그래, 무엇이 어쨌더란 말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아이고, 아버지! 공양미 삼백석이 어디 있어, 바치리까? 남경장사 선인들께 제수로 몸이

찬바를 묻어다가 실성 발광 미치는디.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쩌야 이것이 다 말이라고 하느냐.

서 눈을 뜬들 보글보글 야 눈을 떠야

저기 기가 막혀 온 부친을 부유 안고

선인들이 이 형상을 보더니만은 영좌가 하는 말이 신랑자 효성과 신봉사 일생 신세 생각하여 봉사 평생 굶지 않고 벗지 않게 꾸며주면 어떠오? 그 말이 옳다호고 백미 백석 돈 300냥 백모 마포 각 한 통씩 내어놓고 통인 모아 기별헌 연후 후에 심청을 가자 할제 그때야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께서 그제야 이 소문을 들으시고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거늘 심청이 부친전 여쭌 후에 승상댁을 건너 갔겄다. 부인이 심청을 보시고 화공을 즉시 불러 족자를 내어주며 내 여보아라 심낭자 생긴 형용 역력히 잘 그리면 중상을 줄 것이니 명심하여 잘 그리도록 하여라.

있잖아. 환지 그럴 지었으되 생기 살기를 봉간하고 주로

심청이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은 뛰고 둥글며 야단이 났는디 선인들은 재촉이라. 동네 사람들께 부친을 당부하고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금년 7월 칠석야에 함께 갈

오징어 배철을 잃고 춘추난 다정어여

성취율과

꽃이 지고 싶어 지자마는 사.

요리야

어,

장사로 허를 지내 가니 겉에 물은 가득 없고

황혼

명강을 돌아드니 백낙천일구구호 비파성도 끊어졌다. 청벽강을 그려가랴 소도

안제제요 월남오제교 분방목 고수성

삼유어부 천나비는 자식 찾는 슬프고

지나가 빚었던 곳. 그럼저럼 소상팔경을 지내갈 때 한국철 당도하니

누가라 우리 성군주 씨가 남순수하시다가 장문산대 풍하심에 속절없다.

저 절경 푸근 한우

지청은 현우 지금은 전장 언니며 꿈꿈풍실을 이제까지 전하느냐 서로 먼 길을

몇 번인고

부지런한 공. 자.

당도한 해당고딤 당수라 황풍이 대장하여 어룡이 싸우는 듯 벽력이 날이 넌 듯 태양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뺏겨 흐르쳐 안개가 쏘고 젖어진 날 가렵게 런 저리 봐

용강이며 강한 지장과

공개고고 봉규고 여러밖에 점재하여 죽었소서. 고사를 지내더니 심낭자 급히 물에 들어라. 성과같이 재촉하니 심청이 말 듣고 아이고

개척!

심청이 호동 보아라 횟눈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 샛별 같은 우르르 감고 저 마음을 없애고 만

연근은 보고 보겠네.

시기를 잘못 하면 남의 용왕은 전부를 주고 수구

심청이 정신 차려. 나는 지세천인이라 어찌 감히 용궁교자를 타오리까. 신여등이 여짜오되 상제의 분부요니 만일 안 타옵시면 우리 수공은 죄를 면치 못하나이다. 사양 따묻어요 교자 위에 올려 앉으니 신여등이 모시고 수정궁으로 들어갈지. 외도장

곁들여 노래 걸지 낭자 헌 풍악 소리 소궁의 진동한다 궁궐을 바라보니 효려 천지 세계라

호주렴 백곡간상 황치 잘라너다 선녀들이나요로요 초원을 들이노니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9월의 첫 아침입니다. 달력은 분명 새로운 달로 넘어왔는데 아직 공기 속엔 8월의 뜨거운 숨이 남아있는 것 같죠?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셔츠가 젖고 이마와 목덜미로 땀이 줄줄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흘린 땀, 내 일을 지키느라 흘린 땀, 가족을 위해 또 하루 밥벌이를 위해 묵묵히 흘린 땀방울들. 때로는 그 땀 때문에 진이 빠지고 마음까지 축 처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흘린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8월이 끝났다고 여름이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지만 9월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8월은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이 계절을 지나오셨습니까? 그 땀들이 가을의 결실로 천천히 돌아오기를 이 아침 조용히 기원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강원도 춘천 논매는 소리 방아타령입니다. 소리의 이유라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강원도 춘천 논매는 소리 방아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유라 왜 여러분이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여름 덥다 덥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셨을 것 같습니다. 땀이라는 거 참 신기합니다. 끈적끈적 짜증도 나지만 우리 몸이 위험할 만큼 뜨거워지기 전에 열을 낮추는 작용을 해줍니다. 다만 천천히 고르게 나는 땀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좋은 땀이지만 너무 짜고 끈적한 땀이 많이 나면 염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에 흘린 땀들 이래저래 참 엄청났을 건데요. 때로는 너무 지쳐서 아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이런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직하게 흘린 땀은 어딘가에 반드시 스며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9월, 이제 계절은 조금씩 가을 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여름 흘린 땀들도 너무 늦지 않게 좋은 결실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도들볕 우리 음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화요일 코너죠. 조선견문록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면조 평농 반주 음악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판소리 한바탕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승에게 한 대목을 배우고 수없이 부르고 또 다듬으면서 마침내 자기 소리로 익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이어져온 귀한 소리를 만나볼 오늘 음반은 2014년에 제작된 김소희째 박양덕 수군가입니다. 박양덕 명창은 1947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10살 무렵부터 소리길에 들어섰는데요. 그 첫 인연 가운데 한 분이 막내 고모부였던 동초 김현수 명창이었습니다. 김현수 명창에게 단가 어화 세상을 배웠고 이후 김현수 명창의 스승인 박복선 선생을 독선생으로 모시며 흥보가를 비롯한 여러 판소리 대목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는 만정 김소희 명창의 문화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춘향가와 심청가, 흥보가 등을 사사했는데요. 오늘 음반의 제목에 붙어있는 김소희째라는 말도 바로 이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소리의 맥을 뜻합니다. 박양덕 명창은 제17회 남원 춘향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1987년 수군가 완창 발표회를 시작으로 흥보가와 심청가까지 12차례 완창 무대를 가질 만큼 긴 세월 판소리 한바탕 한바탕을 온몸으로 익혀온 소리꾼입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은 수군가 가운데 토끼의 꾀 대목인데요. 병이 든 용왕을 살리려면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자라, 그러니까 별주부가 토끼를 수궁으로 데려오죠. 목숨이 위태로워진 토끼는 여기서 기막힌 꾀를 내게 됩니다.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 이 말로 용왕과 수궁 식구들을 속이고 다시 육지로 빠져나갈 기회를 얻는 건데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0: 해도 말 한마디, 재치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토끼. 그래서 이 대목은 수군가의 익살과 해악을 맛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박양덕 명창의 소리, 송원조의 북으로 듣습니다. 수군가 중 토끼의 꾀 대목입니다.
1: 토끼 잡혀 들어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천택지신이 좌우로 웅이하여 눈만 끔찍끔찍하고 앉았거늘 용왕이 판기허사 네 토끼 들어라 내 우연 특병하여 명이 들어 물어본주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우리 수궁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토끼가 생각을 하니 저놈한테 잡혀 들어와 꼭 죽게 생겼구나 한 깨를 얼른 내어 지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을 하기를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할 텐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민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이놈아 할 말이 있으면 말이나 하려무나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을 모양이니 두 말 말고 얼른 내 배나 따보시오 이놈아 기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말을 허라니 허월이다 말을 허라니 허월이다

실갈성 노래소리 다마큰 상주인군 승연호 탓속에 칠봉기가 있다 이기로 미간호 패를 갈로 우이 죽였으되 일곱 공기 없었으니

동안이 듣고 화를 내요.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 가는 말이로구나. 의사의 길을 비수병지 구불능시 오고 담수병지 서불능은 오고 신수병지 이불능청 오고 간수병지 목불능신이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태가 내리라 소태가 아닌 즉 월균천기로 삼겹쌌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러내다 세상 그 병객들이 소태만 흘러 넣으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판 촌님에다 꼭꼭 싸서 징.

산까지 끝끝털이 달아내고 도와유수옥 주변에

쪽으로 내려왔다고 유언이 초보를 만나 수궁흥비가 좋다기로 왕통차가로 우아하나이다. 용왕이 듣고 화를 내요. 이놈 네 말이 모두다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 되었으며 실롱시고 잔디로 인신우두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 가야 꼬리가 저

태우모면 터리오리 송사할 송살 까마귀로 일로도 보정 까마귀 실개 있고 고구가 마구 실개 없으니 인생 만물 비금 주수가 한 가지라 빵.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군기가 새 신으로 입고 놀 저 군기 모두 다 옷

항공기는 대변 보고 또한 공기로는 소변 보고 땀은 공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무로 출입은 아니다. 그러

동방삼팔목 남방이 제라서방사고금 북방 일옥수충왕고십도 천지금양오색강채 아침왕개 저녁이 슬이 하포요 입으로 놓고 미꾼기로

0: 약을 허였으며 간을 판난 만큼 뛰어나와 대왕병도 척척하고 너도 충성이 나타나서 양영호흡이 좋을 것을 미련 허더라. 저주부야 언제거진 턱이 있을 대가겁네.
1: 그야말로 말 한마디가 토끼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박양덕 명창의 소리와 송원조의 북으로 수군가 중 토끼의 꾀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음 곡은 함령지곡인데요. 해금연주의 안재숙, 피리의 정재국입니다. 15분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삼령지곡이었습니다. 해금 연주의 안재숙, 피리 연주의 정재국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소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이 신경 쓰여서 망설이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다고 소고기를 무조건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부위를 고르고 어떻게 익혀 먹느냐인데요. 소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부위에 따라 지방의 양이 꽤 다르다는 겁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를 자주 먹으면 포화지방 섭취도 함께 늘 수 있고요. 이런 식습관이 이어지면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고를 때는 하얀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비율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두깨살이나 우둔살, 사태처럼 지방이 비교적 적은 부위가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진 고기를 사실 때도 살코기 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름기 적은 고기를 샀는데 버터를 듬뿍 넣고 또 치즈나 크림소스까지 곁들인다면 애써 줄인 지방이 다시 늘어납니다. 이럴 땐 마늘이나 허브, 레몬처럼 향을 살려주는 재료를 활용해 보십시오. 더 쉽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굽는 방법도 살펴볼까요? 눈에 보이는 지방은 조리 전에 떼어내시고요. 구우면서 나온 기름도 그대로 두기보다 닦아내면 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싹 구워야 맛있어 하면서 겉면이 새까매질 때까지 익히는 것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거나 태우면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은 충분히 익히되 겉은 검게 타지 않게, 이 정도 아시겠죠? 네,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소고기를 드실 예정이라면 살코기 많은 부위로 골라서 너무 태우지 않고 담백하게, 소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위를 골랐는지 또 거기에 기름과 양념을 얼마나 더했는지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경기민요 풍년가 함께하겠습니다. 소리의 이춘입니다.

경기 민요 풍년가였습니다. 풍년가 들으니까 올여름 더웠지만 그 덕분에 알이 빼곡하게 잘 연글어서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소리의 이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마무리곡 소개해드립니다. 산조합주 자진몰이 휘몰이 엄몰이 듣겠습니다. 연주의 서용석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산조합주 자진몰이 휘몰이 엄몰이었습니다. 연주의 서용석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 견문록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의 고영렬, 연주의 두 번째 달입니다.
1: 그럼저럼 오사또 남원으로 내려와 변장을 하고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뉴월 농망 시절이라. 각댁 모슴들이 보리밥에 막걸리를 배불리 먹고 상사 소리를 매겨가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2부 첫 곡, 고영렬의 노래와 두 번째 달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농부가 들려드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 풍경소리는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턱에 들어서는 9월, 우리의 소리와 세계의 전통 음악극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202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는 9월 3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이어지는데요. 창극을 중심에 두고 중국의 경극, 태국의 전통 가면 무용극, 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품은 여러 음악극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 주제는 뮤직 드라마 오디세이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 서로 다른 문화의 길을 건너가는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축제 문은 국립창극단의 귀토가 엽니다. 귀토는 판소리 수군가의 뒷이야기를 새롭게 상상한 작품입니다.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익숙한 이야기 너머로 펼쳐지는 또 다른 창극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 고전소설 옹고집전을 바탕으로 한 옹옹옹도 함께 무대에 오르고요. 또 9월 9일과 10일에는 창극 콘서트 흥보 박을 타다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 공연은 판소리 흥보가의 해학과 풍자를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특히 소리꾼 남상일 씨와 김준수 씨가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선다고 하니까 우리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께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외 초청작도 눈길을 끕니다. 태국 왕립 무용단의 콘, 라마끼엔의 이야기는 화려한 가면과 의상, 섬세한 손끝과 몸짓으로 전하는 태국의 전통 가면 무용극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경극원이 선보이는 지단 왕자의 복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중국 경극으로 다시 빚어낸 작품입니다. 같은 복수 이야기라도 서양 연극으로 볼 때와 또 동양의 전통 음악극으로 만날 때 그 울림이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다양한 창극의 멋을 찬찬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이번 축제,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오늘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견우직녀 달이 떴네 아름답다 선경이야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옥진입니다.

향기들 풍진 속에 한가히 돌아가더니 새들은 소리 루리리리루리.

견우직녀 다리 떴네 아름답다 선경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박옥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김준영 작곡의 말로째 김준영류 검은고 반조입니다. 말로째 김준영류 검은고 반조는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의 스켓에서 받은 영감을 전통 산조의 어법과 결합한 창작 검은고 산조입니다. 즉흥성과 리듬감이 살아있는 재즈의 언어를 검은고에 담았습니다. 전통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검은고의 김준영, 장구의 이영섭입니다.

말로째 김준영류 검은고 반조 듣고 오셨습니다. 검은고의 김준영, 장구의 이영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피리와 마림바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품집 발이 전해드립니다. 피리의 가민, 마림바의 한문경, 피아노의 강신태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피리와 마림바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품집 발이 잘 들으셨습니까? 피리의 가민, 마림바의 한문경, 피아노의 강신태였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개학 시즌이 되면 우리 세대는 학교 생각과 함께 이것도 슬그머니 떠오릅니다. 회초리 말입니다. 숙제하지 않았다고 맞고, 떠들었다고 맞고, 시험 성적 떨어졌다고 맞고, 지금 생각하면요. 아니, 그렇게까지?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당시엔 아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느 정도 매도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교실, 서당은 어땠을까요? 여기 아주 유명한 현장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실 사진은 아니고요.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입니다. 그림 한가운데 어린 학동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서 훌쩍이고 있습니다. 바짓단을 만지고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조금 전에 종아리에 회초리가 다녀간 모양입니다. 앞에는 훈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표정을 잘 보면 걱정하는 아이도 있는 것 같고 살짝 웃음을 참는 것 같은 그런 개구쟁이도 보입니다. 수백 년 전 교실인데 묘하게

게 익숙합니다. 조선의 서당에서는 책을 여러 번 읽고 외운 뒤 다음날 훈장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읽거나 풀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잘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초리도 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아이를 서당에 보내면서 부모가 떡이나 과자와 함께 회초리를 챙겨 보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유, 훈장님,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탁 속에 말 듣지 않으면요, 이걸로 좀, 이런 뜻까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죠.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자, 들으실 곡은 서당놀이입니다. 노래의 하는경외 여러분입니다.

한은경 외 여러분의 노래로 서당놀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만약 조선시대 서당에도 SNS가 있었다면 회초리 맞은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이런 글 하나쯤 몰래 올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천자문을 외우다가 그만 막혔다. 훈장님 눈썹이 올라가는 순간 아, 오늘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역시 결국 종아리가 얼얼하게 됐다. 너무 서러운 마음에 얼른 집으로 가 아버지께 이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회초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아이고, 하소연할 것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생각해볼 만합니다. 당시 부모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아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조선 사회에서 글을 안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큰 힘이었습니다. 하문을 읽고 쓸 줄 알면 문서도 읽고 과거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컸을 겁니다. 방법은 지금과 달랐지만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마음만큼은 지금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조선의 서당에 매서운 회초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예 진도와 수준에 따라 각자 다른 책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한 권의 책을 다 배우고 나면 책거리라고 해서 떡이나 음식을 마련해 훈장과 학동들이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서당을 다시 보면 재미있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초리를 든 무서운 훈장님만 생각하지만 그림 속 훈장의 표정을 보면 마냥 호통치는 얼굴만은 아닙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얼굴에 난처함인지 안쓰러움인지 묘한 표정도 읽힙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몇백 년이 지나도록 재미있는가 봅니다.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 그걸 지켜보는 친구들까지 교실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쿨별곡 일부 전해드리죠. 연주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입니다.

0: 스쿨별곡 일부 들려드렸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장자악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해드립니다. 동화 판소리 토끼와 거북이 들을 텐데요. 소리의 바닥 소리입니다.
1: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와 거북이는 아주 좋은 친구랍니다. 토끼는 바람처럼 아주 빨랐고요. 거북이는 엉금엉금 느렸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거북이가 열심히 학교에 가고 있는데 토끼가 저기 앞에 가고 있지 않겠어요?
2: 어?

0: 함께 학교 가자.
1: 그렇지.
0: 근데 너 숙제는 다 했니?
2: 어? 숙제 있었어?
0: 아휴. 암튼 학교 가자.
1: 에?
3: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2: 토끼야, 여기 봐. 다래가 있다? 맛있겠지?
3: 그 순간 거북이가 다래를 입속에 넣으려 하는데
0: 쏙! 냠냠냠냠냠냠냠.
2: 왜 내 거 먹어? 어? 머루도 있네. 와, 맛있겠다.
0: 쏙! 냠냠냠냠냠냠냠.
2: 왜 자꾸 내 거 뺏어 먹어?
0: 네가 빨리 먹으면 되잖아.
2: 아이, 뭐야.
0: 아, 자꾸 먹다 보니까 맛있는 떡이 생각나네.
3: 그때였어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는지 경주를 하자고 졸랐어요.
0: 거북아! 거북아! 우리 지는 쪽이 맛있는 떡 사주는 거 어때?
2: 어?
0: 아이, 빨리빨리!
3: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에 서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0: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달리는 거야.
2: 어, 알았어.
0: 하나, 둘, 셋!
4: 토끼가 달려간다, 토끼가 달려간다, 산 넘고 개울 넘고 구름다리 건너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0: 이렇게 가다 보면 맛있는 떡은 내 거다!
3: 한참을 달려가다가 토끼가 뒤를 바라보니
0: 까마득 간 먼 곳에서 좋은 친구 거북이가

0: 아버지가 거북이 오는 모양을 보더니
1: 아휴, 저렇게 느리니 언제 오겠어?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내가 이기겠는걸? 아, 진짜 졸립네.
2: 토끼가 졸리운다. 토끼가 잠이 오지. 깜빡, 깜빡, 깜빡.
0: 토끼가 잠이 들어버렸네요.
1: 야, 이겼다. 아,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다.
2: 꿈속에서 이긴 토끼. 맛있는 떡을 고르는 뒤
1: 콩떡, 쑥떡, 개떡, 바람떡, 호박떡, 수수떡, 시루떡, 찰떡. 와, 신난다.
0: 때마침 거북이가
2: 영차, 영차,
3: 엉금엉금 기...

0: 자? 영자?
1: 그때 토끼가 번뜩 놀라 잠에서 일어나
2: 아니, 거북이가 먼저 가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내 맛있는 떡!
1: 하고 학교 앞을 바라보니 벌써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학교 앞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0: 토끼가 달려간다, 토끼가 달려간다, 산 넘고 개울 넘어 구름다리 건너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2: 아이고 이런, 내 맛있는 떡!
0: 그 순간 거북이는 학교 정문을 막 통과하고
3: 그 뒤를 쫓던 토끼는
0: 교문 앞에
1: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어떤가요?
4: 재밌어요?
5: 재밌어요.
1: 재밌나요?
4: 네.
1: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4: 안녕.
6: 동화 판소리 토끼와 거북이였습니다. 소리의 바닥 소리였습니다. 9월의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축손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지갑이 두둑할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평소보다 마음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늘이 맑고 바람까지 좋은 날도 그렇지요. 아, 길이 좀 막혀도 누군가 작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여유가 생깁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하늘처럼 넉넉하고 바람처럼 느긋하게 올가을엔 그렇게 지내봐도 좋겠습니다. 2026년 9월의 첫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장명서의 노래였습니다. 내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9월의 첫 아침 서울은 지금 비와요.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곳의 날씨는 어떨지. 경상도 쪽은 맑음,

또 전라도 쪽은 흐림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한풀 꺾일 것 같죠? 이제는 가을로 향하는 발걸음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앞에는 9월이라는 새로운 한 달이 주어졌습니다. 뭐 사실 8월 31일에서 9월 1일 딱히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폴더 하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폴더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간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보내시면 어떨까요? 자, 말 나온 김에 9월, 9월은 어떤 일정 있으신지 오늘 아침에는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물론 뭐 추석이 제일 큰 행사겠지만 추석은 살짝 옆으로 미뤄두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기다리는 9월의 일정은 뭔지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윤종신의 노래 듣습니다. 9월.

윤종신의 노래 9월 이어드린 곡은 루아의 느영나영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9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또 가장 기다려지는 9월 일정 뭔지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비 오는 곳 비 소식 전해주시네요. 토닥토닥님, 여기 포천은 비가 많이 와요. 9월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산 멋쟁이님도 비가 많이 오네요. 9월이 됐습니다. 곧 추석도 다가오겠네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9월에 특별한 일정 있으신 분 9885님 한디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9월 14일 남편 생일입니다. 아이들 만나서 밥 먹고 즐거운 시간 되겠지요. 기다려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게 가장 반갑고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열흘 지나면 추석이니까 또 모이고. 그죠? 3678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내일 두둥 친구들과 칠순여행으로 크루즈 탑니다. 우와, 크루즈 여행하시는 건가요? 우와, 망망대해. 거기서 또 아침을 맞고 해지는 것도 보고 또 기항지 가면 기항지에 여행도 가고 짐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지 않아도 좋고 맛있는 음식 아무 때나 가서 먹어도 다 무료고 무료는 아니죠. 미리 돈을 다 내는 거니까.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멀미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크루즈는 그 객실이나 뭐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의 문이 굉장히 두껍고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에 혹시라도 손 찌거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3678님.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혹은 가장 기다려진다 하는 9월의 일정이 뭔지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동덕궁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제가 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대환영입니다. 황혜리의 노래 듣습니다. 방아타령.

황혜리의 방아타령에 이어서 이 노래를 얼마나 만지작 했는지 9월 오면 틀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장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기다려지는 9월의 일정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1554님 아 출근요. 회사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가면 안 되나요? 여긴 파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파주가 좀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네요. 서울도 사실은 서울 북부, 남부 뭐 이런 위치에 따라서 날씨가 막 아예 다른 적도 많으니까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하셔가지고 저도 창밖에 가을이 오면 노래 나가는 동안 좀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비가 오려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앞서서 제가 출근할 때 보슬보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좀 주룩주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9월의 일정 1967님 9월 13일 베트남에서 온 제 아내 생일입니다. 입고 안 챙겨주면 입이 쑥 나와요. 한국에서 맞이하는 17번째 생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우 잘 챙기셔야죠. 베트남에서 오셔서 가족도 많이 없을 텐데 같은 날 9월 13일 4897님은 여행 가시네요. 9월 13일 삿포로로 여행 갑니다. 지난 몇 해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 분 케어하느라 여행을 못 갔어요. 항공권이 생겨서 남편과 함께 여행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둘만 가려고 했더니 딸이 에스코트 겸 해서 같이 가준대요. 간다고 결정은 했어도 할 일도 많고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잘 다녀올게요. 행운이 제게 온 것 같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가는 여행, 그것도 해외여행이니까 더 행운이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따님이 같이 가니까 뭐 걱정할 거 있어요. 그냥 뭐 적당히 옷까지 하고 세면도구 요 정도 챙겨가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없는 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여권 이거 두 개 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1521님 9월에는 가족 두 명의 생일이 있습니다. 밥 한번 먹어야 하는데 주인공들 입맛이 워낙에 달라서 어디로 가나 어디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 가족이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입맛이 다 다르

편하죠. 어딜 가야 할까요? 뭐 뷔페 가시면, 네, 뷔페 가시면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어서 좋긴 하는데, 아, 이거 또좀 먹다가 일어나서 가지러 갔다가 또 그런 게좀 귀찮더라고요. 모임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참 좋긴 하던데. 1521님, 1521님 드시고 싶은 곳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가보시면 어떨까요? 서도밴드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가.

소더밴드의 사랑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정규 앨범 냈는데요. 그 앨범 수록곡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어요. 예전에 풍류대장에서 라이브 한 버전 말고요. 자, 오늘은 9월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다려지는 일정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7284님, 제 9월 최고의 일정은 추석 보너스! 아직 날짜도 정확히 모르는데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맞네요. 대부분 지금 9월의 계획이 지갑이 얇아지는 쪽으로 계획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7284님은 지갑이 두꺼워지는 계획이네요. 추석 보너스, 뭐, 추석 연휴 전에, 전에는 주겠죠. 23일. 우와! 그리고 좀 얼마 안 있으면 또 월급. 우와! 진짜 기대되는데요. 그, 보너스 받으셔서 뭐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 수현님, 9월 미루고 미루던 치과 검진 기다리고 있어요. 후덜덜덜덜덜. 나이가 들고 들어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치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도 가야 돼요. 치과 검진. 치과 치료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죠? 아프면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3335님, 9월 창호에서 한디가 해 주셔야 할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두둥 동갑내기이자 이음밤 DJ인 쭌디의 8월 신곡 틀어주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해야 되는 거군요. 3335님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9월의 일정. 알겠습니다. 신곡이 뭐냐 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바리케이드라는 노래네요. 창작 뮤지컬 엉클스에 들어가는 삽입곡이라고도 하는데 이세준 씨가 락커로 샤우트 창법을 한다고 하니까 오 샤우팅은 또 어떻게 할지 기대하고 함께 들어봅니다. 토닥토닥님 또 3335님의 신청곡으로 듣습니다.

이세준의 바리케이드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2: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국립극장의 시즌 레퍼토리 2026 세계음악극 축제 가운데 한 작품인데요. 혜성컴퍼니의 음악극 백만사입니다. 세계음악극 축제는 창극을 중심으로 중국 경극, 태국 콘 등 다양한 음악극을 만나는 축제입니다. 특히 백만사는 목포의 눈물, 아파트, 취중진담, 너의 의미, 백만송이 장미 등등등 시대별 히트곡과 함께 한국 현대사 100년 속 사랑과 이별을 풀어낸 작품입니다. 9월 24일부터 26일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에게는 9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음악 먼저 듣고 문제 드릴게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오늘은 바로 이 악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무슨 악기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쥬?
1: 아, 장구잖아 이거. 아, 그러면 오늘은 장구 문제구나. 좋다. 한번 가보자.
0: 네, 바로 문제 드려요. 장구는 오른쪽이랑 왼쪽 가죽

0: 왼쪽을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른데 채로 치는 오른쪽을 채편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쪽 손으로 치는 왼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1: 오호.
0: 보기 드려요. 1번 북편, 2번 장편, 3번 소리편, 4번 남편?
1: 아,
0: 아 진짜 PD님! 남편을 치면 어떡해요? 이거는 손바닥으로 치는 북면이라는 뜻인데 여기 치면 낮고 두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나요. 모르시겠음 젤로 그럴듯한 걸로 다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장구와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장구는 가운데 울림통이 있고 양쪽을 가죽으로 막아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오른쪽 가죽면은 채로 치기 때문에 채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반대쪽 손으로 치는 면은 뭐라고 할까요? 가 문제입니다. 1번 북편, 2번 장편, 3번 소리편, 4번 남편. 이렇게 보기 4개 드렸습니다. 창호가 손바닥으로 치는 북면이라는 뜻이라고 힌트를 줬는데요. 비슷한 말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치는 북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도전 부탁드립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고니아의 연주 장구 펑크 듣습니다.

0: 코니아의 연주로 장구 펑크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 문제 마치고 계시는데요. 오늘 퀴즈는 장구 얘기예요. 그죠? 오른쪽 가죽면은 채로 치기 때문에 채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반대쪽은 손으로 치는 면인데 이쪽을 뭐라고 부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면 1번 북편, 2번 장편, 3번 소리편, 4번 북편으로 보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아리송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0093님, 요즘 포도가 제철이 시작됐습니다. 맛있는 포도 많이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장편 2번으로 보내주셨고요. 2584님도 정답 장편, 아 요거 참 아리송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2928님 정답 1번입니다. 장구의 나머지 한편은 북편입니다. 신명나는 우리 악기 배우면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 장구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1번 북편으로 보내주셨고요. 4897님 손으로 치는 부분은 북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북편도 많으시네요. 705님도 손으로 쳐서 낮고 부드러운 소리 낼 때 사용하는 쪽 북편입니다 라고 하셨고 7331님도 북편이잖아요. 복지관에서 북치는 거 배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북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궁편으로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보기에 없는데 그냥 주관식으로 나는 맞춰보련다 라는 마음으로 궁편 이렇게 보내신 분도 여러 계십니다. 자,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북편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이.
1: 북편은 손으로 치기도 하지만요. 굵고 끝이 둥근 궁글 채로 치기도 해가지고
0: 오호.
1: 궁편이라고도 부른대요.
0: 그렇지. 그래서 주관식 정답으로 궁편 보내신 분들이 많은 거야. 그지? 사물놀이 할 때 보면 한쪽은 가느다란 채로 치고 반대쪽은 굵은 채로도 치던데 그 굵은 채 이름이 궁글채였구나.
1: 네. 장구 얘기는 이따 2부에서 김유석 삼촌한테 제대로 들어보시고요.
0: 예.
1: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061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1087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당첨자 8061님 범장기지 떡, 108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0: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땀띠의 연주로 듣습니다. 장구 이야기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고는 이쪽과 저쪽이 있으니 그 한쪽은 궁편이라 손에 궁글채를 들고 내려치니 그 소리가 참 따뜻하다. 이 소리는 음, 양 중에 음에 속하고 여성적이며

우보가 대변이 담게 마주치니 그 소리가 참 치고 울어다다 이 소리를 도라다 자꼬락가락은 구다 거기 함께 얼어다 마주치니 이제 다녀왔다 인간야 자야 우에 좋아 울어다 세상도 이와 같다면 어찌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라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0: 넣어드린 햇살.
1: 돌미도 뒷절은 광돌 싸라구나 밤중에 절반이 어육한다 피구당 돈다
2: 백수 한산의 신불 누구나 배천동 저기 연남대단 속지 마루다
1: 산수도 값싼 흐른 안물이여 돌돌이 광창이로구 놓치고 가지 말려마
2: 영산 홍로도 봄바람이로군 바로도 강산이여 소식이 손절하구나
1: 육정육갑은 진술법이니라 영천의 허거리여 팔십에 생남자로다
2: 장차도 동방이 밝아오누나 송풍에 나

0: 이안날 다시 보잔다.
1: 파수도 소름에 눈물이 나누나 3월의 광풍이여 고성성 잠 못 들어서
0: 9월 9일은 마향대로 다자니 백발이여 소상의 강 설기대기라.
1: 나이경천 나는 오봉산이로군 6월이 갈 길이여.

0: 벽은 떨돌이 광장이여 갈궁에든 녹제풀이라.
1: 9월 9일에 마향대로 전하에 향했던 하두근 일성에 하랑 노잔다.
0: 영청소 부투문으로 난 무리로 군 떨돌이 광장이여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2부 첫 곡, 김란홍, 김종조의 소리로 투점프리 듣고 왔습니다. 청어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서 혹은 폭을 좀 더 넓혀서 아시아에서 최고로 재즈 강국인 나라가 어딘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뭐 사실 인도네시아 재즈뿐만 아니라 락이나 R&B 같은 장르의 음악도 굉장히 잘합니다. 심지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자바 재즈 페스티벌, 세계적인 페스티벌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션이 바로 조던 수산토라는 어떻게 보면 R&B 소울 뮤지션인데요. 재즈적인 접근의 음악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고요. 역시 자카르타 출신이고 팝, R&B, 펑크, 소울, 재즈의 영향을 받은 자신만의 음악들을 꾸준히 들려주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이 뮤지션이 데뷔 시절에 앞서 말씀드린 자바 재즈 페스티벌 무대를 휩쓸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이후에 자신만의 깔끔하고 그루브 넘치는 노래들을 발표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Nervous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해리 코닉 주니어라는 재즈 아티스트를 떠올리시면 아 맞네 그런 스타일이네 하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던 수산토 앤 더 소울 롤러스의 연주와 노래로 Nervous 함께 들어봅니다.

악기가 많지 않은데 연주 자체가 워낙 쫄깃쫄깃해서 듣고 있으면 신나는 음악 이런 게 사실 좋은 건데 말이죠.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네요. 조던 수산토 앤더 소울 롤러스의 Nervous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수현님이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공연을 봤어요. 지난 주말 남산 국악당에서 창작 아티스트 오늘 공연 봤는데요. 와, 곡이 하나같이 다 좋더라고요. 결이 다른 두 보컬의 대비되는 목소리가 매력적이었어요. 이분들 노래 같이 들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그러면 같이 들어야죠.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뭐 들을까요? 나역이 왔어. 같이 들어볼까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나 여기 왔어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바로 국악이 기가 막혀 코너 함께 진행해 주실 김유석 박사님. 나 여기 왔어 하시네요. 만나보죠.

0: 구강만 들으면 귀가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각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자, 오늘도 귀뚫남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오늘 9월 1일 이제 9월이 시작됐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가 개강을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1: 네, 일단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아이고, 네, 이제부터 개강이네요. 예. 달려봐야죠, 이제 또.
0: 아하, 네, 오늘 새로운 학생들 만나시겠네요.
1: 네, 마침 또 오늘 9월 첫날이에요.
0: 하아.
1: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해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악기에서 관악기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브릿지로 타악기 장구 얘기를 해보자 하셨습니다.
1: 네, 이제 꽤 친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장구 정도는?
0: 아, 그래도 아직 멀죠. 네. 장구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1: 장구를 저만 쳐서 그런가요? 다음에 한디가 한번 쳐보시겠어요?
0: 아, 진짜로. 네, 좋네요.
1: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네. 아이고, 자, 이 뭐 장구. 네. 막상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이 장구예요.
0: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우리 스튜디오 안에 네. 늘 저기 가장자리에 장구 있어요.
1: 그렇죠.
0: 매일 보는 애긴 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당연하죠. 장구가 이름부터가 좀 논란이랄까? 아니면 뭐 우리 그 머릿속에 두 개가 있어요.
0: 제가 저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때 네.

0: 장고라고 쓰고 읽을 때는 장구라고 읽으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항상 시험 문제를 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틀리는 애들이 수두룩하죠.
1: 아, 네. 그렇구나. 그게 한자여서 그렇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우리 뭐 악학개범이나 무슨 뭐 그런 문헌들을 찾게 되면
0: 예.
1: 다 한자로 써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장고라고 쓰는 거예요.
0: 오.
1: 막대기 장자에다가 붓고자
0: 또는
1: 길장자에다가 붓고자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고부터 해결을 하면
0: 예.
1: 장고라고 쓰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어찌됐건 민간의 뭐 악사들을 통해서
0: 예.
1: 이 이름이 거론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우리는 야 장구 쳐봐 장구.
0: 아,
1: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구어체가 우선인 거죠.
0: 장구가 사실 많이 쓰여지는 표현법이었는데
1: 네.
0: 그걸 글로 굳이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북이니까 북고철 써야지 이렇게 엇갈린 걸까요?
1: 그게 달기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 그거는 정확하지 않나.
1: 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또는 뭐 연주자 선생님들이 장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장구 장구 장구 이렇게 되는데
0: 예.
1: 다만 문헌상이나 어떤 기록상엔 전부 장고로 돼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장고라고 이렇게 문헌상에서 아무리 쓰여져도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장구 장구 많이 쓰면 그게 사실 맞는 명칭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1: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국악 공부 자체가 어찌 보면 현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저희가 뭐 학자가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생님은 장구라고 발음을 하시면 일단 그게 맞는 거죠.
0: 예.
1: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상의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0: 네. 장구 언제부터 만들고 쓰여진 악기인지도 궁금해요.
1: 장구 이 장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고려 시대 이후를 보고요.
0: 예.
1: 이 장구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있죠.
0: 네,
1: 요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0: 요고요?
1: 네, 허리 요자예요.
0: 아,
1: 뭐 아우 허리가 아파 요통 있어 그 요자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뭐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데 보면 이 요고가 등장을 하는데요.
0: 예.
1: 지금의 장고보다 조금 작아요.
0: 아.
1: 그리고 지름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라 그래야 되나 한 10cm 이상 한 5cm 정도 되는 그림, 그러니까 우린 사람이 거기 그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으니까 비율로 볼 수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한 기껏해야 한 10에서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장부에 그 칠 수 있는 면이
0: 예.
1: 그렇게 얇은 형태의 허리가 잘록한 이런 형태를 요고라고 우리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주가 되면서 이게 장고가 됐다라고 보통들 보고 있죠.
0: 예, 이 장고도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일까요?
1: 장고 자체도 그런 중국 하나만 찍기는 어렵고요.
0: 아, 그래요?
1: 아무래도 이건 조금 더 넓은 지역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아니면 그 더 서쪽, 우리 보통 서역 지방이라고 하는데
0: 예.
1: 그 교류, 어쨌든 그 실크로드의 그 어딘가의 교류의 흔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0: 아.
1: 중국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0: 뭐 인도나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왔을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인도는 남쪽 실크로드, 그다음에 북쪽 육상 실크로드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요거는 자체적으로 뭐 우리 한국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딘가 서역 지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들어온 악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0: 예. 이 장고의 쓰임도 굉장히 다채롭죠.
1: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민요, 산조, 뭐 더러는 뭐 판소리 경우에도
0: 예.
1: 장고로 반주하잖아요.
0: 맞죠. 맞아요. 맞아요.
1: 네. 예. 웬만한 음악은 다 장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궁중음악 계통도 장고가 쓰이고요. 이 악기에 이런 음악의 모든 반주 음악은 거의 다 장구가 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막대기 장자, 길 장자 이 두 가지도

0: 썰이에요. 그러니까 길 막대기를 써서 장구일 수도 있고요.
1: 예.
0: 상대적으로 좀 옛날보다 길어진 요거보다 길어진 이런 악기여서 장도 가능한 거죠.
1: 아까 그 고구려 고급품 벽화에 나온 게 요거고 그게 더 길어져서 장구.
0: 그 두 사이에 어떤 뭐 정확한 연관관계를 찾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길다는 거죠.
1: 예. 네,
0: 그러면 장고가 길장자도 가능합니다.
1: 아하.
0: 그런데 이제 대부분 문헌에 보면은 막대기 장자를 많이 써요.
1: 예.
0: 근데 둘 다 가능성은 있다는 거 후보군에는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1: 네. 예. 자, 이제 장구 생김을 좀 뜯어볼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리가 잘록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세워놓으면 모래시계 같기도 해요.
1: 맞네요.
0: 네. 오.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설명하는 책에 보면은
1: 예.
0: hourglass drum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1: 오.
0: hourglass가 모래시계인 거잖아요.
1: 예.
0: 모래시계 형태로 생긴 드럼.
1: 우와.
0: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1: 그러네요. 네. 뭐 가장 쉬운 설명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0: 그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탐구 생활이 있었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1: 방학 때는 방학 숙제로 탐구 생활.
0: 그죠?
1: 몰아서 하는 맛이 있죠.
0: 네, 그 개학 날 가져가는 예. 그때 탐구 생활에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 사발면 두 개 이렇게 등 사발면에 바닥길이 붙여서
1: 예.
0: 거기다 뭐 이렇게 색종이 하나 양옆에 대갖고 장구를 꼭 하나 만들어 갖고
1: 아 장구 만들기
0: 나요. 예 그런 오, 기억이 있어요.
1: 그런 게 있군요. 네. 재밌다.
0: 네 그런 딱 그 모양입니다. 예. 사발면 두 개를
1: 맞아요.
0: 예 네, 바닥길이 맞붙여 놓은 모양. 이게 네, 이제 장구의 모양입니다.
1: 근데 이제 양쪽에 한쪽은 궁편, 한쪽은 채편이라고 하는데
0: 네.
1: 가죽 재질이 달라요?
0: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오.
0: 왼쪽을 뭐 손으로 치기도 하고
1: 네.
0: 또는 궁글채라고 해서 이렇게 끝에 저희 표현으로 뽕이 달린
1: 네,
0: 동그란 예. 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그런 걸로 왼쪽을 치게 되는데 그걸 궁편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말 그대로 막대기 채를 장구채를 치는 곳 이거를 채편이라고 하는데
1: 예.
0: 요 양쪽의 가죽이 양, 소, 말, 개 요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1: 예.
0: 그런데 요거를 조합하기 나름이에요.
1: 오.
0: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저음을 좀 좋아한다.
1: 예.
0: 그러면 양가죽이나 뭐 그렇죠? 양가죽 위주로 가겠죠.
1: 오호.
0: 그리고 좀 높은 탱탱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가죽 그리고 뭐 말가죽 이런 거 쓰고요.
1: 오.
0: 또는 우리 산조처럼
1: 예.
0: 변죽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 탱탱 소리가 나는 게 좀 꺼려진다. 그러면 기름이 많은 개가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연주자들이 들어보고
1: 네.
0: 아 어떤 가죽의 조합이 좋겠다. 그러면 그 가죽을 사는 거예요.
1: 그러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장구 배우시는 분들은 기존 만들어진 장구로 연주를 하겠지만
0: 네.
1: 전문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궁편은 뭐 양가죽, 뭐 채편은 말가죽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주문하는 그런 형식일까요?
0: 그렇죠. 네, 근데 주문보다는 사실은 직접 가서 사시죠.
1: 아 그러니까요.
0: 네. 해서 이거 딱 걸어서 아 이게 좋을 것 같아. 통통통통 해보고 네, 그러고 사는 거죠.
1: 예. 자 구음도 장구 구음으로 우리가 다 장단을 배우니까요.
0: 그렇죠.
1: 예, 그런 면에서는 장구가 참 익숙해요.
0: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벌써 구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유롭게 구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그러네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1: 어느샌가 많이 늘었다.
0: 네, 아유. 그래서 요 구음 자체가 뭐 늘상 얘기지만 제가 덩기덕 덩더러러 쿵기덕 쿵덕 이렇게 교과서로 배운 장단은 의미가 없고요.
1: 예.
0: 그 안에 덩기덕 덩더러러 덩기덕 덩기덕 뭐 이런 식의 어떤 강약 그리고 뭐 호흡
1: 예.
0: 그리고 울림 또는 뭐 뜨르닥닥 하는 이런 장식음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입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1: 오.
0: 요거를 잘 하실수록 장구 연주가 자유롭습니다.
1: 아, 입으로 돼야 손끝으로도 된다.
0: 네.
1: 맞네요.

0: 그거를 아주 연습을 많이 하시면 뭐 장구 연주는 그야말로 이제 테크닉만 남은 거예요.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직접 소리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0: 예, 늘 장구가 이제 반주인 그런 케이스만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1: 예.
0: 근데 오늘은 주인공이 장구가 되는 거죠.
1: 와, 주인공이 장구인 음악? 잘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예.
0: 특히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듣기가 어려운 게 저도 이거 참 찾는데 어려웠어요. 짧은 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구로 하나의 뭐 한바탕 이런 식의 곡들이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3분에서 4, 5분 이내의 곡이 거의 없고요.
1: 보통 라디오는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곡들을 많이
0: 그렇죠.
1: 트니까요.
0: 근데 막10몇 분. 이러면 사실 라디오 방송에서 쉽게 틀기 어렵잖아요.
1: 예.
0: 자,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경기 도당구장단을 응용한 부분이 있어요.
1: 예.
0: 거기도 앞에 조금 뒤에 조금 잘라서 그렇게 들으면 우리 방송에서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거를 피디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1: 예.
0: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윤명수의 연주로 듣습니다. 장구 독주 함께 들어보죠.

0: 윤명수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장고 독주였습니다. 와, 아침에 지금 일어날까 말까 아직 잠이 더 오는데 하시는 분들 아침잠을 확 날려드렸어요.
1: 네, 장구가 또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게 있어요.
0: 아,
1: 예,
0: 그러니까요.
1: 궁편은 구구공 구공 구공공 이렇게 가지만
0: 네.
1: 체편이 뜨르닥딱딱 하는 순간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0: 맞네요. 네. 자, 그런데 장구하면 장단이라는 말도 항상 따라 붙는 것 같은데요. 요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1: 네, 장구 뭐 단순히 리듬만을 맞추는 악기가 아니라 어떻게
0: 예.
1: 보면 곡 전체의 흐름,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0: 예.
1: 그리고 또어뭐 국거리, 자진머리, 중머리, 살풀이 뭐 이런 많은 장단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장단들이 거의 다 장구가 반주하는
0: 오.
1: 네, 그런 것들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국악기 중에 인싸 중에 인싸 악기가 바로 장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모든 장단의 중심에 장구가 있었던 겁니다.
1: 그렇죠. 가야금, 아쟁, 뭐 해금 우리 쭉 얘기해본 그 악기들의 특히 이제 산조라고
0: 네.
1: 하는 어떤 독주 형태 또는 뭐 심지어는 국악관현악 같이 대규모 편성에도 장구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안
0: 그래요.
1: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리드를 한다. 근데 거기에는
0: 예.
1: 사실은 장단의 역할도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오.
1: 기본적으로 장단이 뼈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뼈대뿐만 아니라 하나의 악장, 그러니까 챕터 자체도 우리 장단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0: 아, 맞아요.
1: 네.
0: 네.
1: 뭐, 연주 한번 들어보시죠. 국거리입니다.
0: 아하.
1: 이게,
0: 자진몰입니다.
1: 네. 이게 장단 이름이자 곧 챕터의 이름이라는 거죠.
0: 예.
1: 네. 장구가 바로 그런 역할에서 리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예.
0: 네. 장구가 뒤에서 음악 전체를 끌고 가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박자도 잡고 분위기도 잡고 연주자도 받쳐주고 굉장히 바쁜 악기입니다. 자, 요즘은 장구도 여러 무대에서 새롭게 쓰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식으로 장구 연주가 다채로워지는지도 살펴볼까요?
1: 네, 사물놀이 잘 아시죠?
0: 예.
1: 1978년입니다. 이 사물놀이가 나온 게그 이후로 또아그 전이네요. 오히려 국악관현악 그리고 1980년, 90년, 2000년 이래 하면서 창작 음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곡이 됐고요.
0: 예.
1: 또 퓨전 무대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장구가 어떻게 보면

0: 기존에 했던 역할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오. 그리고 요새는 뭐 뭐라 그럴까요? 그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장구가 또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고고 장구라고.
1: 고고 장구요?
0: 네.
1: 뭐죠?
0: 이게 막 동아리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데 예. 사실 뭐 우리가 연주하는 그런 뭐 중머리, 중중머리, 뭐 잦은머리 이런 연주를 하지는 않아요.
1: 그거.
0: 예, 트로트 계열의 음악에 굉장히 많고
1: 예. 신나게.
0: 네, 신나게 연주하는데 예.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까지. 확장이라 그럴까요? 네, 장구의 어떤 뭐 역할 아니면 외연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1: 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살아있는 국악기가 장구가 아닌가 싶고요.
0: 네, 네. 그것도 그러고 제가 또 여기 저 이렇게 원고 준비하면서 네. AI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1: 오.
0: 그 장구가 포함된 타악 그룹 목록을 10개만 적어줘. 이렇게 해봤거든요.
1: 일단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김덕수 사물놀이 있을 거고.
0: 아 그럼요. 네. 거기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뭐 타악 그룹 진명, 여성 타악 그룹, 뭐 연희단 등등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아 요즘은 너무 많아서 예. 어떤 공연을 찾아야 될지도 오히려 더 고민이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1: 예. 네. 자, 그만큼 장구가 활발하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사물놀이 이거 1978년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1: 예.
0: 이게 그렇다면 창작곡일까요? 아니면 전통곡일까요?
1: 우와.
0: 갑자기 퀴즈.
1: 전통 음악 아닌가요?
0: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1: 둘 다 우리가 좀 말을 띄엄띄엄 하게 되는데요.
0: 네. 네, 이게 사물놀이 자체는 창작음악인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오. 이 사물놀이에서 연주하는 그 장단들,
1: 네.
0: 이 장단들이 전부 우리 지역의 농악에서 나왔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전라도 농악의 일부, 경상도 농악의 일부, 또 경기 충청 농악의 일부. 요런 데 중에서 아주 맛있는 거 또는 무대 위에서 연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단 요것만 긁어 모은 거죠.
1: 이야.
0: 그게 바로 사물놀이입니다.
1: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역금 창작곡인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는 전부 다 농악이 밖에서 했잖아요.
1: 실내악으로 들어온 농악.
0: 그렇습니다.
1: 아.
0: 그래서 사물놀이가 의의가 있는 거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 사물놀이를 다른 말로 했을 때 삼도 농악가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1: 삼도 농악가락.
0: 경기충청
1: 지역에
0: 경기충청, 영남, 호남.
1: 삼도네요?
0: 네.
1: 아.
0: 그렇게 해서 제일 맛있는 것만 녹여낸 것. 삼도 농악가락. 그래서 야. 어디 혹시 뭐 음반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1: 네.
0: 사물놀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삼도 농악가락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게 바로 사물놀이예요.
1: 아, 사물놀이 뭐 음악도 하나 들어볼까요?
0: 네. 사물놀이 자체가 음악이 어떻게 보면 창작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보통 한 두 곡을 들으니까 사물놀이만을 듣는 거는 아마 우리 이 프로그램 전후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가미된 이런 것들을 한번 들려 드릴 텐데요. 제가 선곡한 거는 오늘 상자루의 음악을 골랐습니다.
1: 아 상자루 음악 좋죠.
0: 별달거리라는 음악인데요.
1: 예.
0: 이거 자체가 원래 영남 농악에서 나오는 장단이에요.
1: 별달거리 장단.
0: 네.
1: 저요거 알아요.
0: 어디가 어떻게 하세요?
1: 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
0: 별달거리에서 터지죠. 클라이맥스가.
1: 아, 그렇군요.
0: 어떻게 터지던가요? 덩덩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좋습니다. 자, 음악 속에서 찾아 들어보시죠. 상자루의 별달걀입니다.

0: 상자루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별달거리였습니다. 자, 국악이 기가 막혀. 오늘은 늘 곁에 있어서 오히려 자세히 몰랐던 악기 장구 얘기를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선율을 만드는 악기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 밑에서 판을 깔아주는 악기가 장구고 그 이상도 요즘 장구 연주자들이 해내고 있다까지 들어봤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장구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예. 다음부터는 더 잘 들리시겠죠?
0: 아, 그러니까요. 더 잘 들어야죠.
1: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 예, 다음 주까지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면서 장구가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귀로 딱 쫑긋 이렇게 찝어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제가 보람될 것 같습니다.
0: 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귀 쫑긋 잘 들어보죠. 예. 자, 여기까지 귀뚜람 김석 씨와 함께

0: 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1: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영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하게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연주자의 개성과 국악 관현악의 매력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세 번째 무대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이름 그대로 연주자가 직접 작곡가가 돼 자신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만들고 또 직접 연주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무대에선 연주자들이 직접 만든 다섯 작품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협주곡 무현금을 시작으로 곽재영의 25연 가야금 협주곡 나무의 시, 박치환의 피리 협주곡 신락이 이어지고요. 신현식의 함령, 유홍, 강지은의 대금, 해금, 이중협주곡 기도까지 다채로운 악기의 색깔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기를 가장 잘 아는 연주자가 직접 만든 음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연주자의 오랜 경험이 어떤 새로운 소리로 탄생했는지 궁금한 무대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성남시립국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빛나는 모든 순간이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한진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엔 경기명창 김영임, 검은고 김선옥, 대금 김진욱이 함께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곡, 대금과 검은고 협주곡 등 다양한 무대로 익숙한 우리 소리에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12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시작된 한국음악과의 첫걸음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기념 제1회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2023년 신설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가 처음 선보이는 정기연주회인데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류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동국대학교의 전통과 건학 이념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무대는 순례의 여정, 다섯 걸음, 다섯 무대라는 주제로 꾸며집니다. 화엄경 속 선제동자가 여러 스승을 만나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의 공연도 다섯 개의 장면을 따라

0: 하나의 음악 여정을 펼쳐가는데요. 먼저 예불과 전통음악으로 공연의 문을 열고 팔도 곳곳에서 전해내려온 민요와 판소리 등 우리 소리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장단이 무대를 채우고요. 국악관현악의 깊고 웅장한 울림을 지나 마지막엔 합창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세요. 대전국악방송은 중부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전통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공연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음악회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전국악방송과 이응노 미술관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회 2016 이응노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이응노 미술관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리꾼 이봉근과 퓨전 국악밴드 예결밴드가 무대에 오르고요. 싱어송라이터 김세영이 진행과 공연을 맡아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족공개음악회 더욱 더 꿀잼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름처럼 재미와 흥이 가득한 무대가 준비됐는데요. 대전국악방송이 준비한 두 공연과 함께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 어떤 노래라도 시가 되는 계절 9월이 열렸습니다. 이 땅의 시인들이 노래하는 9월의 풍경도 다양한 모습인데요. 세상에 심어놓은 한 송이, 한 송이의 꿈, 어느 들녘에서 지금쯤 어떤 빛깔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가슴은 온통 하늘빛으로 고운데 라고 이채 시인은 9월의 꿈꾸는 사랑이란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 한층 겸허한 모습으로 내 아름다운 삶이여, 훗날 아라리 탐스런 기쁨의 열매로 오십시오라고 시인은 이어 노래했는데요. 하늘을 우러르며 기다리는 결실, 시인이 노래했듯이 탐스런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 이 9월은 아무래도 한층 낮아지고 겸허한 모습으로 가야 할 듯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보호사 1장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입니다.